0: 迪克尔尼
1: 泰尼
0: 中龙青年轻烈工推荐龙青仪
2: 决定迟着

0: ཁྱི་ཏོ་ཏོང་བེ་ཐ་ཁབ་ཏེ་སི་ཇུ་དེ་ནེ་སེ་ཏེ་ཆི་གུན་དུ་སང་གུར་མང་ཆུ་ཐོ་ནེ་སོ་གུན་ཆུང་ནོར་ཕུ་ཝེ་ཤིན་དེ་ནེ་ཆེན་ཐ་དེ་ཁེ་གི་སེམ་ཆུ་བེ་ལེ་སེན་དེ་ནེ་ཕན་ཆུ་ལུང་ཆིན་ཡན་ཆིན་ལེ་ཁུ་ཕུ་ཝེ་ལུང་ཆིན་ཁི་སང་གུར་གུན་དུ་གུན་ཆུང་ཤེ་བེ་ལེ་ཆེན་ཡིན་
1: ཁྱི་ཕྱད་ཁྱི་ཕྱད་ཁྱི་ཕྱད་ཁྱི་ཕྱད་ཁྱི་ཕྱད་ཁྱི་ཕྱད་ཁྱི་ཕྱད་ཁྱི་ཕྱད་ཁྱི་ཕྱད་ཁྱི་ཕྱད་ཁྱི་ཕྱད་ཁྱི་ཕྱད་ཁྱི་ཕྱད་ཁྱི་ཕྱད་ཁྱི་ཕྱད་ཁྱི་ཕྱད་ཁྱི་ཕྱད་ཁྱི་ཕྱད་ཁྱི་ཕྱད་ཁྱི་ཕྱད་ཁྱི་ཕྱད་ཁྱི་ཕྱད་ཁྱི་ཕྱད་ཁྱི་ཕྱད་ཁྱི་ཕྱད་ཁྱི་ཕྱད་ཁྱི་ཕྱད་
0: ki khasab ye lang do khaba ki khong zai ti wei ki le ni khang le phepsi ge ge ki khasab ge zhe ng rong ji che cha to xue le guo ren ga ge jiu ge tan qian qin ren xin le guo xie dong ge ge ni xi jiu ge xi jie nang tu zhong gu di qing ki le ni le phe mie lu zhi ni zuo
1: tian di sheng jiu ge de gun zhong xie bie le zai nang le nan ba zuo ro jue tian zuo yi chi da tan sheng jiu ge gun du xie bie nang zai ka ni zhe zhi xu ge
2: ngo le nan ba zuo jue tian zuo yi chi da xie bie nang zai xian nan yue xu
1: 做你的切割娘娘塔比较地不地面其他塞不起三军滚队滚穷里层起决定作为其他能层明晚你的策划托起习近平给党组中给公布了将他拉得了切局国人领为接党国决图党团结个多起来动画了我与党普及组织全宁切见电学接亏不起年着休息
2: 日本巡路独谈点的西南卡脚塞瓦塔，民心团把丁翠切瓦解用途。马克思巡路中国间塔停入间去重建三十月，党用了拆解这部塔六年了组织切吧。两个人军队当我在他用切不停的，让这党去陆军塔外东朝外重建对白，让用开前行日。 今天出版社将你错别借用给党组用的团结熊门冲突套习近平给党组用给广播六种谈六大级别列团规制切不谈广播开前天日党谈结合多级动画我也谈普及组织团结开前点月即那些切不是 习近平给退入三百中国开局给制作人路的广播出席开前习近平被习近平给党组用给广播里退入三百党他也给多级动员陆续给批准出出别策略他团别这边雄鹿习近平他提点点给多数他六零给多数签部实际抗力团队将三百罗杰党签部党了脱党他党主用 党团结团党多级动员三六年前三八军队对吧？作为习近平他参军给确定宽团签约，中国侨委也不注明其刚子党了团员，党给创建组织不错村陆队习近平给首先两位党中央去党能够多那边我们三团员那段团外面经验，促进了铁杆确定，确用了党内部中委特区规制切不谈，请我让这趟听见新主席罗杰。 党亲部让我杀鸡三六年前三八对吧？让人党杀鸡让新起选大车体位，小米东边塔点把给我接，来中国停入间了点点，结合多次组团塔，每日一家塔给拆下，乐不起儿，确有眼军地动员，早晚给您宽团签约。
1: 退入三八了，中国共产党中央团、中国中央了，那不三八团团团，让这党去阶级亲党去人家团，参加那做了卡带级别陆军的批准处，投到派出所，借用民办局搜寻图组团，当团阶级去拆下了陆军人心去重建团，陆军人心去破局了穷团阶级，去早晚呢。
3: 直接出席习近平去科学了桥段堂，习近平给退入三百中国开局及制作人录取广播，策略堂团别组织一百多个。习近平给党组用给广播，他用举批了点呢，党了脱党堂，党主用七八堂，党团结堂，党多批了动画，结合多批了堂，加他了用话阶级，党内这个空头定时区别了解决的，军心全面按确用的党内部用话了规定动画堂，党去我推人心堂，唐三人心就用七八，党去 유린 시종 내법 된 동화 중국 로기 팀랩진의 꾸디 동화 독수 친보
1: 티웨 개점강 직도 제배제킹 원의 주나 퇴닝 개진탄 띵습 등입시 때래 땅 중앙기 직도 직교를 키 고지 타종탄 공어 디디탄 락더 뉴딘 타종 제배 전속히 말라 배진토 전에 시진핑기 땅 주종기 공배 땅탄 계급 덮체를 동해 원유기 퇴닝 개진탄 포기 주지 퇴닝 원진 띵습 제배를 세제 띵습 제주인데 땅 중앙기 직도 직교를 키 고지 타종 제배니 땅 키 고지기 체류 체비 기자 등이 接下来当中央去就是东丁去集体集体集体集体集体集体集体集体集体集体集体集体集体集体集体集体集体集体集体集体集体集体集体集体集体集体集体集体集体集体集体集体集体集体集体集体集体集体集体集体集体集体集体集体集体集体集体集体集体集体集体集体集体集体集体集体集体集体集体集体集体集体集体集体集体集体集体集体集体集体集体集体集体集体集体集体集体集体集体集体集体集体集体集体集体集体集体集体集体集体集体集体集体集体集体集体集体集体集体集体集体集体集体集体集体集体集体集体集体集体集体集体集体集体集体集体集体集体集体集体集体集体集体集体集体集体集体集体集体集体集体集体集体集体集体集体集体集体集体集体集体集体集体集体集体集体集体集体集体集体集体集体集体集体集体集体集体集体集体集体集体集体集体集体集体集体集体集体集体集体集体集体集体集体集体集体集体集体集体集体集体集体集体集体集体集
2: Turab Sarbashar Tsunki, Jigib Shuji Xi Jinping, Gongome, Chakur Turgu Yixie, Chersin Tsokjunki, Zuzhangki, Genshine, Gegub Ge Peggy Chakur Latin La Gongome, Chugu Ta, Jigu, Gundi Jie Nangdi, Jujin Jizo, Chua Yongne Dunbe, Gega Puta Jibata, Jizo Ringlu Tingrup Jinki, Gegub Chua Yongne Dunbar, Tabju Gudi Nangyu, Dang Duyangi, Kajo Dungjin Ta, Jinung La Chugu, Siju Dengi, Yurju La Gundi Jie Dangto, Longe Chakur Te, Chashaki, Gerimshin, Tunsam Rishin, 当中央企及对及局企估计他用结本的安措儿结合军切美版托别早晚赢当中央企王炸他及对及局企估计了让段安松用切年切四级狼叫他切四级卡叫切四级杂团切四级中蓝界当用给陆军习近平企索西南为当中央谈切推及局用玩给林切别安措刚也谈真龙他大了卡电叫我谈当谈结合给恰下批给了滚地东玩电视谈切进是穷月 孔瓦地对他朗达女人前边珍珠麻辣推过仓土东就他用前边的当给列着他读书那是人人怕当珍珠孔瓦地对他朗达情侣前边珍珠给麻辣前边让人当了读他点边估计给女不他珍珠给女不朗达给女不借点点迷茫了吞着他你这给感觉嘎西他杀气顶月前边且略开外估计给读书所求了月 当给读书的珍珠来穿我心意当给穿用给估计他当给来顿仓吗当给用米冬天给珍珠麻辣了点点我们就是切不心意突然三边当给珍珠蓝球老大团结切的人不卡他却不卡给当珍珠作用了金东军队动我他当作用给切不心意女不他珍珠给女不多切动我 시림 당전주 초용내 야튼타 초용내 냠세택발 군디 동화제 체체 계급 돕친수주타 미리 깨달기 차샤 러브체르 군디 동화 전주기 견린 땜부치토 포기 미유친보 로라 창화타 중화 미리 기계계 차샤 러브치 풍둔토 창내 让人 당기 미망 통줄 망볼 튠디 니티 제디 로자니베 베트 믹세 문줄 제베 양람 사발 로톱 칠기기 등규 치신유 양람 사바니 양규 살바시그리 안체 루튠 시진핑 기 소시 남외 당 중앙 기 타고토 대외 튠디 텀섭 제바타 시진핑 기 퇴럽 살베 중규 케주기 지조 링로 기 공부타 학바토 시진핑 기 당 주용 기 공부타 롭종 타 락다 띵섭 제바 알심 체기 타 방알 침부 등규 제베 삼베 규슈
3: 杜林姐姐呢让人当作用也不谈体位多切动我谈也个多切组织他迷离加大起拆下乐不起顿确所耕地运切没把动过可能那么最先出不得你迷茫你的策划的后期习近平起当作用起广播老将他拉达的切据国令为接当过去图当他结个多切的动物
2: 我与他普及组织团宁开进电影解决不得是下面的南部村母团结合作重组前的罗族松林省日总给编就他制作批结果期地令国剧图新唐亚波罗列出部当别碰眼尊南部三班却写快不行严重雄鹰三个月团列控别列力纳措他的重启的重新南部三班局长这就也别碰了有多少位重建队
1: 지루니 도겸의 주주류 진단 아빠라 허가 총기리 응우수 고창기네 족신 장제주진 사리 종기 퇴진 실의 미그바타 족도 실의 흉류 잡디 종용기 서구기 퇴진 당동 보러 지루니 동 주주류 고통주로 족직탄 태조 초동 개개네 지루니 도겸의 니슈 쟁을 고통주로 숨지탄 태종아동 개파르 파르디 로로 찬염 파세 개치 족직 인심바타 댄자 균노라 망우 동체 로로 찬염 고통주로 니슈 인심바 총습계 총매미리 찬염 거주 초배 용법 지루니 도겸 주주류 고로 고동 계절 학습리 제로니 도겸의 유시생을 고로 튼니탄 조동 겸이 조주리 구파라 파로와 제중리 초대변조로 돕쇼 로규령신 키 총교청 유업지 다자 튼디 조주탄 시배시튼 제도 대기제림비 제조성록 티립진키 성리 사바시 림신 문신 유업지 장제주의진 성리 종키 딘토 야비치 리에게 자외 공시 타용 체배 변조로 키 미체 조 총결의 용키 둔제 도립신 종용기 지소 제제 시송 동포로 제로 니도 겸의 주주류 고로 티 뚜동 초기네 제로 니도 겸의 니시 생활류 고로 통주를 니타 제조 시동 응압자 바로 파워타 군좀 퇴내 폐기 돕치레 치니 성리 센도 민창 토규디 대규모 치타 대부 다큐 무 초동 숨게 학습 심발 림지 겸나 퇴내 링탄 고로 통주를 시타 제조 초동타 칠종 의보 고로 티 시동 응압자 중입시 장도 소레타 뉴규장마 냠토 폐기 당외 티 성리 종 장도 어준 규제 퇴내 링 로게 변조로 사비 그게 캡콘스 주규 내딘 켈레기 링류진탄 티뇽진키 라제 규르글 캡교체디 케닝 메르싱니 노동타 니루 노프로 교와 사베미동와 창마 피주 토바지 체규 외가 추진티 계급키 에숨진베 진종 쿠탄 랑교 처리베 유고로 조싱쿠 유고르데탄 대시제수 되버마세 세진하저 진종 쿠키 멍시 디고 진보로 사드탄 샘도키 선제진의 유고르키 되모 니리신 초도 당데 퇴레 당부탄 니바 수버지 냠지 피제기 대럽진기 퇴레 말라지 작점 차바르 제유시
2: 망츠 니세 망심츠 디기 도나 럽도게 장차주의인 성리종기 미망대월진배 폐기에게 삼로 타용체대 망초디기 무퇴 체로당내 폐기에 툼제기 편바태외 망원타 태외 장샹아 미리카기 망조를 토발체유 성리종기 위주각주기 목덕라 처용내 개가린교티 퇴치 앙탕부타 망초도구 앙탕부지내 퇴례 위주사기 지덕럽타 림부유 진로니동접결로 종용기 위시피부타 청주 위부창마 위주토유 장차주의인 림지겸나 퇴례몽유골 통주초타치 예동당내 위주민볼기 미리 찬용용법 캐자티 위주통매급기 골솜동양 골치니타시동 발파와타 신진총주솜주소구의 냠티변조용법 찬용골 치주래 개유업시 성리종기 롭송원라피계동외 특주락린단내 진로예동예진로응은울토 총주천댄부주칸 창말케부체디 원계 롭수 튼삼수 롭수치제 야자자 심부타 로쥐앙의 예린 로유미괴배 롭수타 겐린 숨기 시주 숨지 체교 처용의 퇴교체대 파마타 냠벽이 부조를 총결직배 토단제티 외부긴키 롭자 좀미도배 초구직장총미 정대외면간타 면지칸기조배 정탄샹 정수제 림숨 면주 냠딥기 섭수 자격균내 라교종기 대탄정탄추타 종례기 축도용원과타 춘진비둔 종총제토배가 주유업시
1: 健康 경례 오장춘 장도 피제기 류사바잠바 장제주의신 사리종키 리주낙신 치우자 치마지 시지진기 송종타 말라라소 체규로 타용체내 健康주종 치섭당화타 장도 기작당 치루당대 健康문조타 장도 피제기 런프로 규유 사공시비주종키 健康기멍시딘도당유 상승시 장세타 마윤 장부 송종 소치 치료 차주 등서비니 야룽 장부 의미 규지 증감 송종타 냠소 초두 조종을 고림 대변한 구리당 유시 표기 아담 통진 통마티 주니 소외 개니 장세 체리 개니 싸워도 베베 루유 죽지위 소래 피지 당 고리유 송종이가 더 유시 종림배 레지배 총추 긴장 림배 주지 레게 남수 사르드타 라그린다디 제도 등배 총십 조준타 제도 등배 고라되바 强로 주지 제기 차주 침보솜 라그린 등섭다르웨 제로 언니도 겸에 니슈쟁아 르로 호르키 총결의 경기 총습기 때문에 코류 주지 레튼키 표정 냠딥기 체니톰네 상리 냠뇨 총결의 경수 협대당 유시
2: 国族十三八年采购抢救了母体数据运行，三日总给北京托为批阶级退了批，做干了谈不拢米的。我这边的新宿天北路母体站的有人提供谈北京托为批阶级救人三八，后头北京运不是。三周连接狂浪啊，那村三处不天天落个手脚重组前年落就松林生日状去，边就他几座批阶过去，地灵过去托，新太阳部落里去部站，边部也准南北三八七。
4: 谢克特里，天地决定作为叱咤西边南迁，寻找他的声音。军队深究，他也讲出来，军中努力的，去了部队。深究军队军中的真气，深究军队南迁。
2: 中央党组长聂天谷的初衷是习近平去党组长的广播录像台，六点七九百公里达到站下，下面的天空。

0: 어제 조링기 토하면 퇴기 교육방음
1: 샘담 로볼지연의 미치 기도링
0: 퇴럽기 당시에 로규기 겐지
1: 미치 기도 서총기 등규지리 차담기 치와림내 샘프 년토준
0: 당대체기 샘프초비에 리제디니 어제 조링시비에 초규 조링 리제시
2: 생남초 단대키나 주 생구초배 리첸테니 현중롱친 년친례콩 회계롱친키 워체 조리 리첸지 마 리첸 조용슈게 리사인 팀디 리첸나 개치리왕 라딘지슈 길라공감사
3: 공감사
2: 길라게 알레 길라키랑한 주 개치생의 남초야 어제도 드시나로나
3: nga class chong ji changguan qu ni ling wen ge zhen zhen de ne ge yi zuo de na zhang gong guo qi ye da ni de dang lu shi jie bie dan di zu gan le ya ji de su su le ge zuo qi ye de di ni ni qi ge yu
2: ne se le se da ge lang na zu jin de chu bian wen ne cha xia bi na ma yong ji de dan chang zai zhi zao dao zhi ba da di ni dong ni shi shi lu ne
3: guo zu bu
2: zhi ba xu zhan da di ge dan dun jie ti san ni jia ge lang ge na zu less chong ji chang 关区内人工过去村地内给到中国金马地地汤强制孟西西家汤女子国地南都地些松叶给贴纸组织南都啊是的第一个了你给那的着力学过三种啊是的但学长那组地汤是学的地界用叶给早啊是吧是的地界是学的了来所不地汤级的三百几不起 都是考虑的这个东西学长的这一点的说不地摊子的我们还将开启的一点的我们就天天我们吃下边的也可不当的这个毛用的地摊强制托地当呀给托了的吃了毛不只能活吧被吃下的到处不可能我们吃下边的毛用的地摊强制吃着到我的这是电给南街第一的命运
3: 잡디래

0: 진짜지 좀지 나야 괴보다 미유에다 진짜지 진기리
1: 제레 안주 단다디 카르세 투 페일 준적 록뎁디기 직버시데 니도 니슈 접실로레 다디 단다 자용 코란이 차샤브나다 체서슈드레 중국기 지 지만기 직 대단 창제 신예디 탭데 달포도 빠준다 탕마 숨체브리 당부데 니돈 게메 주메 제로라
0: 아 노스노스
1: 갑티두기 파시티 나로레 치와 추추제 주제 드린디 난데레 탄데 탭데
0: 나로레 치와 추추제 주도 와
1: 응마레 치와 추추제 주제 다이나레 카르토스나 디 파라데 갑니바데 니돈 쮸응알로레야야 응마기디 간나 파시티 간나 지 에투 섭취직잡리
0: 섭취
1: 개별의 미유에 다카르스스나 탄데깅한주 만족이 대단기 내주단이나 최대기 내주 야나 카르스스나지 망용기 시에고에 데코 주어도거라 대대지네 지탄 제문으로 쭉 예연리아 빠르시데
0: 사츠나이나
1: 거 간주들인 대시 개별의 탭데다 간주 미치니지 기타와지에 말이 뜻이 Janangi chik nganzui jagab chuten dedan uyan lhengangki suwari bethe ki kiwa mambu tsu ruru suyo nangji. Ani kunangzui da di nalu la chik ngay la kunangzui mashi suri di ya chik tu. Ani yang di gana kiwa mambu tsu tik tsu che shudata. Yang di ni karar dosna cho mambu chik samja le dindra che
0: je.
1: Dulen che je. Tseri ki chik kung yu ba. Chik jaji gana ke le ye. Ani chik maang ki kuo debo. Tindra yuanjo ki ta chiwa chukchura chuk suanjo re. Di indi zani ngan zui ta chi maishi chana jana la ta ta nying tuyan pari ta ina le ta ko pyo yil su jur tu ta suarik bi ki yaan ti su chile ti su gale ka buru tu ta ngan zui de tu zui gyurin buru chi gosu. Ta ina le tanda gila sun su jinda chukpa maang yuong ki chi dedan chang zi ki ti su ya chita ki tawa tindra chi la ya tep tindra chi tuyan tu pa le ya ngay le ya ta ngay di ya chi tangpo de ngan zu pyo yong mi maang pechun kaan le ya tuja naa shu guin konaan zui ki mi tati pedip tindra chi ngan zu ya pechun chi ki kogam naa pa le ya tuja naa shu guin nye ne kare re si na chi ngan zui ki tanda pechun chi nye ta karsu gula di zomji naa lo le ya mi
0: maang
1: bu chi yo le konaan zui di naa lo la ta ka le shi ta jam naa pa Lokdeb di nalo la chik rimo di zo ganga pelu ki tinda chiyore di rimo di ki chochon di ke di ngan zu Zhungu ki dedan lopso ki tene ki chenga chochon di kisi tang chi rimo chi ye chochon di tang pari che zang konan zo la ya kogab di tang dun chi ani chi tuje nas tusi shue yin ngan zu ki tanda kiran sung ye migyu zo koran ta tanda ngoni cha shana yayong koran rani dedan te ki ta sheja che sar shue ta che ta wangja che shue sugu mara maishi che na tanda ngan zu dedan ki cha jinda na lensa mambu yuwar da ina le ta di ganga yang thapa res she tuye yuwa mara ta ina le di ngan zu ki junjo ki thep di nan duen di ki de ta tanda kongla shubha yin ngan zu mi ching yi ki tawa tsawa ni mara di kata dosana kiwa mambu chi di chen jo son za ni ngan zu ta shukri chi kyab chi Mangzhou changma le ya chik pen toro che na sam, chik ni. Da tepti karatu suna, Mangzhou ki tena le chanpo yuwa re, lakwar tu ta nganzo, mendo yu minna cho ki, dedan lopso le peche ta na tigre, ya nganzo, gila nganzo yu sordinda yu na, nyenjor chenpa ro alaka. Nyenjor chenpa ta, ya, shenda ki dedan lopso kiamke ke le ya, tepti taan peche taan che, sheche ti zu ma,
0: shi
1: zin sa che na, ya hu sheta yuwa re. An tanda tatu nganzo, chacha na lo ta na, da mi ger ki ya, dedan lopso kiamke ta na, sheta yuwa ra, chile member menjo dinda kona zule xi zin sa che din na xin che ani zhe xie dana jab tu bana ani ngone mang yong la goye ki dedang xie zhe tizu jik top giri dedang ki xie zhe zan ma re di na lo la kare tu suna rinpal cha xa na sum yo re tangpo de xie zhe dang
0: re
1: la sab zhe de jik xie zhe dang du xie
0: teni
1: kare tu suna dedang ki
0: tsua jie
1: dang dang
0: jio lam
1: an shuku de jik nam gui ngan zui dik zu dedang to la xie go mi tinda bina cha xa na su su su su ya chak xie da xie ba
0: ra
1: su su su su la cawa da xie ba lo qu bu na kan zhe si pe dap qie dan yana ku su su su su dan yana mi xian da lo qu bu na kan zhe si jeb dap bina cha xin tan de du zu sur dinda da chu lo sur dinda da zhi ni bi sur dinda yo mi nian ge yo ra ya di zu gan la kan zhe si yue gui mi da da dor du na kan da zhe wa zhu zhu zhe zhu de nam qu ngan zui ki cao yi na lo dan chan bu xie bu dinda jia re xia dengen konglo shubay nidong chunga loge parishiti nalo la tiwa chik pyo la chambu mindul disi nye jore chak chip ki bugi naza sachi gyagela shoshi chung bing si nye chi naza di tabar du pyo la yuwa mare ankab titu nganzu yang tepti pyo il gyurbari titu gyurdu zani pyo iki tepti nalo la tanda pyo la nganzu tumbi naza yuwa ra ya janala yang tumbi naza ziksu nyunga pyo la yang lo tepti nalo tumbi naza kwa chen mindu kab titu nganzu yang tiwa chuksum di Ya, tumbi nasa suwebe yin.
0: Ta nga zui pyo rangi kechu ta zi nga zi su nga.
1: Ta tari di nga zui chik maa tatu zani sopcho gyamcho di nga lo la ta chiwa chukchu ra chukde ganga kandar di nga lo la nunpe ya jebye mindu la karadu si nga di nga lo chiya yuye mebi sor jang risi ya ganga nga zui tanga chambu shi tatu che zang nga zui tanda kongli shuwebe yin chik konang zui yikyu chi nye konang zui chik nyambo kalli rishi gyab che ta tinda si bedeb tinda si tuen ᱡᱤᱵᱟᱱᱤ ᱠᱟᱨᱮᱛᱚᱥᱱᱟ ᱢᱤᱜᱤᱭᱩ ᱛᱚ ᱠᱚᱨᱟᱛᱟ ᱡᱤ ᱪᱟᱢᱮ ᱫᱤᱱᱟ ᱞᱚᱠᱤ ᱥᱮᱡᱮ ᱛᱤᱡᱩ ᱥᱮᱡᱮ ᱥᱩᱥᱩ ᱥᱩᱥᱩ ᱭᱟ ᱥᱩᱝᱡᱚᱯᱪᱤ ᱫᱤᱱᱫᱟᱜ ᱢᱤᱜᱤᱭᱩ ᱛᱚ ᱫᱤᱭᱤᱞ
0: ᱢᱟᱝ ᱭᱚᱝᱜᱤ ᱫᱤᱛᱟᱱ ᱪᱷᱟᱝᱡᱮ ᱪᱷᱤᱡᱟ ᱫᱟᱣᱮ ᱠᱟᱯᱛᱟᱱ ᱫᱩᱱᱪᱮ ᱛᱤᱝᱫᱮ ᱞᱤᱥᱮᱱᱟ ᱦᱮᱥ ᱴᱷᱚᱝᱜᱮ ᱱᱮᱨᱤ ᱝᱩᱝᱜᱚ ᱪᱩᱡᱤᱱ ᱫᱤᱱᱮ ᱜᱤ ᱡᱩᱡᱤ ᱱᱟᱥᱤᱝ ᱯᱷᱮᱱᱡᱩ ᱢᱮᱢᱟ ᱵᱤᱡᱩᱱ ᱠᱷᱟᱝᱜᱤ ᱵᱟᱡᱩ ᱱᱟᱢᱵᱮ ᱡᱩᱝᱜᱩ ᱪᱤᱢᱟᱝᱜᱤ ᱫᱮᱛᱟ ᱪᱷᱟᱝᱡᱮ ᱛᱮᱜᱤ ᱢᱟᱝᱥᱤ ᱥᱮᱪᱟ ᱛᱷᱟᱝ ᱱᱩᱡᱮ ᱜᱚᱨᱜᱤ ᱱᱟᱝᱛᱩᱱ ᱡᱤᱥᱮ ᱡᱮᱵᱮ ᱵᱮᱛᱤᱯ ᱠᱤ ᱜᱮᱢᱜᱚᱨ ᱡᱩᱢᱡᱤ ᱵᱟ ᱥᱨᱤ ᱣᱟᱝᱞᱟ ᱫᱤᱱ ᱡᱤ ᱥᱩᱪᱮ ᱵᱮᱛᱤᱯ ᱫᱤ ᱡᱩᱢᱡᱤ ᱱᱟᱣᱮ ᱜᱚᱵᱟ ᱢᱤᱭᱩ ᱛᱷᱟᱝ ᱥᱤᱯᱴᱮ ᱱᱟᱝᱫᱩᱱ ᱥᱚᱡᱤ ᱛᱮᱞᱟ ᱡᱚᱞᱤᱝ ᱥᱩᱥᱤᱝ ᱭᱩ ᱚᱱᱟ ᱡᱩᱢᱤ ᱜᱮᱨᱠᱤ ᱛᱤᱛᱷᱟᱱᱞᱚ ᱥᱩᱝᱜᱩᱯ ᱪᱮᱵᱫᱤᱱᱤ ᱛᱷᱮᱝᱚ ᱢᱮᱛᱚᱞ ᱠᱤᱢᱡᱟᱝᱜᱤ ᱫᱤᱜᱤ ᱥᱩᱢᱵᱟᱫᱟᱨᱣᱟᱞ ᱟᱱᱮ ᱪᱤᱡᱚᱜᱤ ᱫᱮᱱᱞᱤᱱ ᱥᱩᱢᱨᱣᱟ
1: ᱟᱱ
0: ᱜᱮᱜᱚᱜᱤ ᱯᱤᱜᱮ ᱞᱟ ᱥᱟᱢᱫᱤ ᱥᱩᱵᱡᱤᱨᱣᱟ ᱥᱩᱡᱟᱱ ᱟᱱ ᱜᱮᱞᱟᱝᱠᱤᱱᱟ ᱡᱩ ᱪᱷᱟᱞᱮ ᱱᱟᱭᱟ ᱱᱤᱭᱟᱹ ᱫᱚᱥ ᱫᱮᱱᱞᱮ ᱞᱚᱵᱪᱤᱢ ᱥᱤᱵᱨᱤ ᱥᱟᱝᱜᱤ ᱥᱩᱡᱟᱱᱟ ᱫᱤᱱᱟᱞᱚ ᱛᱷᱚᱱᱫᱟ ᱢᱟᱝᱜᱩ ᱭᱩᱛᱩ ᱛᱟᱝᱮ ᱜᱮᱞᱟᱞ ᱱᱟᱝᱫᱩᱱ ᱪᱷᱚ ᱫᱤᱱᱡᱩ ᱛᱚᱱᱮ ᱛᱮᱯᱫᱤᱞ ᱥᱮᱴᱤᱡ ᱱᱟᱨᱚᱱᱟ ᱥᱩᱭᱟᱭᱤᱱ ᱛᱟᱝᱮ ᱫᱚᱥ ᱫᱮᱵᱤᱱᱟ ᱱᱟᱝᱫᱩᱱ ᱛᱷᱟᱝᱵᱩ ᱫᱤᱱᱟᱝᱞᱚ ᱞᱟ ᱫᱟ ᱢᱟᱝᱥᱤ ᱥᱮᱡᱟ ᱛᱷᱟᱝ ᱫᱩᱥᱤᱥ ᱛᱤᱱᱟᱫᱚᱜᱟ ᱛᱤᱱᱟᱞᱟ ᱪᱚᱪᱤᱥᱩ ᱫᱤᱛᱟ ᱪᱷᱚᱱᱤ ᱥᱩᱵᱥᱤ ᱫᱚᱫᱚ
1: ᱡᱮᱵᱟᱞ
0: ᱜᱮᱞᱟᱜᱤ ᱛᱟ ᱪᱷᱚ ᱨᱮ ᱨᱮ ᱫᱮᱭᱟ ᱚᱱᱟ ᱡᱚ ᱥᱮᱡᱤᱱᱟ ᱡᱮ ᱥᱚᱵᱤᱱ ᱱᱟ ᱛᱷᱚᱡᱚᱜᱮ ᱛᱟᱠᱛᱟ ᱫᱮᱢᱟᱨᱵᱟᱞ ᱥᱤᱡᱟᱫᱟ ᱜᱮᱞᱟᱜᱮ ᱚᱱᱟ ᱡᱚ ᱛᱷᱩᱡᱩᱱ ᱪᱷᱚᱭᱟ ᱱᱟᱝᱞᱚᱞᱟ ᱛᱟᱱᱤ ᱥᱩᱫᱟ ᱟᱱᱮ ᱡᱚᱜᱩ ᱪᱤᱥᱩᱜᱤ ᱱᱟᱝᱫᱩᱱ ᱠᱷᱟᱥᱮᱡᱤᱞᱟ ᱟᱱᱮ ᱥᱮᱡᱤᱱᱟ ᱨᱚᱱᱟ
1: ᱱᱮᱥᱮᱞᱮ ᱥᱮᱞᱚ ᱛᱩᱡᱮᱱᱟ ᱯᱟᱡᱮᱱ ᱱᱟᱱᱡᱩ ᱢᱟᱢᱵᱩᱪᱤ ᱜᱮ ᱛᱮᱫᱟᱝ ᱪᱷᱟᱝᱡᱮ ᱥᱤᱱᱟ ᱠᱷᱟᱱᱴᱤᱪᱤᱜᱞᱟ ᱥᱤᱜᱤ ᱡᱚᱥ ᱥᱟᱢᱤ ᱯᱟᱡᱮ ᱛᱚᱜᱚ ᱭᱩ ᱠᱨᱮ
0: ᱞᱟ ᱡᱮ ᱡᱮ ᱡᱮ
1: ᱧᱮᱞᱟᱝ ᱜᱮ ᱛᱮᱫᱟᱝ ᱪᱷᱟᱝᱡᱮ ᱥᱤᱱᱤ ᱫᱮ ᱠᱷᱟᱱᱴᱤᱪᱤ ᱥᱤᱜᱤ ᱨᱚ ᱠᱚᱞ ᱡᱮ ᱥᱤ ᱪᱤ ᱠᱮ ᱵᱟᱱᱟ ᱱᱚᱢᱟ ᱤᱧ ᱵᱟᱱᱟ ᱛᱟᱝ ᱟᱱᱡᱩ ᱪᱤ ᱢᱤᱡᱤᱜᱞᱮ ᱭᱟ ᱛᱮᱫᱟᱝ ᱜᱮ ᱪᱩᱪᱩ ᱤᱱᱟᱨᱮ ᱫᱮ ᱫᱚ ᱢᱤᱱᱫᱚ ᱢᱟᱢᱵᱩᱪᱤ ᱠᱟᱨᱮ ᱫᱚᱥᱱᱟ ᱪᱷᱤᱣᱟ ᱪᱷᱤᱥᱤᱞᱮ ᱥᱚᱨᱫᱤᱱᱫᱟ ᱪᱮᱡᱮ ᱭᱟ ᱫᱩᱨᱩᱵ ᱪᱤᱜᱨᱮ ᱟᱱᱡᱩ ᱱᱟᱢᱜᱩ ᱫᱤᱥᱤᱜᱨᱮ ᱥᱮᱡᱟ ᱛᱤᱱᱤ ᱫᱩᱥᱤ ᱛᱤᱱᱤ ᱥᱩᱠᱩ ᱫᱮ ᱪᱮᱵᱟᱞ ᱪᱩᱵᱟ ᱡᱟᱜᱮᱞᱮ ᱭᱟ ᱪᱤᱥᱤᱱ ᱥᱤᱱᱥ ᱪᱮᱡᱮ ᱧᱮᱞᱮ ᱥᱮᱡᱮ ᱭᱚᱵᱪᱮ ᱟᱱ ᱥᱮᱡᱮ ᱫᱮ ᱛᱮᱵᱟ ᱭᱚᱵᱪᱮ ᱟᱱᱤ ᱫᱤ ᱞᱟᱜᱛᱟ ᱛᱟᱱᱡᱤ ᱥᱩᱠᱩ ᱫᱮ ᱡᱚᱞᱟᱢ ᱪᱟ ᱚ ᱫᱮᱭᱟ ᱛᱟ ᱫᱤᱜᱮ ᱫᱮ ᱜᱩᱜᱩ ᱟᱨᱮ ᱪᱮᱫᱟᱝ ᱠᱟᱨᱮ ᱫᱩᱥᱱᱟ ᱫᱮᱫᱟᱝ ᱪᱟᱝᱡᱤ ᱥᱮᱭᱮ ᱫᱮ ᱢᱟ ᱠᱷᱚᱛᱮ ᱵᱚᱨᱮ ᱥᱮᱭᱮ ᱵᱮᱱ ᱟᱱᱡᱩ ᱢᱤ ᱜᱮᱨ ᱠᱤᱪᱤ ᱫᱮᱫᱟᱝ ᱜᱤ ᱥᱮᱭᱮ ᱡᱟ ᱛᱤᱡᱚ ᱪᱩᱪᱟ ᱥᱮᱭᱮ ᱵᱟᱪᱮ ᱛᱟ ᱫᱮᱫᱟᱝ ᱥᱮᱭᱮ ᱡᱟ ᱪᱤᱵᱚ ᱢᱟᱨᱮ ᱛᱟᱫᱩᱝ ᱟᱱᱡᱩ ᱫᱮᱫᱟᱝ ᱜᱤ ᱥᱮᱵᱥᱩ ᱛᱤᱡᱚ ᱞᱮᱱ ᱛᱚᱵᱚ ᱠᱩᱜᱩ ᱨᱮ ᱯᱮᱱᱟ ᱡᱟ ᱪᱟᱱᱟ ᱱᱚᱜᱚ ᱠᱷᱟᱯ ᱡᱟᱵᱤᱭᱮ ᱵᱩᱜᱩ ᱡᱚᱞᱟ ᱱᱚᱜᱚ ᱠᱷᱟᱯ ᱡᱟᱵᱤᱭᱮ ᱨᱟ ᱪᱮᱢᱟ ᱡᱤᱜᱞᱟ ᱪᱟᱪᱟᱢ ᱱᱟ ᱵᱩᱜᱩ ᱠᱚᱵᱚᱱ ᱱᱟ ᱥᱩᱵᱩ ᱛᱟᱜ ᱪᱤ ᱪᱤᱜᱟ ᱴᱚᱭᱮ ᱛᱟ ᱫᱮᱡᱩ ᱥᱮᱵᱥᱩ ᱨᱟ ཁྱི ཕྱད མི ཁྱི Susuki, Todam Chisheba. Dindagi, Mijire, Dindagila, and Carasina, Dedan Changes, Jedan and Ju, Ji Tito, Rigne, Yonjo, Mimambuchi, Susuki, the Shesitiki, Shiguara, Shesa, oh, then it is Shigu, Salam, Sam, and it did no Jesha, Nanju Shu, Dinelegatus, Shesha Sheba, Jigu Yongomer, Cocaratus, Shesha de Yiji Chigura, Yiji Chesabishula, Uncle Lalan Gantanji. An nga zui nam yu tsua nang lo ta ngon se tui shi chi kare sina tamaa ki sugun nu gu yobo mi cha zang ki xie gu wari ta ina le kare tui sina tamaa tingi nu zi xie gi sina daga tingi wara che zang di kare tui sina nga zui ya dedang chang zi di ta chang yuwa mari dedang chang zi di chang gu tu na xie zi di ki di xie an tsua dang jo lam lo gyuwa dang an shu gu di ya tuan do kyo bu chie an dinda ji la dedang chang zi si o di si gu wari ta nga zui di takin ma shi chana kong lu shu bing Tepti ta karadusna, nganzu mi tang tang jikin ngani chashakwa na, tepti yaku che maa teche, sheche tekele jangpa 파제 제랑리야 나자 마보바다 야나 카르두스나 나자 포예데 지
0: 그냥
1: 림보시 예 벤에 파제 로 죽주든지도 말 마시 나자 마보예 다 치부지라 포예 라 야나 카르두스나 나자 자원님 하보보지 나 딘다기 미나워네 바시 미나워네 바시 어디 간조 미탕다 지금 언니 자잖아 대비 디코쳐 그래
0: 나스
1: 가시 수소야 나 나자 나이게 년가 체비 딘다 여비나 주젠 딘다 여비나 베네 자잖아 수부자고 차비스었던다 라는 남규 세제 간래야 지 구조시 대제구매비스었던다 야나 가르도스나 자라 동조가버서 타마티 가버요스는데 대디졸 년가 체비미서스고라 고조야 디즈이 텔레야 양은주 가르도스는 대비 장바이나 지 년가기 주젠디졸 예예 다야나 가르도스는 년가 주젠 스나민도다 디즈 세간 펜도요리
0: 슈잔
1: 다 슈고데 가르도스는 가생한조 내시 본조기 미디즈 대변에 라과르도 디나로 착시에 토부단 진방에 주단 주섭 내다 지 디즈이기 미디즈 대대 장바이나 아니 직수수 수수야 나자대야 도담치 아 맨에 자잖아 착시 도분 나버나 딱지에 간지치고도 면제 간지사고도 디파비비기 집이기 최대한 셰프슈디소 간질레인 거고도 디소 간가 대비 나로리어 제잔 가르도 쓰는 건지 그 대비 난주기 교리의 미유스 남도 야나 가르도 쓰는 망 용려야 디 저거 전부 셰프지 얻다고
0: 아
1: 디니 알랑엘이야 난된디 마슈콘려야 지 제시 소리 때문에 돼.
0: 다 대세에게 제가 대비 도스다. 아다가 나서 가면 대비 따야기 괴바 미유 가면도 공도 가버려 봐. 진짜 길라트리세지 야우시라나 손.
1: 도스 제나 안고 직지다. 그래서 그 마 고도진예도
0: 되라. 나지지.
1: 제가 디나로 탄다 길라송수진 난된차 숨이열 디나로 안에 도시에다 시제단 도시를 더블 제시하나 대부 고래 지와 당부 고라 대단기야 친이디야 제시 잡여.
0: 시자 시자 리샤.
1: 게라다기 순순리 안지 남기 안저 간가 탄단인 삼교라 이날에 가르도스나 대단 신이데 지 리부 탄단 잠지 말이 고야 가르고 그랬으나 샘 탄다. 아 디마제 가르도스나 지속으로 뛴다 봐. 된다 지라 아니 신이 대단 시고래 안저 미망 보지 된다로 아까래 사주동주단데 존한다 이 말이 야만 나다 조다 두고요래 야 이날에 샘드 다다 샤마도 비치 가르도스나지
0: 슈자
1: 가르치 예서든다다 라 시단치 예서든다다 타나 가르도스네야 길우치 예서든다 디조 간가다 샘드 다다 다다 대고 말아 야 수불에 탄다레 샘레 탄다레 야 지존나로 뛰면도 비 미딘다 요라 가르도스 톰바샤레 마잠 톰바노레 마잠 레고나로 레로레 마잠 딘다 요라 디조다 코디나로 튼튼고 말아 제가 저 당부 고라한테 가르도스네지 대당 컨테스지글다 제시 잡여레 디디가나 엄마 기 튼기 버시 디니니라 다그라 레티와 나 이날에 다레 버시 디야 넘베직 잡샤 가르접도스네 응고 스니게데다 대당라 구 구데 동에기 아니 페니 체시 다야나 로전 충슈기 다 제대로 레슬랍샤 다디 미장군이 차시하는 수수기 대담해비 맞아야 수수기 초래
0: 장기 디기네
1: 디기네 딘다라 제가 딘다지는 배직 잡샤 아니 단다 글라송송 안 좋디니 마직 제시 잡고 죽는 디나로 지원이 이슈 잡시 강가 잡도고 말아
0: 시자
1: 다르기 안주 다와디 나로 타도 두비 제베 줍시데 카르레스나 지 안주 리메 작부기
0: 니모리
1: 제가 대한 디나로 그 지원가바 디나로라 가르시유어스네 리메가 타피와데 장신니가 펜비 게레시레스 마시제네 지와디레데 이날에 나로데야 가르도스네 제시 잡여 베네차샤나 지 가르도스네 다바둘 차샤보나 타스니데 미 락제 가조이나담 간주단데 미 락제 세다 유아라지 망부치 수에 이날에 차제 단데
0: 지에
1: 수에 말이 제단 가르도스네 지 이날에 다 차스니데 벽이 내도 간래야 그거 전부 요랑 안주 진대 나로디 발 나 벽이 빈자 지지 차루고 제소 나 조조 모조지 로버지 차루고 제스지 차현대 겨로스니 시다도와 그 가르쳐온 거라서는 내도리야 학벌동 안주 아마지 부부제도 차쉬어 비서든다 짐주기 된제된다 된제지 차쉬어 비서든다 연제잖아 안 차고고 시다요레 다 뒤쪽에 가르도스나 차대다 가르도스는 안주 미션다키 다시한테 접주리면시 신다답시 지혜여마라 제가 아니 디나로라지 그게 리메타부기지 그 거버티서 간지래로 알아 안주 미 대단기 미지기 차샤바나 뒤가 원점단 야나 가르도스나 최신 에덴지 피베네 디기 수보레 윤네바 요아마레라 가르도스나 대단한 타나 가르도스나 카셀레야 펜바 유예 된다지리

0: 저기 도시에서 디나로를 쏜도와 아니 가자도스나 저지 매직이 로직이 나로라 차 라차샤나 타마 니즈지 피나 되고도와 타마레레라 하우상 니제니 십제주든다 비에도와 아 나디 마제 가르도스나 지 가시 테랑기 차신데 되버나 제마 테랑라 고두지 녜레야 미신다기 콘레야 수소에 베제 당에 고안제 연조 야나 가르도스나 테랑기 나미다 답빈자티졸이야 베제 당도 전에 고야 양엘이야 당에 긴다 아 디즈 코르다
1: 이왕제디
0: 교왕제 교왕단 디즈 야마 세부지 디나로라 지나샤
1: 네 차신디브 길랑 푸비나 푸녜디 로뻬 다 디탕기 체실라야 체가 주기르라
0: 제제제 엔던 디길라 개침부시다 수노스 가르도스 엔던 안주 차나로라 안주 쭉디 딘다스기 양카시기 디스도 안주 멩가나로 다나 수부닥제 다나 지디 차시다 자잔 다 고주 차 디게 종급 메토다 지 더버제 단 딘다 요라 그라스 위에 다른 네 남근이스기 메수부나로라 마시시는 안주 쪽과 단심부 쪽과 쉽지 레스고레 이날에 가르도스나 차나로라 가르도스나 쪽발레 진발레 두가 된다 두아
1: 쉬자
0: 네두 베네샤샤나 에진네두 다 친제 카바
1: 카바
0: 라 세모 네두스
1: 탑균네
0: 어디서 간다 차나로 거쪽으로
1: 거쪽으로 봐
0: 제단 가르도스네 차신데 비벌 미 여제기 차신데 비투비에 요마레 가르도스네 제란 나자데즈 유브서든데 양 가르도스네 제란 차티 가르부시부든데 윤조 제란 차디 나로로야 지 실루 어 당 알자다 디즈 마음부 요네 제비에 요마레 딘디즈네 가르도스네 지 코퍼게 차데 괴데다 장마 장장지 괴디자네 아니 디잼네데 가저 망아 주나레 아니 베기 네돌레야 가저 망아 용구라 제단 가르도스 디 디리샤 당은주 두시에게 된다 스나민도 야나 카르도스나 자외기 시에자 된다 직다 배직샤보나 된다리샤 다디 파피빙 안주 디나로로지 지와 베네차샤는 안주 뒤돌려야 수부닥지지 다디 안주 죽디 쓰고라 다 이날에 카르도스네 안주 소소기 단다직다 별차샤오나 수부닥지 제블 망조 차단 짐은 매베지 지고 할 때 이날에야 미만부지기 카르도스네 짐바 매베데야야
1: 덕바지
0: 덕바지 다쿠 바바지글은 직십지 아유 섬섬 된다 지기도와 안다 디즈이 코티지 아니 디니마 다 부근근 거기 갑잡이 이나레 마부데수 이나레 고네 이나레 지기다 기신기간조 샘캄기 네된 이나레 살루 라 들루 디즈 가나 간가 야지 제시 차창하지 대비할 때 디나로 쳔하죠 바 이나레 제초 바 이나레 간다 직치와 니슈
1: 접시
0: 디나로라 조디조르시 안디 간리양은 주지 착시에 다날 규어치나 칸트치고래 응아조 착인가 제대로 규어침바나 다디조
1: 되게 접시 가르치고래
0: 접시 가르치고래 지 지루시단 가르고래 디조 간가 디나로 티어 라과르두 타레기 디사바디나로랑 안조 로유기 나자 리소기 나자 디조 응마기디 디즈 난데 디즈 나로 야마레 엔다 얀단다 만주기지 베네차샤나 따따도 로유기 디즈 년제기 소르티즈 차샤보나 지기 갸난다 디즈야 클롱조버라 디젠베기 다 만주 예열레 대긴 콘시벤 타마테니다나 시라요라 디인두잔 지기 로유기 년제 대우랑신 로유 년제
1: 지야르바
0: 엔다 동안조 주고 섭섭 차이 이나라 대지기 지기 난데 망부치 디나로라 루시아 디카데도 스나탄데 지랑기 숭이엔데 난주 난데 당부 디나로
1: 다데 길라도 송송아 당가나 난주 투도도 소부딱제 나야디 개침으로 송송아 다 투도도 송도다 영이 로질러 팀지 체오래 야지면 로니일 팀지 체오래 디제기 체가 요르베
0: 다 중나다 로레르 야레레 지구거래 다 대단한 미지인바나 다양카시 응조 나자 연조된다 연변에 자자나 진제 가봤다 안디즈 대우랑신기 나자 연조되서 인바나 아니야 럽제존에 야 딱제레지 지구 얘기 된다 요다 지단기 규마지 응조 남주인 탄다르 지면 로치글이야 용달이야 딱제 직전에 야고 요래
1: 너 수유잔 탄당 안 나주 지조 강은 이제 님시 치도 타니 수롱베 내든지도 성비 커세기 딱제 베드 제만한 제르바 다가세야 코나스 대단 초딩 고기 시제 딘데 시야 망부인도 타야 베드 소소
0: 따바르시
1: 당 안 나자 내줘 사산한지 양고 양고기 소부 딱제 나야지도가 다딘 주텔이야 타니 수말롱체 개침브리 제바
0: 단다 슈베인 베네자샤는 안주 딱제 카시 러시아 안에 지내지고는 아주 단다 부구 부메기 단다 제데
1: 노 스발
0: 부네게 제데다 누메 제데다 안테서 요라 데즈 텐티서 로 니숨니파 로다레시 지금 말로 니숨니파 제네틱레 양 가시에베는 제자는 건 작시의 기소르딘다다야 지기 침바다 안테서의 칠루게메다 침비기 누바다야 차킹 아르자다 차기샤지 망뇽다 디즈소르디즈코 로다르 쳔나 딱보 다가로 치고 좀제 가레스나 다닌다가 탄다레 데이나레 탈로 아니 이제 토브차브 소르딘다 쳔나 람상은 주 쫄람려야 주와당에 고급대라고라 제단코 치싱에 된지 쳔나 야야부 요레 베네 자자는 건 주 에 부구 춘중 솔로 자자는 양은 주 딜레야 미나 민다브라 부구 춘중 솔 자자는 미시 라라 제가 실리스구나 미기 미축대서 간제 유메 야나 가르도스나 카이기 소대서 간제 유메 디즈 간라죠 다이라 야 카시기 아부고 가르 나에 요레스도 아이나레 가르도스나 부기기 미시에다 소르에다 디즈 간가 가르도스나 간주 미겐비 소르인죠 디즈 만자 춘주거든 디즈 버 딘데잔 디레 다양 겐고 그 소르디즈 야니 지 닥제 디즈 야 나가 만조 라 야 간주 다르마 디즈 소르딘다 임바나 아니 남구 제랑라 망시기 나자딘다이나 조 디시샤 제제치 에 양 가르도스나 지글로다 지단 제민 로숨 주송에 연답랩차소나 아니 지 메수군은 차샤나다 가르도스나
1: 님구도 조
0: 마다 마 사예기 두절랩거라 아니 갑디디 야구지 다 가르도스나 디에 도보메조 벽이 도보메조 삼삼디게 달로베나 차샤나 나가 진니시체 아야 사버도 수수 조선 땅에 소든다이나 다 미진바 메베데 지규그와 수수기 조선 땅에 소든다이인바나다 탈롱아조 지로아단 신바단 디게데 닥제체면아 다 두상아도 아주마 나로티발이야 지메조 삼삼다야 레바다 라데야 응아도 수분나로 꾸이주 요라 지수스그라 디소다나 직대 직체면아 아니 로직냥 나로 수수 디게데 간가 장어 제하고구라 제메시야 조선 망부 당들이야 카고라
1: 슈자 너지지
0: 그래서 지 수부닥제 간래
1: 도나나
0: 도나나 예라
1: 노스 노스
0: 한두시에 나로래야 디나로래 베네체샤는 안나서 지 겐거래야 제종치 네 라과도 겐거마 마제버스 스그라다 마리버치
1: 답자마시
0: 답자마시 다 같이 다동 단다디 도왕서 전신년비데
1: 겐거야네
0: 딘상 아주 베리 나로레다 딘다 대형구도 아까서 로 토부시다 차도 안에 겐고 대신념 따디 즈그 간이야 응고치에 간은 아산이지 섭섭치에 단 즈그 간이야 지
1: 도고치에
0: 아 도고치에 베네 차자 마제버치에야 미상 나로레야 지 탕가르부스에
1: 노 지지지
0: 도비아단 디조 탐사스에 상주레야 지
1: 라과창사스에
0: 수부주스다단 디조레야 대대마슈에 기딘다 가예 디주간래야 다 지고 디나로 디디나로 개부시다 람나샤 아니 겐고 수수윙원이 차샤나 시안에 디졸리야 정다치 간데체 로베네 직샤나 강바지기야 짜제 지 쳇다다의 소르딘다 다 돈나 칸다르 디게디 두시에 디게디 노스 노스
2: 용기 대단 창제 지자다외 갑단 둔체 팅디 리세나 헤스총기 내리응고 추진디네 기 주지나 신 편주메마 비준 칸기 버준남베 종교 지망기 대단 창제 태기 멍시 시세탕 뉴제 고기 낭둔 지세제베 베딥기 김고중지바 스리왕라 된지 수체 베딥디 중진나외 괴범민유탕 십제 낭둔 소기텔라 종링 수신유
0: That in a Jolam Tolan and delay that the dance of the
1: other Jolam Nibadirva,
0: Jel, Tuakora Mangadwar,
1: Susan,
0: Nishuzaki Yore. And that in Alon to a Tambo Kora Caritos and a Jig, Lubici, that it and Talil Holding and Subuki Jizzi, that they be Jayon Kora Galaya, the Shiji, the Chitua, Dinalola dusilabsha ta chi neri mambu shi ta lubi chi ze dan dewa yores ani saye dan gujo je de tonyam ju kores ani chi dedang ge lubi chi ze de gyunjong che ba na ani ka de dus gyunjong che je ani lubi chi ze de chele ma ga ba dan jagwa ma jab chi chi ja ta di chi kar de dan ga zo chongje na lo dan chi chuo ge chu ze ya bo de zung ne cha cha na chele ge dan ji gyakwa chayabu de nedun chik chayabu de.
1: Shuzang chisya.
0: Ninale di nalu la dedang ki jizay labdu zani kola nyi yore. Yang kashi yang chayabu de.
1: Shuzang.
0: Kashi yang chayabu de.
1: Yang jini jo lo dhugu dhugu.
0: Yang jini jay la dhugu de. Chetan deya di yore kar dedang ki libi jizay ki cishi changze.
1: BMIS.
0: Nganzui deya pui le ya tsu dhusi gyurxia yo kasi libi ki jizay ki dhanja. Dhusi gyurxia. Karalaisina, zidang arizhi guharada, ko zidiyu zani, ko zishieba guhur, ngayla. Nganzo maishi namjuni gyama dhyaguwarda, inali, gyama chikbu kya subu rinza chikbu rang dhyagwa yingda, gambu ying, tsoba chitu maare. Ko ya diji karada nganzo, zishi chi zishi gyabja chik xieji wara. Di kandzi zikurasina, susu yuki chik subu yuki diji, jizede maa, susu yuki subu rinza dele, tangwa nyi gu gyur. Nyi gu gyur. Jizedegi dezende jidya. Dyama maare. Jidya
1: riba.
0: Gungjing sote. Subu yuki rinza de dire. Miri, nimi maare, miri. Chetan bende nga dabla chasana subu jize de gungjing de dunju re. Mi de jik ca dun re. Ani dunju tamba de go jik ca dun, go jik ca dun. Du sheche.
1: Yangya tingmi ni go ya.
0: Re re. Ani ganda di ko ya de ya di chi tuyong kri, changshi chi tuyong kri. Ani changshi de ta kare dosana. No jopki yandabla ya kazo go go resana. Jik jopki ca nga ne che. Nishu, tsaksum tsa gu.
1: Gu.
0: Di barade inba na, ane dire karse. Tangdare. Ta nishu tsapsi ne, nishu tsapke barade, ane ji chabar tagise. Ta nishu tsapke yandab gheba na, gya chada chab.
1: Ta dile yang puto pomyo yewa yobda, shwa?
0: Deya puto pomyo yewa yomare, dagarare. Ta dine chobke mandab inba na, ane gam chabar. Ta nganzui, tanda... Tekin kongla shubin, talo chalab zo de karato sani, gyakwa dan chayla gyayba da chingsu nga. Na inali nganzui pyo kuyla chashabu na, chayla gyayba dan gyakwa de dos mikze simdi, chongye na lo da, pache dizo karse, chogyu dan, dizo dikzo maanga yu mecho samsang rado.
1: Shuzan, shuzan.
0: Ani nganzui ki tanda shinkuyla ya ya, gyakwa tinta ra,
1: shita mebe
0: na wadu. Din tu zani ya, gam cha na yungu amara, gam cha na, jik, ani, supu ki nekwa nipa nyam chukuri.
1: Shuzan.
0: Lakwar tu nganzu buku jeju ki amata, buku chungchu desu, tak gambu shibji che na, yagu yu amari.
1: Tsuju, donlin tuku
0: isi. Re, jopje ki gangla ya lep chiku kuri, tak gandara. Ta dini, ngoma inba na, mizo gangala ya cishi dagaran re, ina le tari di cishi shendaji suyusha, di karar dosina gengo chola. Lo chukchu renga yantab. Ta lo chukchu renga yantab le, gengo le, gambu sheta yaku yuamare sunke. Gam chaba na ya, nganzo chi naza mangpo chik tan chik jema chongye ki tinta ki gyujen tinta cha yungu arsa. Di nyedu ki lo kashe chiki nalo la ta gyana re gyaji gangla ya chik tinta ta shimchu ki tribu mangpo chik tuyendo wa. Di yin tu zani tanda nganzo di nalo la ya. Gengo lo chukchu renga yantab la ya nishu ni chi nishu tsa chuk tsa gu tan. Yaan kara dosana lo gyaju yantab la ya ani Nishu zangni ni nishu zachuk chakku.
1: Di cheshi di loga shen na doga.
0: Choga loga shen doga.
1: Risha, risha.
0: Di jikri, tandung tanda gela sung su, tanda pomo ki yewa yeye de kare resi na zo de nganzu dire, kebe pomze.
1: Los, los.
0: Nganzu cho, kare se gyakwa le dinda yuara, ta nganzu teb di ma re, teb shen da jiki na lo le ya, gyakwa le ya jik.
1: Yewa.
0: Je yewa ji ye yu, kare resi jiki.
1: Chogo jimtsa.
0: Chochen gyakwa, chogo gyakwa. Nganzu gyakwa le ya, disi doa, kushu ki yip.
1: Pingo
0: xin se ne. Ta yang ji kar re se ne li xin.
1: Me
0: gyakwa chan. O di yewa yore. Bela kushu gyakwa sor tinda yinma na chogo gyakwa shibji chaya.
1: Do di gyakwa sor.
0: Re, ta chogo khoran gyakwa chan jo de. Ani chogo nalu cilu shita sabi mba na. Ani di deya di si gore ta. Nying da ta nipu yora. Che zan zung xin si che che. Dewe ki gyakwa chan jo. Di yang jimba nga jurgi na za tan. Dewe. Ta nio re se. Gyakwa tizu. jimba nga jurgi naza poye nyanga cheo yorisiki.
1: Nos.
0: Dendu zani, dadi nganzo jize gangla ya, dinda.
1: Yewa
0: dinda labduwa la. Dadi nalu la dadu samasaye gangla da, jik karadu suna nganzo namgyu to kante sagore, ra. Toi nalu ni kare manga sagore, kare nyunga sagore, kare kare pangore. Dizu che dizu, mangboji maa jeshe gyabi yori.
1: Nos.
0: Le jema nganzo, kukab chungna chik yaa dinte kaang jeshe kyaab kuyen rwa la haa chik di shingi chik nga zo wama tong goye di shingi jeme rik sta goye di zu kor tanda 디파 비비지 간조 칼라티스 간제스 쇠나야

0: 카카지 요마르스 데나르 조심메시 따 조심메시 말로발 따다 온 오즈레 라고 마달레야고 네우마라 네우마라 따 디멘베지 안딩은 나로르 응은에체 양카시기 응마간 주디발레야 카르스고라지 따 멘바양 딘달레 요라야미 코나 주레 양지 페메나로레야 제메딘다 제제 어 중제 아니 가르도스네 니티 페멘데 진방아 줄레 셰브지 펭기유스 아 다슈구 직닥제 지두잖아 안디 나로라
1: 지루
0: 지루기스 멘젠조 딘디잖아 다 가르도스는 건지 직 예세데즈 야고체 마시베임바나 아니 가르도스네 팬주 간세대야 수소리야 never young and younger than Diora.
1: Legit, I want to another disungi meta dej, Takandes or Chagin dicks a yagate, and Gonlu yets pegogita, Jason, Rival, Jason Gita, Topaturba.
0: Legit,
1: Conanzo, Daddy Jaggy, Conanzo, Detan la Zimbet, Joadi, Pomachu Dag, Joadiurba, Dick Conze, Tizo Togi, the Mitaminazo Urba,
0: Legit,
1: Tizo Togi, the Mita Julam. Maybe meet the Jacob, Kotu, Simkan, the Simje, and Fonato, Deje, and the Jacky, Nintun, the Mabea, the Sungi, Tunze, the Zonga. Jack Nazu, do ya? She's a tipping and summon and sing an answer that Tanda Chetting to go over, Chetting to go in Duda, did Hanky Chetting, Dinzo, Leda, Yantabe, Yisin Nayata, Yantabe, Koalin, Nayat, Dinzo, has a catching the one.
0: And the Jinky that in our Lord, entire of your penetration and Tanganzo. 퉁지겜 조그 사자 요라
1: 어
0: 베네치아잖아 뎁두 라는 저 쭉짝 쭉디 사이에 뎁디도 보다
1: 제발 미 망고지기 예쁜다
0: 그러면 어 따디즈 소르디즐이야 그래도스 그 간데 첸다 지요라 첸다 스나리 쇼크장스나
1: 쇼크장
0: 좋아 근데 오늘에는 그 나로를 다시 해보고 그래 난 아주 지단 집은 이게 신의 지기는 차샤날 때날에 하토날에
1: 가르쳐
0: 뒤제대 여메시다 그러면 신다 다 말이 때날에 그 나로를 채진 시다요 베네치아잖아 그 나로를 초주 Tigger Kazu Maledo. Oh, Quinalo, not a cantito. Oh, Yana Quinalo, Samaledo. Tizuganga, Tior, Tija, and
1: Kazimitiorba,
0: Jimitiora, and the day seven, and so sweet Benejant and the Dio Amarella, Puchun Julia, Degi, Wodingi sorties. That is you get so cheap to jet the Apoche, Matevan Bena. My sheep piggy gangler, Wodings Tior, the Inale Caratosna, Dinalo, Pugu Goyaki. 디가르다 초주께다 세트 매번번아 아니 하람 간주기지 파주고마다 디졸이야 시다
1: 뛰어요
0: 제 데인드잖아 다티졸라비오레 다티 디파비비 아니 간주지 녀갈이요예 소르틴다 미잔알로라야지 맨 칸데세 냐자 치고 요메 맨 디조 칸데스 베제 당고 요메 네 디진기 다치 가르도스는 간주 남괴딘다 용구라 카세 나차 된다 용번에 대긴 권시변 직 차와 다시 해서 된다.
1: 착시 다시야.
0: 나 착시 다시 닝기 파제드스 다시. 예. 직 수보 자마자에 드스 다시. 예. 다시 신기 가르도 쓰는 건 좀 나차 중나. 어, 카바 카바 잡 거래. 와.
1: 뉴쪽기.
0: 뉴쪽기 카바 안다데. 가르데. 삼류기 내주 된다. 대단기 내주 된다. 최번에 양 카바 신다 요르 디나로레 디도아 카세. 뉴쪽기 직니 레고 파피비 양가르도스나
1: 진이 숨싱아 드르베
0: 디 멤버 지교래 양가르세 티코 파제디나르 치맵스투 양 간졸로티치스티다
1: 오 심캉 로티티
0: 아 심캉 로티티스티다
1: 아
0: 디즈이소르디조타 지기파 야고지 라비에로 아시메시 무에스 네조티다 조주잔 엔 카바 안다데지 데마시브제 딘다 치그로
1: 나제지
0: 다티네 카르도스나 징간조디나로라야 간조 엠지기 체레기 지에지 로다 닝야 라스치 미직 톱자구자잖아 카나로네 우루예다 아니 방고는 만네지 뉴집지에게 디조 요레 아니 카르도스나
1: 도디 가비
0: 어 가바나 칸티스야 직 뛰에 어 네 미바다나 가제 뛰에 디수단다 디싱기 카르도스나 에지 로큐브나 칸티스 에 유고레 미 지글이야 로튜브든다 톰바나 코 칸디스 잡고래 라라 지금 매 매전 소든다 톰바나 칸디스 퍼도가 칸디스 잡가 에 다티소 강가티나로라 지 막세세 딘디체 제시 잡요래
1: 슈자 에
0: 딘디잔이 카르도스나 지 탭디다 카르도스는 간조 수 지기 때면 바나래다 칸드라 지금 마시다 대입 때 딘다 말에 카드도 쓰나 지금 난 저기 링네기 직 십지 때

0: 다 감아대 이날에 다디 초에 나를 죽고 죽이기 직 천재기 다 배드비 야고치
1: 슈자지
0: 사과 동안주 되게 권을 슈베 지금 저기 에 시림기 최대면에 다 권한주 직 때 만족 대시에 다나 잡고 충분한 다단다 망부지 배에 줄까고 싶지기 송고도와
1: 아니
0: 권한주 지단 제면에 디 나로리아 련 척조 소리
1: 슈자 에
0: 딘다르지
1: 르지서 남들 이게 강자로 다 퇴고 창부터 차 창부로 말.
0: 제제.
1: 되게 저도 저 좀 창물로다. 베디 타니 없이 보도 와.
0: 제제.
1: 진짜.
0: 제. 내가 난 저제 버릴 시험은 쉬고 다지. 년제 레군다야. 지 대신기
1: 먼저 쳐봐.
0: 먼저 소소기지. 단다딘다 요라 진전지 있다.
1: 제제.
0: 달게 단데 주나로야. 아니 마 죽으래 제 제시
1: 제시 전에 야우스부 용바
0: 제시 잡지 아니 만조 창매 뒤지기야 과질랜 두로지는 삼지 딘닥 저리 쉬고요
1: 시자 망용기 디탄 창제 지자다 외 갑단 둔치 팅디 리세나 헤스총기 내리응고 추진디네 기 주디나 신 편주메마 비준 칸기 버주남베 중규 지망기 디탄 창제 태기 멍시 세세탕 뉴제 고기 낭튼 지세집에 비딥기 김고 좀지바 스리왕라딘지 슈체 비딥디 좀진나웨 괴범민유탕 십제 낭도 소기텔라 종링 슈신유 탄다톤도 년주 사바 디 피게
0: 침시부로 발
1: 길랑게 태블릿 세진나 비 줄임 나로 딘데르 삼주 다디나를 하고도 딘데 동안 녀껍체
0: 아 제제레
1: 시제 디게
0: 제뉴 디게 데
1: 어 제뉴 디게 토르다 녀껍 컨데스 쇼레스 나 아주 암질라
0: 그세 디도 나 제제
1: 나 제 년동 세비나 다 탄다
0: 제제
1: 길랑 되게 콜로 수 없는 시간 아주 체팅 되급 인자 민망부지기 교인다 디제 세야기 다 굶시 디자 차요 봐. 계속 얀 디제기 년통 디제 렌톰 나네레 다야 밀편 타고 요서리세 나과 동안아 주디 제라게
0: 가지
1: 미빠가베 손 디제르 발.
0: 제제. 간조
1: 간조 제라디야 되야 발.
0: 다디나로르코 리모디나로레 칸티스
1: 디시야
0: 디시야제.
1: 제살 계세다 디제기 고급으로 총제 년통 수난내래 오늘 야구시라
0: 요스게 그라게 단다 수미에 야구시도 제블록이 지와 줍시 지와라
1: 노노
0: 되게 되지 년통 비주 비주 비주 식수도 보나 아니 오늘 제벽이 통해요라
1: 제발
0: 코바단 통보다 대한 배들 로가로
1: 슈잔 슈잔
0: 한테도 잠잠리야 고급 된다 주는 만조 단년 보지 제 아니 만조래 직처도 직다도 죽세나 소소는 거스 디자그로
1: 지발로
0: 디 야우시브도
1: 테크 난도 되게 년람토네 수비나 다야 서용을 레베 나와
0: 지어라
1: 이제 전에야 야우시
0: 디숭기 디년 디바클라 당은 저 대단기 시제기 개완도 줄럽젠 진난도 저는 고난 주지 직코 코바지와라 코바디다 톰바디 제브나 톰바디 시작 망아데그레스
1: 시자
0: 다
1: 디 박자
0: 박자데 통바디다 응으스 제베디 제베나 응으스 제베디 대회 망한테 그랬어
1: 시사시살레지
0: 대인도전 바제대깅이 디니마지 람조디게데 카시에기 단다당에 요할때 이날에 니면 이숨지니 제조보라 이날에 글라숨숨치치 그게디 가라치 아주 믹박가제디 뉴욕집치단디 지단데 지금 미 통보는 오 딱구 판지 접송아 제마 디도 시 도삼그라
1: 슈자 슈자
0: 딱뭐스 베기 라글레나 알로 슈튜브네 디베 아니 그 존다테브라
1: 나지지
0: 딘자가 야구 시즌 바케
1: 슈자 슈자 다 게랑 티나즈 탭디 되나지 먼저 미마망저 처리 이내레 팬바 친부지 용서리자 라바도 나주 멘토미나
0: 봐.
1: 디싱기
0: 대단럽스 때문에.
1: 시림기 다 멘토미나 다 데랑우네 거주 친부시라 용서리자 머시체비 나가나 좀 미창물로기 디탄라 최니체야 삼루디 슉 친부시 시부로 봤다 겐라 되게 숨는시 수수 따와이네르 도시 진단 겐베 배차세나 타마템바다 야지문 창라 동부이나 소보강라 너부여부디 켄신도 다 수수 자주를 준지 못없어요.
0: 봐.
1: 디제스 딱 한 침을 매를 처음은 이제 처음 그거 봐. 진짜 이제 인도 당 하나 주 탭디 규제 계속 생각 넘버 초야. 되지 컴버 인 연을 봐. 당 하나 주 탭디 낭들라 야고치 시야다 다는 신기 당 한주 투다 넘버 군도 수수정이 기타를 도고 나야 다다는 신기 김미
0: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1: ཁྱི
0: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ད ཅི ཚོནེ དེ མང ཚུ དུ ཚུ མང ཚུ དེ དུ དེ ཡག དེ
1: སམལ
0: དང རེ རེ བལེ ཨ་ནི པེབལེ དེ ཅི གུ
1: རང
0: ད ཡིན་ལེ དེ གི ཇུരിമ ནാലོ ལ ད ཅི ཨ་ནི དེ དིན ད ཅི ཅི ལོབ ཅོང ཅི ཅེ ཅེ ཨ་ནི ཡང ཅི རང ལ ཅི པེམ་པ ཡ་གུ ཤི ཏོབ གུ རེ སམ གེ ང རེ ལེ ད ད དེ དེ ཅུ ཅི ཉོ ཤ ཡ ཨ་ནི ང རེ དེ ཅི ཁར སེ ནམ གུ ཡོན ཅི ཡང ལོ ཏེབ ག བ ད ད ད ལ ཡ ད ད ཁ ཤེ ཡོ ཁོ ན ཟོ ཅི ཕུགས སམ ཅུ ཁ ཤེ ན ཁོ ང ནེ ཅེ དེ དེ རང རོ ད ཤེ ཅ རང རོ
1: ཤེ བ ལེ ཅི ད ང ཚོ ཐ རེ ལི ཅེ དེ སུ བེ གོ བ ད མི ཡུ ལེ མ ཤེ ཅེ ན མ ཡོང གི དེ ད ཆེ ཅེ ཅི ཅ ད ཝ གབ ད དུན ཅེ ད ང ཚོ ལེ སུ ཐོང གི ཆེ ངོ ཅུ ནེ རེ ང ངོ ཚུ ཅུན དེ ནེ གི ཅུ རི ན བེ བེ དེ དེ ཁེ ཅི རི ཝང ལ ལ སེ རེ ན ད ཤུ ཅེ ད དོར དུ ནེ ཤུ བི ན ང ཚོ ཚང མ ལོ གི སུ སུ དེ ཐང་ལ་ཐོག་མང་ཅན་ན་ཡ་བ་ཐང་ན་ཤིང་གི་དེ་ཐང་གི་ཆང་ཅེ་ཐོར་དེ་ན་ཡ་ཐོལ་བེབ་ན་ཅེ་ད་དེ་ཐང་གི་མང་ཤི་ཤེ་ཅེ་ཡིན་ནེ་རི་དང་ན་ཤིང་གི་དེ་ཐང་གི་ནུ་ཅེ་སྐོར་ལ་ལོབ་ཅོ་ན་ཡ་གི་ད་མི་ཡུ་དེ་བ་ཐ་དང་ན་ཤིང་གི་ལ་ཁ་ན་ཆུ་ངུ་ནེ་ཤུ་བི་ནེ་ལེ་ད་ང་ཚུ་མང་ཚོ་ཅུ་
0: ཁྱི་ཕྱད་མི་ཡུ་ལེ་ད་ང་ཚུ་མང་ཚོ་ཅུ་དེ་ཐང་གི་ཆང་ཅེ་ལ་ཐོར་དེ་དང་ཡ་རབ་ད་དེ་ཐང་གི་ཚོ་བ་ཅི་གི་གོ་བ་ད་མི་ཡུ་ལེ་ད་ང་ཚུ་མང་ཚོ་ཅུ་དེ་ཐང་གི་ཆང་ཅེ་ལ་ཐོར་དེ་དང་ཡ་རབ་ད་དེ་ཐང་གི་ཚོ་བ་ཅི་གི་གོ་བ་ད་མི་ཡུ་ལེ་ད་ང་ཚུ་མང་ཚོ་ཅུ་དེ་ཐང་གི་ཆང་ཅེ་ལ་ཐོར་དེ་དང་ཡ་རབ་ད་དེ་ཐང
1: ཁྱི ཕྱད མམ དང ཁྱི ཕྱི ཕྱི Singnamtso Kongdu Gongchun Tang Zhulin Shubie Yurim Nang Nangdun Champion Zangwa Tang Yang Meda Benye Zu Tuen Sibie Tetuen Lengye Ne Lekbe Nye Guo Gilangdor Yubshu Tengde Li Zengi Shibshi Danyan Ba Bimbala Yin Lengye Shudian Jawo

ngā chīru kārī chāna yāng kio rā nā wā jō gī mā rī. Chīk chāna kio lā jōng rī tīndrā shī gui gī yuā chū. Tīndrā chūna kio rā ngī chīru mī xiān dāng kāng chūng wī mī chī bār kā yā sā rā gī rī. Jī xie. Ngā rā ngī sā chāng chā chā wē ngā kārī chē tūp gī rī. Yī nā yāng kio rā ngī sēm nāng ngā kio rā ngī kio kār zāwā nī zī gī mī ndu. Dā gī gī kā rā dī. Pū lā gī sēm lā dā gī gī tāk sē chē rā chā na jī chā nyā. Wendy, Moni, Tedar, Nangmi, Lingur, Tawater, Pula, Joshi. Degi gi shebe, getcha tsi ririshin, ku chichin yangur gyakur cherung. Degi gi semnang, chishik semgi yuba, ku dene mabo. Ku urin shik dangne, jokzi dingi, moje dimi kete, guchir tu. Yuzam songji, moje lo langja, degi ki tu. Pula gi moja zongbatang, chongsa ni. Chongzu jikba yinbi de chu shi. De chu moja tongdui chiwa di senge chongzu shibu mi changme shi. Sonam mi shinbi chugu tila pu la tang zawe nyongwa yubi di. Nige mangmi chi nyongwa tang. Tongga tuiga chi zam yubi. Se xin sungni xingba chi di du mi du bar. Chi le chi ni tuan qin zhub du chi. Chi le zhu qi ri gab shik rin kim mi yongzo ki ngu gu chi bar ma du bar. Kui pula tang nyam tu chi la chi. Agu cirin tang de chu ki kim zang war kun che yu be. Genda chi ru men ju wai chi tu pula ki ko chi ne kangsar zho war agu ngu gu che dip kunyi ki zhi wa jung gyang tu chi. Wendi pula ki ko la moja tong tang le be kui pula la zikuru chen po chi. Jesu kui rangi lak zai ti la di ne yu chu mang bu kor. Wendi ko la te dung yang Sosur dagbe moja mebe, nyendar sosur dagbe moja shik chitar ragba chi kona nyemki yujing. Kui kimmir shuwa tenayang, pama nyiki ngui mangbo tenja duntab zawa neme. Tacha pula ki moja koran la chongwa yin serwa tang, moja ti gyu chong ting mangbo cheba shik yin rung, koni gane kayang sum mituba chi jing. Pama nyi la sengu dunro serwa tang, kangsara ngui yawar chi ne moja ti ngui. Pula ki chawa yongzo zhub sinji xine degi la xie. Pula ki tenra chiki risamba degi ki yi la chen meba sebu yindi. Mön migli hangsangbe dang chamushik chukzam ngönyang. Mön lamsin yi nela pöbni. Tini kerangi kimne kerangla jeba xik yinbi. Kerangi kandrananayang ji nangmi ngang xie. Degi ni basim jen xik yinba ti kumba riri che ne bebun chi xin yuekang. Moja mena mola guagin cheki yodib, tating mo kongchu lang gyungi yinbatang. Pula la gyunzu chi gyungi yinrung. Men pula ngay madu cashu ki gacha cijik xiebe. Pula ki yi la, kotang degi ki simba gyangda qirin tu zhonang char. Wendi ku ngarxin biechun qinzam mashakbar yi nela pomni. Tane sungdi ngay ngay mangbu songdu chigi min la kim dida ma chewar. Sonam ba chundian shik chigi. Ngay sambar kyo gyang chila mandurwa chana samgi. Nganye gi chubu chik gie che. Shingba changme giwe choa shik gena yonga duge. Xixi. Tuyngan toa chila zhuwa teyang choa yakzam chuna sambe ri. Inayang kesi ki ki tu le mena ngay gyang chi me yong. Degi gi losim gyo war kyuru. Mashi te pula gi rigu chebe lian yakshu di min rung. Degi gi kui sam zui tang dun ne chi la men zhuwa kai lang bie ko rik tu ka. Kui, tuan ngay toa chang kien di damar xaqba ne sung, ugu la gi nga la yi zi nang gi me zang, ngay ngay gi kong la duro xu na kong tu zhuwa yung. Pian zun tokba gi gui tuan yang me, ji xie. Degi gi pu la tang nyam tu chi la zhuwa ra ugu mu tun chi tun ni, ko la shuk gi cha jir yin ba degi gi xin dup. Pula ki gachara mui mati malabar guo juak zangche. Kuni ki shu xinbe gangdir agu cirin xabkur ne loa lep. Pula ki moja zongbe ngu ti agu lakbar jene. Gongsi shuwe gacha mangta jik xie di. Kurang ki rangsam ngang ta jie di changkian di congbar damar xakba di. Agu ru kyung kyun suyo songwe. Ku ngu ti da ginsip du zine agu ru par loba yin sir. Agu huyan torne yun rin lu ji xine. Changma kimji gi mi yinbe kyo ta ngasi yi gu kari yu. Changgen tamar xaakbe ngu ti ma dian ting zang chong jia qi gi ma za chung wa ri ji xie bada.
그 김난기 소화 중세 야도 친잠 임비 균이 편준 창부 체그 김산난기 된 충자 다 마주나 치루 된 갈라 줍둡 지시 불라기 네루티 년신기 유스르 어쿠 락뱅의 대단이 모자 좀뱅의 임바 신세 어구 치린 라리안 현 돌아왔다 그 불라라 다야 팅직 체시 네츠 유츠 하장 친부 유바 통견자 제비 지양 마메 바르 미켄네 캉바 부머쥐 불라기 카시에 락다르키 싱벙 모마 식체 코 싱베 추구 인용 싱가탕 체윤 싱차네 소남기 차와 망부식 신기 메메 그 니만 남다 샤르세 싱게 낭 된듀 치징 대기라 추구 나잠 코리 코나치 소와 대자와 로치 잠 균투 미시엔기 믹낭 로치니 다팡바다르 믹 육잠다 주기 여경 불안이 치세 땡도 강진마 조와 더비 퇴주 교육학발라 우투 괴바식충 健康 고르와라 유윤신 콤비 미식 로 용내 신부 신장식 치교 중나 각부 컨저 여바 그 다자 신신 대나 신리의 치와 치슈기 투지식라 코치 불안이 소남 락차 신계낭 줄디 류르 지두기 용수 최배 그 균에 제축주 망치 불라 침배 대기르 민람 균신 부식 미바당자라 미래 세두 탐제 통미 내수 로투 멘팅아 불라 조로 채나 삼뇽 멘이르 티투 모라 수테 박비 용기 리냠뇽라 마타량 잼차 망부 텐저 치규 메냠메 테니 너와 메 다자 시네시 태공 충세라 불라기 모란라 샤자탕 심구르 치베 깨자 텐주 텐네 마기바 망부 텐주 창마 띵지 치마자라 미키 카르톤 살라 코당 냠투 뒤뒤기 지슈 예바다르낭 가브리 컬롱기 트네야 몰라 그 치마크기 메 장니 응외리 마치 장치 중어다 대기기 이라 장니라 가신 제외 미티 치트 제바티니 모랑기 찹치 노르와시냐 웬디 삼루 십저 동규 메 노르웨 차와 강양 제 미딘 임바다 강주니 콜라 치뇽메 직전에 군이 냠도 되나 참부 미딘 인시비 카체규 중내양 제도 추냐 삼루 틴저스 동두 대기기 심두 신의 지양 지중도치 모제 훌라기 된다 대주기 대기 최월 팅마용 지체 미신바라 모자 대주기 락바 립지 니만이 숨리낭 소주 팅리 제규기 훌라 훌라 휴루암 Lola Chiri Jiremba Soa Kangchu Nang, Dechu Ki Ngun La Degi Gisara Tueba Yumi Jiwar Yung. Masi Moja Zongni Gyun Rinpu Chimba Masi, Chongken Yang Pula Yinmu. Kangdar Yang Kimchang Dine Zongbe Jala Yinbe, Nangzu Teta Tongzi, Degi Ngun Nung Nung Shik Yunggi Yu. Jingne Jala Tenzu Nyanne Pendua Mibata, Nene Pula La Cienxie Mingyong Wechir. Mö kimki gore nang kangsar torne yöbe moje lula yöze kolatir. Degi ki semza kubu chebe dechu ki gyang cenna teza mechibar. Degi ki kimla yongten chimang tuchin. Kodakbar yongwe ögu cirin ki gyang kola magawa mechi. Tengshik dechu ki guri cuki degi la. Gyoki nge mingne bionyo zawa ne mebe nge ming shinki eyu samki xiexie. Degi gi, chongzu ji gi mi yinbe tinja ji le si ji sir. Dechu gi, chena kyu gi jima nga la sun nam tar ge si bui gui bu le kyu kyu si ma bui ro. Nge pu la gi ngui ne kyu ngo xin gi yu be, nge ming ya ma xin na kane ji ji sir. Sun nam tar ge gi, ti ge xie ji, dong yang mar bu cha. Senge chongzu yar ka zi xu shi. Chongzu shi bu ngon jang ki gol xin. Gub-gub la lungbu dangzi, beke merto sir-ting-ting ki chishim na la tuyung. Sengi chongzu yarka chewayang chiti, zangay guagbatang, xingchu jeng gube, chongzu mitsur duelong me. Suenam targe ki xingde mechibar, chongzu mitsu xingge nang ngezu chitu. Menbe nebar dagje chibadar, ku moje wadu zudi xiu zamdang, jim zamchi.
다자 그 심리 유고 모제 땡도 샤니 모자 닌시 수지 치르 닌시 조아치 그 류라 초단 백히 징이 메바라 능눔타 티투 지메 치시 카규슈 웬디에 코치니 로 립친 대기르 따잠타 치 루규자 슈바 대기르 총기 냠뇽자 지와 수아치바라 땡땡 용와타 용림 신도 락바 동바 민바라 제 폐기 강남 선음 눈진 강소 캐리 용신 코 우주 차외 캐리 용외 잘라 칠 땡네 기기 매듭 대기기 만인 장린투 쇠남 탈계기 칠라 모자 동와 친지 갠수 치퇴도 친네 반념 변비 동래 묘배 당식퇴 대기기 칠라 하장 카구도 감시 치바라 그 로치겐 유장 우즈도 지시 그 대기경 주도 사부시기라 지토기 매 무투 지세 마치 그경 대기라 列其他的 지지 유미 강천도 지잠데 십도 냄지 마치바다 대기기경 련 강천식더벌 그 제주 마치바니 군이와 편순기 등 륜기 유바다토난 티니 쇠남 탈게 라량용 대기니 코용와 곰네 나와 대잔 마샤 고캉베 난주 신주 겸네 원주 용와 신의 하코 불라 친지 원주 대기기 김라 용와 다리 당부시 원주기 치루기 그 뿌리시 견유바다 삼양 장말 치네 웬당 튠지 자수루디 주 찰잠 임바다라 숲숲 차투 원주 대기기 맥람투 튠바나 랩두 체르웨 니웨 따라 테마니라 모 지체 뜨메두 균나 찬네 rāngwā mē bār zhālu gyab lā qī jī qī bār tē xīng, tī tū mō rāng duā nī pū yu tō sīm chē lāng. Wān chū kī ākū cī rīng lā kē qī mār bū gyab xā jīng kī bāk chā jī kēr yu bā tī cā rū lā nāng nō kī chī mā tsam yā mē bār gār xīng zāng. ākū lā tū kēr nē gā tī jō mēn tū. ākū tā jā gē nē sār sī rī chēn bū rū kūr tī gār wā yī mīn lā nā wā mē jō jīng. 그 원주기 락바니 송디 삼로 틴저시 여바 삼기 지수 삼로 틴저시 여바 삼기 지수 네 심라 샤유 지 양양시 쇠남 탈계기 구급 당규니 정외도 네 캐리 용외 자라 틴주 창마 원주 라지 꾸르나와시 견주의 까브링 알라 치 케 주스 우주 지두 나 카고 시자 용기도 지시 원주기 미디 고슈도 마주 원디 어규 고조 딤딤치바다 제딩투 원주기 라바샤네 최긴 안주 로 하자 망부체추 최면나 군이기 총 가리 준기제 아 어규 최라 토지시 슈기인 시시 원주기 라바치르 꿈디 치숨나 어울라 대기 전부 시라도 콩총 갸 신켄티 제샤 네 콩라 람덴바 잠이 기기 콩 총갸도 추다 시시 Moran chintu yuna ngay kankwa mechi, taja ngala dewebe nima mangbu me, ngay chuku di dogbu nyongdu jongdu me. Myo tata tsuwa gyewa le gigu mangiri, ngay mola guagin suena yonggi mari, ji eku ngugi kyang kakbar gyur. Degi gi tuyotzi simgui chenpo timne gye jambu, ki gi dinja mananta, ngan nangda me dogbu kanya nyonggu machung, tili kirangi togze nani gu nyongwa yina, ngan simdu yongadu. 지시 어규 대기기 계절 가야 마치 발 원출라 무튜티 기기리아친 포문딜라 로아치로 면초와 야구 중소나 나 시양 로규미 당도 명년 튼티 내 처기치기 차차수 명예 삼나 젠티 친체 로마용제 총수미 뒨도 대기 고기기 지야메부 차수 시시 딜라 카리오레 대기기 차진라 데나 컨제지 제제리 지 쇠남 타게기 루프르 게제 틴르식시 쇠남 타게기 게제 티 대기 모차다 추네 모지슈 디슈 메바큐르 게제 치티 어규심기 마카르 케와양 자디 그 샤고르 조렌스 세네 야 랑디치 원주키 어규 칩수다 다신 거삼 체지 대기 르촨네 르다 쳬기 타타 지식 치지유 내가 저 치메 뛰탐 kesi jima ekuru nezu zhe chungwa yina kyu hajan kagu yongjiri kyu ki mutu chungme gyaba jiyin xie xie wanchu ki rita
시 셰바티니 수남 타르케기 슈단다 메균 체네 몰라 막바 종네 리서베 튜인남 양나 튜신 카르서와 데기기 고마츠 메 녜랴가 절료치 나직불 난다미 이나양 팅사 어글라 구수 데브라 민두베 콩직부 침두 샤나 나로 데부 민두 지시 캐시 큐지 랴가 지규 셈다 지에스나 탑시 저 지규 벤나 어글라라 따준 슈겐시 나규 데브리 쾌치르 인지 조괴베 녜바이 요마리 총총난 총강치 주내양지 대추 쇠남 타게키 루프르 게시싱나 주디 녜챤나 총총난 총강주규 섬주디 하자야고도 총강 체잠 주제 뎁종겸나 야그리 총강 충충주네 초시자 요마리 타긴 아단 원주라기 람팔레 대고 슈긴슈긴 요마이 게시 큐기 시시 원주 키 라리아 믹더탄네 코 카망부 체도 마주 원주 키 대기라 게싱에 큐 나타냠도 총작바 대슈 체나 큐기 켈린 체담 시시 원주 키 가돈 종도 대기탄 팅탕부 체두 몰라 차칸 난도 총칸 총총식 주네 갸카르탄 폐유소 계급내 낭진 체베 총소 최종 지규 최고 대응용하다 디튜 불라양 유메 웬디 타마르 중메 다다 원주기 양결 대고르시에베 대기기 샘중 유발규 원주당 순남 탈게니 윤정부 마대 발치니 닌니베 닌공다 대기기 련년벌 용규체 쿠니 친치 대기기 샘발회라 법득체 튠진 좀뒤기 조외 메 샘회라 샤니 김리 치득 메발 유잠 얼굴 튠디 카세부식 치다르 쉬었삼바다 유잠 원주당 냠례체나 미글링시 메용암냐 어귀 로국바라 갈레 강양 주미 어귀 쿄란 치삼바 티란 키식 좀내양 쿄당 머좀내양 쿄란 키시 어귀 쿄라 로체 미뚝 지시 다자 조니 원주당 냠례체나 미글링시 용민기 된들 투유 원주기 모란라 진비에 남주르 메신비 원주기 창마 겐잔랑니 모란 로심 마디워라 체도하자 대띵 년이버라 원추 레만니라 대기기 모란기 심체티시 티니 원추 지구르용 네 맞아 체가 된기인 키밥장 체가 그 디인고충 냠례체나 맞아 냠된탕 키밥장 체규 체규 네 쵸라 냅주 셰미용 원추키 대기기 삼튼라 고아독적 체장 매우 지시에 체면두 직전에 그 강조는 고마 추배 그 제방향시 맨 라리안 습습시시가 니니 냠레 제발 키랑기 아질 삼자 명암 시시 원주키 대기 원신기 매부따라 몰랐다야 팅직 체지 니니 냠레 제발 니 아질 삼자 가리용기래 키랑기 제나 삼자 가리용기래 시시 대개 집은나 대기기 일라 군인와르 튠지식 유삼룽 원주기 하띠니 고메바다도 나외 뭐니 워차다 취니 싸워도 주기 죽느냐 웬디 원주기 더도 무튜디 내 총소 유럽 지주 갠랑디 조 잠종네 치소 낭진 지주다 수남 대개기 갠진기 갠링규 취기 디거를 송규 갠링규 용법 니니 치규 촉보다 수남 달게라 올라라고 치규 시시 원주기 레규장 십자 체스입니다 대기라 삼자르 유미 지자면 체미 웬디 대기기 삼유리 대변이 대민발 무 권몽병앙 대돈 수남 달게 유어리베 시치 가르도 콩라 캡삼이나 호다베다 딘지 지기리베 야구민두게 니에대나 콩 야구 시자두 밑댄부두라 루부 도구민두 대기기 원추기 미글에 보아까외 당 참으식 통하다. 매기라 쇠남 달기기 모다 예부치바 태양 원추기 삼튼이 남 냠시 특히 원추기 코당 대기와르 고아 녹줍치튼 강야 매지 세세 팅팅 시에서 대낭 제와 강식 예유탐 냠두 머니 태외 권몽발출 원추기 그 창문 겐잔 렌미시베 내가 지지 기식지 대기라 시에강 강라따와다 주루 녀와 수아기 차와 쯔지 용서 원주 미지기 주부다
총소기 뇌토양 원추기 쇠싱 대기기 련직대네 삼자를 총총 가시했대 대기당 원추기 냠일 제배 총칸티 강교 련일 치고추 디니 가동 종시부네 대총 총칸 치슈티시 총점기 파나 내배 대기기 삽추를 렉발 제배 총표면 냠당기 자샤 사듀 치슴 립두 피웨 인방 시티 모니 냠당 게시 총도 카월 난 공돌 현재에 센시 나와디니 표기 신기 좀 캠마 님어 편도 라기 계획이 토안에 잠바다 좀바부 비준 칸네 비준 나외 점주 인체 주무부 시바 편원의 표계도 법규당 좀지 양균제 쉬버티 리우죽슈티 생계된게 땡디 리센 퓨스미긴 리센 제주단 제촌난케니 전총라다 십시 챙겨버니 메알라시 현재 슈덴자고

Gagyun-yi-yen-ji-gin-so-en-chu, Lung-chin-le-ki-si-mye-ki-ta-chong.

0: Nonsen
1: Pyu

개니모코주치구다난된초보창단조배투양기포냐농기따불치님지유시에게터져라키피다

선능게 달링이 내 세심의 송체리는 드링리 재난 고민 구제시에 작전에 나야기 송세 죽시리라 남링이 내는 안 주의냥 분일이 생기 대지광다 내고의 고지 주제 진행하 드리고 탄 초기에 숨은이 초초 주제니고 내고 강강 탄 주제니게 초든 등 규제는 송세리 작전에 나가 배교가 송이라

베테랑기 고수디 단탕 고류르 송겹치의 치도 영이 타월기 저와 충자네 고족디 영군강 곰시님의 교화탕 탈수 사무족비 최군낭 후다 슈터 쪽진 긍중토 동금미라 개니탕 클류너류 긍중토 유너규미

0: 남은 예산 유리년 전 휴사.
1: 디카르니.
2: 카니.
1: 대정 룽치 년칭 예공. 대개 룽치이.
3: 자웨 파양 튠팅은
2: 튠팅은
4: 시베 낭세 뜨든철
2: 뜨든철
3: 디므 멤버 케버이
2: 멤버 케버이
4: 렉베 칸상 디너준
5: 디너준
3: 탄데 힌게네 생고수베 리첸디니
4: 펜종 롱친인티 리공 대게 롱친키 대다로지 태동 리친
5: 태동
4: 파르낭 맨캉 시브티시 파르낭 맨캉 시브티시
6: 파르낭 맨캉 제리 체시 메강 키기 루심 디탕러 디네 토고르쇼 하나 맹강 멤버상부 악상
7: 드리빙에 대해 저든 소디 다 집에 시내에게 고딩인
8: 어 저디 다리 철로 내리라 철로 내시는 먼저 가균기
9: 빠뜨리니 들어 소아리베기 수균기 아 믹스 기체 욕주스 다 남들은 가셔지다 되네
10: 이 가봐 저디 다 로제 내기 딱 주스 뜻한다 로제 내도 망부이상 아직이 고르스 작잡스
6: 롱키 침불러 고르웨 닝덤키 르모 레젠 디규네 구니 디디 탕탕 용얼뮤
11: 살로쿠베 디간디 니머르라 좀다시 간신이게 소원아 누부드다 용메리
12: 똥바요
13: 개바요
12: 라바요
13: 간바요
11: 좀다시 선배키 누부디
6: 한다 기랑기 센시버디니 변종 롱친 년칭 리콩 별개 롱친키 팔낭 맹강 시비 디탕 루지 리생이

0: 다르기기 센시마디니 편중 농진 년진 리구 표외 농진기 대당 로지 태동 리체 파나 맹강시 뜻이
1: 在南村堂查着林街，俺村里前的龙清堂老多开发起APP去认真地的珠峰云提前供应给地铺藏于卫视交界的新西南秋雨边，听见呢，你们许能有着话收音。俺村里前南九面健康去的卡米扎为七里面不定续前的，云头内西卡给过了林街堂着林秋雨，听见云头林街村俺村这是你们人工去去去，九里堂干么呢？去去堂北牌去台东里前南修南街，七里面不堂只有内西卡给那天。

0: 춤이기 서틀레총 밴딩 규시숑 풀루수리 마냠 콩피토 윤내 윤도 털치르 냠도베
1: 다다치지 센시바티니 변종 롱친인티네콩 벽에 롱친치 대당로지 태동리진 파낭 맹칸시바티시
2: 파낭 맹칸시바티시

0: 过他，种子植物他把药啊，外面学校南昌了大锅七不少句，隔壁人呢，娘们这个以往出手了，娘们都吃的，三顿开去点别，全员俺去打药片。他是创建城管区，让个出国的归途，美丽开个忙做去，娘们都吃过酸奶，忙酸人呢他全员俺去了，给人吃不吃。
1: 他是创建，让个全国地块重联给主任选拔，拿不着细节。场面，全国说的那座酸奶，随军人力了，给人签约。天天，七个点这边玩，突然还想七不点别，农村穷习俗不是。全员俺去给俺孙人，那就创建他，是创建去，突然上边西边那连去做顿七个，插着五五阿别不他，形状忙做他，给老给推面，提醒螳螂小区入面。
0: 全员俺去打游戏，七个半月头，他都问给俺们觉得这下落啥个，满篇小说做游戏。现在创建三柱子区，当家乡清源日外路穷给老妈吃着个去，天天俺种子三不他，注意出现真多难学不赢。天天全员俺姐真学不习人吧，心穷是些不是？现在创建西边兄弟看起来对吧，还准去。
1: 七个地址也别问，每日看给忙做给三百人力错啊，不送错数签约。俺最近现在创给给螳螂小区入口区啊，光天前呢，问给免去他，这下我说签约就送不是。那就创给三年去六中堂会了吗？这里永住给，天天种子心不穷了，怎么样给不穷是些不是？
0: 全员俺去给俺孙人抢不到他，我的说给，眼光拉几股学生村不他，每天团结昨天都前边去过那厝边有些，抢到床给给监狱区边来几把破烂给，他的俺去，我给他去写不嘛些，忙碎人呢，娘们俩也切不赢，天天俺去娘们多，总之只有他，床也垫不赢别，还将给不穷是送不是？ 我的社会干中，生个科普充电器，跟个人工电力给经过啊，吵架也。全员俺去呢，中华民族给水军推荐人。俺去，七个地里边呢，你再送错了，当他师兄去透过视频那玩，村把钱不赢是送不是？我的社会给给中陆军给老妈失去完美，天天俺去，那些团子随不赢了，种子也随不赢。俺去，水军人呢给控制了。
2: 跟我顶是不乱穷是些不是？明个了，强当土杀着切肉着心又不疼，见老们送信啊，冷地去，捏肉奶奶就同步接准起鱼坨，而准起跟七八卡去，比在跟林塘叠加跟送，健康松江，忙做了片多个姐姐吃进我，而准擦着五五七星不是？下面那天过节三九宵夜，明个了，见老们送信啊，冷地去，捏肉奶奶就同步熊了接准那么长，接对而准前边团长所列表进。 临时叫我谈，三不动谈，不跟他们住说，来顿火大煮片肉吃。那么这天呢，让永强去做那珍珠南昌西银线，叫我们在锅里头就煮了汤汤。临地永去人在了，进来解决铁皮菜，你我去油水。临地的，你让总谈，实际上你们想见他这月景，他的爹娘进来过趟退月。南锅下东头去，快讲去临这出租，俺为透过长途住就一边。
3: 南昌的内容牌照有钱就了，叠加糖特别的钱不准给不是。赵国家人们去糖铺，家人们送信啊，也冷天气跟苦啊，赵钱去。南昌二准去吃起起松，可能点把了各地东西右边，到了冷天用去冷些糖，三铺，秋香说吃就热些松不是。三不拖糖，拉过去我，肉夹的泡泡，羊肉没等我说，米色二准去吃进了心里。南昌的叠加了拖糖，你不吃不糖，得准给送跳过长途东哇。
2: 云南前前外面建在六七七七的二准去叠加点不用久了，巧用的跟送钱给我谈吃不起。南昌泉州点不了二准钱呢，健康可有了多点贴片牛肚当有些。建南送信啊，冷天去南昌广东部急急不拉在前么？马春林去，俺去冷些汤三步，恰是了二准七八所的昨天比在给路子了些呢。二准去有头过些汤，连去七八么子？叠加汤可用送用。
3: 虽然来顿吃了他们进去去了，那些比在他平林给人钱钱有钱送不是？南昌做准吃不汤吃不起，有天给芒草鸡用不拍就了这顿吃的，有天给芒草汤吃过了二准那修饰就白，用个也不啥有些。明安怕了，全同新做芒草面店，年冬家的休息呢，二准南昌那修不了。
2: 용법 고르치에 깨다 조민 제일 다 중요하다. 유티케 추치에 범한 야오라 용법 고르치에 책동 숨대응업 종합자 다 중요해. 레자족준 치쇼토 망초 라양 용법 야구 중요해. 망초 등주부섭 된기.
4: 오, 전에 다 이런 게 소비가 게 란스 땅 게 수들에 달아 다시 게 게 땀 란다시 나 만서 대대 다시 리가 다투선 로사 약보 우들에 만지 다시 용바 투선 약보 우들에
0: 디글에 코네네 주비시 추영아 추기 예수지 장종기 링네타 류제 치고나 소비 유지 지지 니슈닝 긴아조 하세 쿠슈 젠두 치모 급숨바 원소 고초부타 텐디 젠두나 루카 숨주 소지타 젠슈바 나비제 십주 하슈 유베 테네 장종기 루규토 시게 치슈기 쿠슈 젠두 시임시 젠슈바 덴지 베메 젠두나 슈케 로르시 망토 주고도베 셈나 낭자 또 잠랑기도 급디 젠두나 총제 상부토베 저와유 지시에비 급디 젠두나 뉴젠 쿠슈타 랑메 쿠슈소 남차 망부 규지 체유지 루중타 슈누소레 초비 로츠 미지베 촉주 망부 유비 젠슈버초 창람타 쿠람소소 쿠슈 류급 직례직 대비자 규구 유비 젠슈바 장즈모이 머시 쿠슈 류급 갈레 카부두갸 녜 균균 체균 시시비 젠슈베 김다 류小华이 안조 쿠슈 젠두나 슈팅 숨비엔 주구이 통마라 쿠슈 르단 장바네 림신 도그루 쿄부타 젠두나 슈슴 치루 친두베 하장 야구도 지숨비 제제나 주구추 人女 유구 제주 치부타 제제 치루 김다추 人女기 주구이 충제라 토난 친부 치신유 젠두 차정우 치부규 타라 초중카기 퓨중 젠슈바 센소 퇴유비 让用中库区吞作给重机选拔张书恒以各地监督提压培给绿色监督给初级开进时间第六监督提拿修建哈家忙不约不提托呢他在巡逻路中那忙用给轮住拿修行七路七八抗力为余内勤安全目的监督提的抗慢年年年堂给哈斯准狗了容地切据因系送不是
2: chongqing suri lopqin ki shorto a qibian mingkang ki chamdo chongqi mima mingkang ta nyamjie to chamdo chongqi ki lhengi ningnian yu kensum ta chosho wa jupi ra nebi xiaqqiu qibshi chamla te gor ki sanju xiu yin xiaqqiu qibian nin tangburo dao dun lhazan la lebi chugu chosho wa xik xiaqqiu qibba likzhu chungwe nebi nangmi basan simgu cemi te yubshi basan ki nian chugu jima ta nian chodo ri zong mima mingkang ki dazu jor qi mingdu gui ba yin la 칠레케베 딱제낭치 레미 샹슈낭총웨 심규 체메티브초 콩남바라 토제치슈주 인시 숨버체 총진 소리롭친 쇼도 맹칸키 맨튠추 추전슌바 양초예 다레기 맨추 지근나 칠레봉카 샤쿠지주체유라 네베 케추솔라 미니 메가릉신기 샹슈체드 뜸베 인시 숨버체 니동 자미 주구로네송 총진 탄참드 냠제토 나지소 텐기 닝니 유겐타 초수와 깨다 계주 켜지라 人民 면주 제법마세 3년提克라 면주인 신년바 소중 제법탕 列请 참대 重庆기 표주로 면주 도수소라 되니 면주로교 지주 체로 동화탕 장초배 면주 냠용라 되니 사퇴 견통내탕 퇴망외내 면주 체중입시
0: 第二列库年年最必须 你的 你的同学们就做主流 让中给中央堂3年级 开个文所归东堂主力拆给女生囊中堂 在女真多了，老个冲给矿家总统人心，真多难，三用他日日说给南北战术前的，前去跟别南干瓜，真多他，陆续直接拉多军铁不说给女子团个，宁愿其他他，主力他，我说德军关东其他说给真女真多去有些，让叫叫开关我说的内兄弟看看主人李宗杰爷，我说关东促进他，主力关东促进说。 七里初中西夜，便最兄弟七弟。我说最看的我他，难过难路吧。最最说给来听看也不着的。中央他三年级，开卷我说他，努力创业转来，广东七月建立起初南中七月结束不是。南中九季节，南国开始开。

0: 迪克尔尼
1: 特尼
0: 中龙青年轻猎工特见龙青仪
2: 绝屯池炸土豆东北塔各只四句地内塞这起
3: 滚对生脚盲催托念索滚穷努力培为行地内钱
2: 他的契机三五错别来生地内贫穷农村年轻力工普遍农村期
3: 生脚滚对滚穷西别来钱银
4: 你对三个月门市不能
5: 三个月就给
6: 三个月把它也看明在当中
5: 三个月接着你多年送了培育也最
2: 三个月滚对滚穷
5: 现在林杰公开上谈的今年汉电影没重演，平江龙庭影城列公票给龙庭杰，三军军队军中设备设置的前线南北各所修，俺列在认真修建第几年？
4: 三林杰公开上，俺列在认真修建边疆线。
7: 六道可把牛骨子，地铁内食堂，结合生暖堂，龙酒一颗十元，六道可把一狂赞提回去，来年看了片子，结合一颗十元的奖，龙酒切巧，脱去了我的阿个教育堂。天庆人心了，我儿协同给给你去交流。西边南屯，中国地铁开连年的片面，路径难说。
4: 天地生九的官队观众席别来在哪了？南北走路，九天作为车站堂，生九的官队席别南站看你，这是虚虚。
5: 我来南北去，九天作为车站席别南站，先南也不修。
8: 昨年七月，南永塔北桥，地不地内，车站三步去。
2: 生九的官队观众来参去，九天作为。吃炸狼菜。
4: 明晚你的策划托起，习近平给党组长给公布了将党拉到了全局，国人认为接党国决图，党团结构多起来动画了，我与党普及组织全人开展电阅，这可不是你的修行。
5: 日本雄鹿多谈点了新年开教三瓦塔，民心团把定出七瓦节用途。马克思人路中国建塔停入建起重建三十亿当用了长建这部塔落林了组织起吧两个儿军队动物界他用起不停的让这当起陆军塔为东出为重建对比娘娘开心行事今天出别在中央年初别也用给党组用的团体熊门冲突塔习近平给党组用给广播陆军塔落达起别两团各地起不塔广播开心天日党塔结构多起动物我有他普及组织团员开展电阅及那些节目。习近平给推入三边中国开局的制作人路的广播突破开展习近平。习近平给党组用的广播里推入三边党团一个多级党员陆续的批任处突破，参与他团别里边雄鹿是一不他，替电团的督修他六年的督修全部。实际抗力突破，江南三边罗杰党前辈党了脱党团党主用。当台阶塔当多节动员三轮内测三八军队对白作为习近平塔车主给车队宽端签约，中国桥外也不著名去工作当了团员，当去创建就业不错村，陆军习近平去首先南为党中央去，党能够对那边安塞特别那段塔安美经验，促进了铁杆桥的桥用的当年被用为特殊管制切不塔，替我让的塔，听见新主给落叶。当前辈让我杀鸡三轮列车杀不对吧让人当杀鸡人心起寻打出体位修密东边塔点板给我接列中国停入建了电年结合多切组织塔米利加塔给恰下乐不切确有年军地动玩早为给您宽端切约
4: 推入三八了，中国共产党中央堂，中国中央了，南北三八团团堂，让日党去结合前两期那个堂，最后拿走了卡带九百六九一批人出，拖到派出所，借用民办局搜身图就团，当堂结合去拆下了六九人行去重建堂，六九人行去破旧的穷团建起，且早晚呢，直接书记习近平去开旧的桥墩堂，习近平给推入三八中国开局的制造人路去广北，彻底堂团别组织原版的头壳。习近平给党组用给广北他用举批了电力党了脱党堂党就用七八堂党他的街堂党多批的动画结合多批的堂加他的用话借机能力这个空头定时区别的解决题军心全面昂确用的党内部用话的规定动画堂党给安全人心堂堂长人心就用七八党给有令西中内部电图动画中国陆地停留进了规定动画多批的情报 当中央给基督教的起过的他将切别增速起马拉别增途前呢习近平给党组中起公布当堂结合都起了东西我与给团员开进堂普及组织团员的文件定时起过的他将切别呢 当中央给基督教的起过的他将切把呢当起过的也切就切不是给他团结直接说习近平给让的当堂结合全部顶着席了去呢给的当中央给居民东丁给基督教的起过的拉链马达呢让他让就他让能扛下给那把团席别乔瓦抗阳中密度接送也不是 让这当期罗定习近平期当中央期所新堂当永期所新期内部定期堂习近平给德立萨别中国开局给其造成了期广别组织期内部定期当期国际冷陆马拉他用堂提过仓途动啊当中央给基督教的期国际结合教育期开广卡堂缺卡罗子卡结束团结前别德立萨别当堂结合期恰恰批解堂中华美利加达拉拉布期罗局批评了规定动物了他就让引起团结点有事
5: 龙岩车轨内德西街图书开进行 当中央给基督教的古体他用切把呢按错给给军切没把托别早晚赢当中央给王者他基督教的古体了让段安松用切呢切不是给郎教他切不是给卡教切不是给杂团切不是给中南界当用给陆军习近平给苏西南为当中央他切推基督教用完给林切别按错刚也他电龙他大了卡电教把他当他也给给切下批给了滚地动完电视他切进是穷月 孔瓦地对他郎丹女年前边珍珠麻辣推过仓途东就他用前边呢当给列着他读书那些人人看当珍珠孔瓦地对他郎丹其女前边珍珠也麻辣吃边让人当了读他点边古地给女不他珍珠给女不郎丹给女不借点呢迷茫了吞着他你这给感觉感谢他杀气顿月前边且略开外古地给读书所求的月当给读书呢珍珠来穷我心意 当期创用给古镇塔当期来顿仓吗当期有米东边期珍珠麻辣了点呢文具切不心意特殊三边当期珍珠蓝桥老大团结切的人不卡塔铁棍卡给当珍珠作用了金东军地动物塔当作用给切不是给女不塔珍珠给女不多切动物 时任当真主创用年也团他创用年年岁铁板军地动画借切切结合多签署中他米利加达起恰下乐不切军地动画真主给建联电不切图普及米玉前部落了枪王他中华米利给给给恰下乐不切碰顿图枪年让人当期 迷茫通州忙不儿吞着你这些的罗家一边别的米子温州切别杨兰沙巴儿罗多切给给吞着七星月杨兰沙巴你杨就三八星日俺去陆军习近平给苏西南为当中央给他国土铁位吞着腾色切不他习近平给推着三边中国开局给制作人陆也广播他拉巴托习近平给当组用给广播他陆中他郎达丁色切吧俺心切给他帮俺亲笔吞着切别三边归宿
4: 独林借钱年让人当组用也不谈铁位多切动物他结合多切组织他米利加达给恰下乐不起顿确所耕地顿切没把动过过了俄南部最新出发的民满年的策划托起习近平起当组用起广播老将他拉达拉切局国林为接当过去土当他结合多切的动物
5: 我与他普及组织团人开进电影借亏不得是下面那部村母推荐落个社区重组前的落就松林生日总开变就他制作批结果期地令过去土新汤也不落力出不当别碰眼准那么三百七写亏不行年准雄鹰三个月团里空别来历那错他了重启了重新那么三百九路长家就也别碰了月都三位重建对
4: 接下来我们就要进入到这个节目的最后一个环节，就是我们要进入到这个节目的最后一个环节，就是我们要进入到这个节目的最后一个环节，就是我们要进入到这个节目的最后一个环节，就是我们要进入到这个节目的最后一个环节，就是我们要进入到这个节目的最后一个环节，就是我们要进入到这个节目的最后一个环节，就是我们要进入到这个节目的最后一个环节，就是我们要进入到这个节目的最后一个环节，就是我们要进入到这个节目的最后一个环节，就是我们要进入到这个节目的最后一个环节，就是我们要进入到这个节目的最后一个环节，就是我们要进入到这个节目的最后一个环节，就是我们要进入到这个节目的最后一个环节，就是我们要进入到这个节目的最后一个环节，就是我们要进入到这个节目的最后一个环节，就是我们要进入到这个节目的最后一个环节，就是我们要进入到这个节目的最后一个环节，就是我们要进入到这个节目的最后一个 벤저르키 미체조 총결 용기 된제 도립신 정용기 지소 제제 시송 동포로 제로니도 겸에 주주료 고로 티 된동 초견에 제로니도 겸에 뉴시생을 고로 통주르니 다 제조 시동 응압제 바로 파워탄 군좀 텔레 폐기 돕치레 치니 성리 센도 민창 토규디 대표 모치타 제부다 큐무 초동 숨결 학습 심발 림지 겸나 튠제 정당 고로 통주르 시타 제조 초동타 칠종의 보 고로 치 시동 응압제 중 없이 장도 소레타 뉴규장마 냠토 피게 당외 티 성리 종 장도 어준 규제 튠레 링 로게 벤조로 사비 그게 캡본수 주게 내린 켈레기 링뉴진탄 티뉴진키 라제 규르글 캡죠 체디 케닝 메르싱니 노동탄 니루 노프로 교와 사베미동와 창마 피주 토바제 체유 외가 추진티 계급키 에이숨 진베 진중 쿠탄 랑교 처림베 유고로 조싱 쿠 유고르 대탕 땡시 제수 되버마세 세진 하저 진중 쿠키 멍시 디고 진보로 사드탄 샘도키 선제 진내 유고르키 되모 니리신 초도 당데 퇴레 당부탄 니바 수버지 냠지 피제기 팅럽 진기 퇴레 말라지 락잠 차바르 제유시
5: 망츠 니셀 망심츠 디기 조나 럽도게 장차주린 선제 종키 미망 대월 진베 폐계계 삼로 타용체대 망초 디기 무퇴 체로 당내 폐계 총재계 편바 태외 망와타 태외 창샹아 미리카기 망조를 토발체유 성리 종기 위주 각주기 목덕라 처용내 계가 린교태 퇴치 앙탕부타 망초 두구 앙탕부지내 퇴례 위주서기 지덕 럽타 림부규 지로니동접계로 종용기 위시피부타 총조 위부창마 위주 토유 장차주의인 림지겸나 퇴례몽유골 통조초타치 예동당내 위주민벌기 미리 찬용용법 캐자티 위주통매급기 골솜동양 골치니타 시동 발파와타 신진총조솜주소구이 냠디변조용법 찬용골 치주례계유업시 성리종기 롭송원라피계동외 특주락린단내 진롱예동예진롱은으로토 총조첸댄부주칸 창말케부체디 원겐 롭수 튠삼수 롭수치제 야자자 심부타 로쥐영의 예린 로유 미괴배 롭수타 겐린 숨기 시주 숨지 체교 처용내 튠주체디 파마타 냠벨기 부조라 총결직배 톱단제티 외부긴키 롭자 좀미도배 초구직양총미 정대외면간타 민지칸기죄배 정탄샹 총수제 림숨 면주 냠딥기 섭수 차격균내 랑교종기 대탄 정타 추타 정례기 척도용원과 단춘진 비둔 종 총재 토배가 주입시
4: 健康 경례 오창준 장도 피제기 류사바장바 장제주의진 사리종키 리준낙신 치우자 치마지의 시지진기 송정타 말라라소 체규로 타용체내 健康주종치 섭당와타 장도기 작당 치루당대 健康문조타 장도 피제기 런포로 교유 사공시비주종키 健康기 멍시딘도 당유 상승시 장세탄 마용 장부 송정 소치 치료 차주 등서편이 야롱 장부 의미 규지 경감 송정타 냠소 초두 조정을 고림 대변한 구리당 유시 표기 아담 통진 통마티 주니 소외 개니 장세 체리 개니 싸워도 베베 로규 죽지위 소래 페이지탄 고류 송정이가 도기없이 정림별의 집에 총추 긴장림별 추지리에게 남수 사르드탄 락린다디 제도된별 총습 죽준탄 제도된별 고라되바 强로주지 제기 차주 침부송 락린딩습다르위 제로원이로겸의 니슈쟁알류 로호르키 총결의 경기 총습기 되매 고류 주지리에 된기 표중 냠딥기 체니톱내 성리 냠뇽 총결의 경수 협대당 유시
5: 国族十三八年采购抢救了母体血菌阴性，三日总给北京托为批件去投入其做工了谈不了米的，我这边的呢，迅速准备留母体怎么的，有人提供他北京托为批件去救人，啥吧，后头北京也不是。三周年节，空浪阿那村三处不停的六个手脚重组前年六九松林生日装去，边就他制作批件过去，指令国局托，新唐阳部罗列全部担，别碰也准南北三八七，谁可以提的？
1: 听的决定作为叱咤级别难听，寻找他声音。军队三军他也讲出来，军军努力呢，起了不？三军军队军军来争取，三军军队难争。
4: 中央党组长来听国际操场去，习近平去党组长的广播录像台，六点七个月过去，达到站下。下面提过去，习近平团变就来了，我只能说。 习近平给党组长去广播录像台拉达的七列队了，他们今也不谈定是不拆解。年头中央党组长来听国际操场去，习近平给党组长去广播录像台拉达的七个月过去，达到站下。

조에 텔리나 다 교망보 유베기 잠주 딘제 있나 가스갈이야 튕기 유데 봐 아니 타나 있나 좀보보 카지기 있나 아니 직조로 침만년 봐 좀리사디 사좀 체제 있나 딘제기 능주 중 아 직용 그 텔리나 대장기 다 견주 진여 버지 딘제 아니 대장 매백이 양 뒤주지 제 윤주살이 있나 아니 대백이나 아니 랑주시 랑기 직조 체제제 좀직 사좀치야 중부 딘제지리스 배역이 딩럭게 좀직이 급수이나 야 딩기 뒤수 조 체제이나 아니 양 직균 딘제지 윤두자리이나 직균 그 능주디 딘제지 차 윤두자리이나 양 뒤에 뭐직배 차지리스 제장 좀직사 뒤에이나 튼균단 직균 이글로야 섭섭 체제제 아니 엄마 급직 링리이나 튼러 능중 체배 신자 뒤에 안주 통국도라 아니 딩기 뒤수이나 아니 치글야 능중 체제 신자 뒤에 안주이나 아니 통바 체제제이나 좀직지 인배수원이 말도 가르렸으나 직동이가 이나 꿰매지 직교지 용어지와 딘저지 이나 아니 개정부질러야 통고도 아니 딘에 이나 아니 단다대야 토마셰야기 급대야 직조세 있는 숨리 공원에 대비는 주제 매도 미룡어 딘저지 인바 니골에 이나 개지 치카지 셰고도 아니 내돈 니골이야 숨리 공원에 대비는 직조 개칠로 디이나 다 다칠로기 당하게 개바 딘저 맨나 걸지 세야라바 딘저 기에 딘두 골이야 감무 개침부 딘저 수 송샤르바 맨나 아니 직조세야 디 숨리 그 주제 앙 당부르세야라바 딘저 송샤 엔가랑주 별랑경원에 대비 있느냐 당하게 개바 맨나 제종가바다 사제 빈지다다 딘저 기에 아니 직조로야 다 개침부 인바 진제 송요리 개왕 긴주 준비라기 디골이 나니다 개진부 진제 임바 송요리 안디 팅두기 개배공원에 대비나야 겐 도시진 부치다 아니 수단 로산 변된다 아니 겐 산다 도지라다 아니 코난 추기 아니 가르레스나 직조디이나 개진부 임바다 아니 직용구 토리나 토난 치고베기 진제기 아니 감은 카지 송샤스 아 제장 딘제 인도 자리이나 직조디이나 좀지 공원에 대비이나 원에 가르차고 요래서나 안 지기 조와디이나 좀지 공원에 대비이나 디 메나 좀지기 난교 초바장의 연구 요마리 좀지사디 아니 좁토고 요마리 디 개첨부지리스 메도 미중외기 좁제지리스 아마 벽이 르주고 토알이야 다 좀시면 저어서 니차 체제 근데서 차 요래서나 삼빈기 촌대 좀시 카세시 고대베 룩식다 계속 결립 배상기 촌대 좀시 카 탐신 고가베 룩식 체제 좀시 공원에 대비이나야 아니 니 착받은 저 르주 토알이야 중요하래 니에 가득 차브리에서나 조이나 아니 직조 디나 조송체제제이나 롱맨조니 좀시스가 재미쇼조 아니 치그 조루그 토네 이나 냠교맨조니 차제이네 딘제가마 차가 중샤 아니 차반도주이나 지베숑루그 토네 이나 조동체베 딘제 중샤 디나 아니 월야다 좀지기 직단 조와체제제 직조다 조와체제제 직균다 조와체제 세고야게 계제이나 딘제카시지도스 디네마 송체제이나 아니 샴러이나 다 조디 가르시에고고 도와서나 아니 배우기 딩럽 좀지기 직용어럽디 시에고고도 아 배우기 딩럽 좀지기 직용어럽디 시에비이나 고바잡디 가르요래서나 좀지기 직조세야 니이나 나랑조 배우기 직계 족준치하경원에 대비나 하장 개침부치차 요구도 제장 아니 딘제차 윤두자리이나 고바잡디 당부 가르래서나 만주기이나 직계도 모두 개미게 토리아 조준치아 공원에 대비나 좀지기 직균시한 디이나 개침부치 차용도 그봐 딘저지리스 니바디이나 아니 딩럽 좀지기 직균 니 총도물지 제토비이나 그봐 딩럽 랑게 표고 좀지기 직조기 능주 직조 공원에 대비는 바 조단 직배차 직조기 제 야구 통보다 직조기 릭정원에 대는 촉돔 지하지 차토구 요리라 아니 견자제 촉돔 제 윤두자리나 아니 니바디나 배우기 딩럽 좀지기 직조기 능주디나 가지시고도 와서나 아니 직견디 촉돔 제 윤두자리나 양대야 니바지 통토구 독스 숨바디 가르자에서나 마원배 뒤수 있는 가랑조 배우기 좀직 사종기 원에 대비나 단대체균디 시에 윤두자리나 망배 뒤에서 가지 시작을 해서 나 배우기 좀지기 직조기 태어나 아니 죽지기 니버 퇴야 사과도 섭섭치고야 태어나 아니 니버 딘저에 있나 아니 퇴한 두고 두고 제장 고배
대다 유효대 바로 서울에 딱 고바 침부 유효대

아니 그 대야 당에 표기 등록 준비기 지금 고르세야 디셰야디 길레 쟁기 고바 제제 딘제지 휴버젤라 아니 남규이 나 가려요래서 나 나랑기 예용기 다 직 초보스네 양자 로툼버스네 양자 좀조스네 양자 아니 딘제 가셔지기 가르 송구 요래서 나 표기 등록 준비리야 다 지금 망고치도 디유드자라야 랑기 원의 셰비나 랍저 침묵이 단다 셰딕 지간이야 이게 깨지셔야기 딘제기 고급지 요리스 딘제기 차진주 유두자리나 아니 랑기 또또 셰는 야고도 셰제 나야 딘제 송인제도 송이 딘제도라 멋이나네 아니 배우기 딘접 좀리 기다 지금 과리나 나래기 능주 카지 통구도 아니 딘제 딘두자리나 다디셰나 지 초가 삼체제이나 아니 nge di ko la ya chen a che zum ji ti che che dan de ti de ro jin je ga le dong ba de de chung yo de la ti ri de ya ani ji ke du ro ji ki che che di ko la ya xie ya ji cha yong gu du xi xi ji bu gi ting zhe gi zum ji gi ci quan gong wan ne de bin na xie gu ya ma ka zhe de cha yong gu duo shi na tang bu di yin na yu ge dan ka ge te cha ba di ji quan ji yong gu du xi ani ne dun di ko la ji na da nga ma bu gi ke bei gong wan ne de bin na 개왕 긴든 준비라 소바 딘제기 있는 도나난제 사과도 개왕 긴든 준비라기 다 송좀 되주나라야 아니 가리 송 요래서나 다 폐게스야디 태 잡고 있나 찌게스야디 다 냠조고리 평감스야다 폐게 링네스야로부터 아니 딘제 태 잡버린 나 아니 냠조고리스야게 아니 코랑기 까먼 딘제 여버지야 재산 디토리나 아니 습습적으로 지우고 독스 아니 무시라네 나랑조 배우기 지게스야 라버딩 아게 개발 주역이다 굴레 세미 접지 교육 지제 딘제기 제부지 그리 아니 딘제 손절 야파 지금 냠럽 친 제제 딘제 제비 있나니 가르셔가 요래서 나다 미릭다 미릭이 깨다 링네 아니 삼조 딘제 탐제 있나 아니 자도로 줘야기다 딘제 지기 년가도 없이 이제 유튜브를 이나 나게 개발초기 디토로 굴레 준비기 단 제불로 되는 양자 아니 개왕 긴 준비라 소배기 원수 디과를야다 지금 담바도 없이 이제 유튜브를 이나 습습으로 제제제 이제 최고야 되나 강주 700원에 대비나 다 유튜브 매배기 원괜지리샤 아니 다 배우기 등록 그 종지기 나눠라야다 유계다 가게 개왕 긴디 준비라게 폐개산제 송샤 디테 작배원의 대비나 다 배우기 딩도 좀지 찌기나 로려야 다 능주디이나 대중원세 되비유대 아니 학발도이나 가르데스나 강주 우장배원의 대비나 우장기 떠두자려야 암도배기 아니 좀지기나 로려야 유계 태치베 능주디 원세 되비유대 손제 딘제 통구여래 대한 암도배원의 대비는 우장기 좀려야 아니 가게 다 유계로 속아 딘제 아니 최대 집에기 아니 딘제기 꽤 누스시제 딘제기 아니 계절업이지요 야 양양업지 구주도 당 안중 우장기 원 종기 원의 대비나 가게 동원의 대비나 유계 공원의 대비나 다 최대 최월업지 변나 암도기 다 종기 나로라야 다 종지 주송 체제 당당 안중 시야 되다 다 종지지 다 종지 쓰는 초고 요래 변나 최대 최월시야 되버디 가리 연구 요래에서나 낙장 실력이 아니 기독세야로 딘저로부 딘저 아니 원세 되버도 당에 샴라마 지금고 걸로 시에 윤두자 배샤야기 잠주 있는 양자 잠주가 나로래 배샤배기 다 튐부로부 카 가리 있는 양 또 상말로 있는 니두에 다 대배기 탭카지다 잠주 카지리 안 디모도 질 있는 데 상말로 대야 뒤토베 요마데라 아니 지금 유 대배 원세 되버 가진게 오늘 전에 전에 배순제 장국 요리디 디주군 오늘 시에는 장투 유명하고 그 요마리 진짜 인주자라야 개대 잠주고 나라 유대배 균 장부 디주 아니 군남주 종법부 토글라야 폭발의 손재 중나 아니 년내유나 다 공범모 좀 쉬규인스 배나 담다 대응원세 두부시에 고야 지금 우장 오늘 대비나 암두군 오늘 대비나 담다 지금 오늘 대는 원세 두부지 나산 실루 기독세 통구요 도마 아니 대비 오늘 대비는 대기 대민 코라라야 가르요래서는 실루스요래
다 니나 암도 가게 취미지요리 디 우장게 제단 제비는 고토고 말이 아니 고토고 말이라 우장게 원에 대비는 이게 야구지 시엔 동기 유네 디 고토비아디 가구 지기요리 아니 돈도 이나 베나 데 디나로라 야미나 잠주 디나로라 이나 실시베 기 종기 명장 마세 동의 기 잠주기 다 남도고 원에 말레 윤주자라야 암도 가게 디 배주 땅야디 태착배 왕기기나 통 먹고배기 아니 찬딘데 마보 지용구도 그러바 따디미 가려야데스나 땅 아랑기 원에 대비나 단다 야면은 강조 우장기 원에 대비나 단다 매기 암두기 좀 이렇게 나눠라야 디츠 가게 주대 치바럽디 안다 다 가려야스나 총원기 단다 배기 등접 좀 이렇게 리규 토라야 점조 앙 당부 임배기 링자기 자당스니 아니 대승어세 되어야 된다지 두스 아 된다지라 아니 시베기 원에 대비나 돈도 아니 다 안조 딘제 두고도 봐 주대 집에 원에 대비나 돈다 배기 등도 좀 중에 나눠라야 암두 군에 잠배기 만미 쳔바르스야라고 아니 진지 주스야라고 두주 나눠라야 아니 가게 주대 집에 딘제 용구도 봐 배자 잡지 않으면 나 돈다 만미 쳔바르스야디 나눠라야 퉁부지리야 간제 실례 여대서나 알라 시무스 아지 아르메 대외 마슈나 사사시우이 동부 여기 야기 토키 마르기 토키 네직도나 에초키 세아라바디 다얀 디 나로레 카릴레요레스나 알라 히무세아슬레요 등기 등기 힐루기 독세아디다 담데 데측데야 자와지 카리아레스 히무세아레요 얀디 고도고 마데라 아니 담데 디측 동부 디원에 대비는 우장게 지단지 고미투비아손 이제 차 용구도 디네 이나 진기 지우세아디 나로야 야 동부지글이야 카리 아 러비어데스나 루큐 참나 코주 참바 당 루큐 존나 코주 양조 세야기 대야 참생이 시도 뭐 참 많사 참사 대다 디 안조고 선제 이나 의선이야 제 고모도 비하게 된다 된다 이런 것도 삼주 나가라는 게 나로라야 양 가려야세나 왜 코 랑어 숨라 가베 아니 이 부계도 진야 김도 제 독사지 대야 아니 김도 제 독사야 제 독사야 디 통어도 통다르데 가려야세나 아니 김장了呀 표면매발이야 막바르부터 출랑체제 아니 딘제지글이야 아니 시행용구도 막바 제독세야데 막바 출랑버지 아니 디 우장경원에 대해는 고두비야 매대버 딘제기 아니 지금 가지고 용구독스 다 좀리스야 니 급소이나 지 점중생이라고 첩중생이라고 딘제기 전주의 정신 된배 점주카지글이나 야면은 좀류카지글이나 산에게 제주파 뜬야그 치도이나 급급려야 참참려야 유롱수수기 체주 딘베 탄예 딘제이나 인이라고 딘제 또또신데 배주 땅야 니이나 아니 유롱기 체주 뜬야그 치도이나 녹도 틈바치 다딘다지 리디 다 유게로 속바 카게로 속고 드주이나 쥐야라고 디 베디 테르부 차보이나 마타살레 가르레서나 돈 먹어요 돈 먹어도 이나 아니 잠지 디 던지기 누가 디 휴얼차바리 디인두자리이나 아니 디교현식리야 통구독스 그래봐 교현식 야매나 레이성구독스 디직치 니바디이나 직조로 도양을 믿내봐 다 직조로 도양을 믿내봐 원내 대비나 비유기 딩럽좀지기 급수시에 인두자리이나 레 당부외기 다 좀보보 딘젤이야 능주디 망고지 용구 요리디 디니 레 당부와리 통마 아니 다고 좀려야 아니 장바치배급이 좀직사 좀려야 통만 주배급 인두자려야 코난주려야 다 디고려야 즉 셰비인나니 아니 다 용구면도 그러와 딘제기 좋아 넘버지 주샤비인 통만 장바치니 인두자려야 되는 배직 망고지 용구도 직내를 기법 배주 다음 도구민족스야 여러분들 대가할 그 견주럽디 아니 전난 지금인도 다 이내 디이나 레 당보 잠마인바 안조다 좀보보다 아니 종게 테리아 춤쟁이 진 유대베 좀보보 카지군의 대비나 야 직조게 테리아 토르멘데 베능 주디 용구도 베르 차샤비는 단다 로제 롱데스야 그 점조 링제 디나 로르이나 아니 둔부지글이야 깨제 둔부지글 가려야데스나 깨제 디네 맘체 날람투 지 통매 주기 개장 퇴바 따르스 제제 딘저지기 둔부지도 그러봐 다 대야 아니 마체기 아니 나와라야 지 통매기
주기 개장스 두자 데 주기 개장스야 데 아니 폐지 내 제비 있는 디 줘야 디 참부 말이 쓴 것도 개장스야 디 지당 경원에 대비나 다 젠생기 아니 젠생기 딘저기 아니 젠생 첨부지기나 나게로 속바 딘저 제부두자리나 아니 생계 개장스야 이제 연구 여름이슈 주기 개장스야 이제 안주 쉬어서요 말이 아니 디 값이 있는 주기 개장스 해발래 마피에 나름도 이나 아니 지 통매 죽자 퇴바 딸스 배주 제비 이나 아니 대배 참바르지 딘저 통야 다 디네 이나 군대 아랑 주기 다 살좀 지 신배급이 이나 다 배주 제왕원의 대위나 변난 측 딘저 연구도 가시기 이나 지독 덴베 추지세 여러분 이제 연구도 따디조 있는 배지 예계기 이제 축진 여러분 이제 태범엔 좋았은 것도 가르에서는 추지세야 디 룰라 렉바타 셈라 뇽알레 중에기 딘제기 다 존나지 아니 지독 덴바세야 디 미시기 뇽제지 디 인도자르야 지독 덴베 추지세야 디 털라메네 바치다 오늘 제비 아니 다딩도 양주신배기 원의 대비는 변나 다자기고 원의 대비는 운명청시신이시 다대야배 지규토라 하람무라지기 야매나 폐체지기 가르쳐줬던 그 요리에서나 시베기 총기사한테 배주당 요구도 원의 대비는 단디이나 여러기 총기사야라 순딩기 총기사야라 딘주에게 타니에 배주당고야 딘주에게 차용구도 또 시베기는 전란내배손지 양 가시기나 좀리기 흉래 대대시제 나 대대시야디 루주 이기르야 치셔베 베제밍르야 대대시기지 마도지르야 좀리기 흉룩 촉돔 제베기 딘데기 흉르야 대대시나 아니 지기요 말 아니 디미 돈도 가리오데스나 다 준딩 아랑주기 지 깨지셔베가 나와스기유나 자 야메나 단다 준딩기 카게기 나로야 가르페주던 그 요래스나 다 딘제 페주던 용구도 고에 자리에서니라 이게 제국세야라 이제 낭미도 아니 배주 당용도 이제 이나다 단다 이도 그 점주 돌아 양으로서 이제 배주 당받을 한놈 통과받을 이제 계속 배주 당비 있나니 원내기다 지금 겨 되는 면에 배 지금 아니 배 전부 차용이야 단 이제 이나 배기 개 대상 장부 매 대바라고 이제 이 지난 가지 세기 요래서네 야 내 퇴배 원내 대비네 앞에 창을야 지지 강부신이 이제 두고봐 다디네 있는 원에 가르쳐서나 다 고란 장관 매매 균다 배우기 게 마신 배기 균해라 아니 배디 게무셔야 됩지 진짜 인두자리나 원에 가라도 배우기 좀지디 통매기 다 긴지르버지 소소기 착발이야 희제제 아니 지조다 미지글이야 겐코야 직타 로보볼이야 겐코야 진짜 직원의 시비나 아니 전라 만에 배 지금 내 섭섭 제국도 두고라 아니 딘제기 티엘이야 배 긴키니기 긴코리진기 좀보 보여 경원에 대비나 직접 티엘이나 하자 개첨부 제제 돈이 쇼부 짓는 게 두고다 대배 허양 켜는 마저 제제 이섭 지야지 연구도 이섭 지기 유튜브자리나 아니 내 뒤야다 전연 인공원에 대비나 야 양예월도 가르치고야 도서나 아니 섭섭 제고야지 네 견이 배출 견순바디 가르데스나 친요마와 단내든 니고르이나 사지빈지데게 케바주베 고나로르이나 튠튜 직세 주바디 응용 침요 숭왈라 뒤뒤니기 흉코와 텐저 강기시 세야지 체벤니급르이나 딘저지 숭요지 저바 랑제 딘저지 동요 랑잔 니이나 튠디 듀보 직세보 저바 나뉴뉴 딘저지 기토네 바 전다디 고도 주고스야디 체베네 거기 다 가르레스나 연댄스네야 다 랑제스냐 딘지지지라 디나 좀베네 거블이 있는 게 버도 딘지지 고고도 스바 좀리 사좀 집베 거블이 있는 야 직조디나 아니 직두부 윤발라 된세보스야 니네 와도 디 랑제디 요요라 디네 와도 개친 버지라 진구도 진요망부 윤나 아니 타나 누슈레 가려레스나 로버부기 잠주도 로베나 로르이나 아니 롱이마 되버지 기록이 나와라버디 촌나르데 람산레 유야 딘제 차용 나랑조 베기 아니 좀지기 주공원의 대위나 다 진요단 저와체제 직셰비나 베기 나르기 좀지기 두급대이나 직디이나 치단 두부 윤발라야 편세부 인파라바 딘데 베근다로 좀지 지기리아 제주 딘데 지요리라 하월도 직제가 남네 잠베 닝안 도부원에 대비나 제주 딘원세 되부요 다 딘에 이나 베기 좀지 리규 토알 이나 퍼뒤다 니르게 두급데 립디 자리 이나 나는 나르게 두기 지기 조르베기 뒤시 편세버세 디단 누르 이나 직녀도 송요 딘저기 베기 좀지 기급수 이나 아니 직조디 이나 대배 가르쳐 줘서나 녀도 손베 능주시도 D
통어도 가르쳐 줘야 돼서 나 다 직경지. 직경 된다지 인도 자리나 아니 안조 배역이 등급 좀 되게 기억이 나 직경이 직경마에 직경된 게 바로 동안 좀 문제 제제제. 네 경지 임발라야. 바 삼투바 제제제 있는 딘제기 경 유비 있는 게 바로 야 세워야 직경도. 어 직경마에 배원의 대비는 변나 단다 점중 인제 저쪽의 면제 저쪽의 면제 세야 니 나노야 직 통보지를 야 가리 연구야 돼서 딘제지 연구도

0: rima rima, yaa mene di to ne gyun rima slaa che che takta ma dewe nang zui tin che yungu du. Pena, ani zum lu la ya, zum nam si ya ra. Ta di zum lu rang si lam na, nga me yu deba chi la chokwa re. Zam chu la ya, zam cha si ya ra. Din che si ki yu re. Ani kya ke gong wane dewe na chang he si ya ra wan di yi na, ani ta ting san tanye sabwa ra wji mangpo wji ki pechu tang che che kari pechu tang kuduwa se na, yu nam si ya de pechu tang kuduwa re. Tā tīngwa nē tēpi nā ngā mā ngā rāngzō pē lā yā tā nīng bē kēm nē chē chē rā yīng yīng nā lō lē tō rā sā tī yuē shīng bā rī. Ani chāng khē sī nī yā yī kē kī chō tān dī kī tī tsum rī kī gō nē tēpi yī nā yā tā xēng kī tō lā yā kēp kē lā pē chū tēng kī yū nā yā tā tā tī tō rā lē sāk bā chī tā tā nīng dī pē chū tān yuā bā rī tī tsū yā nī ngā mā nē yuē shīng bā rī. Tī mē tsum rī kī kēp sō yī nā tā tā tā nīng jī kī mō chī ngō chē chē chē yā xiao xiāng sī nī rō bē nā xiao xiāng miao xē sī nī rē yō rō bā. Di gop su yi gina xiao xiang si ya raba di ya ani qi nam si pe ju dang zi dan di zu san su ri dan ya gu raba qie bi yi na xiao xiang si ya di ngame pe gi ani tanye ge nang lo li ya qie suk si nye zi yue xin ba ri dan di pe ju dang bi yi na di le chan ba jik di le dang dang di ba raba zi yuwa ma ri di ya di pe ju dang mo tu ba si ne ya da ma dang ba qie qie qie ya qi nam si ya di nje gi 단예 딘데 사수세제 다사르바 딘데 중제제 아니 배주다 딘데 아니 디메 가르 연구하래서는 단다 아마 뭐 뭐인 바다 부족 기승 전에 학과도 아니 누멀로 속바 딘데 진인체제 기승 전에 대야 아니 나랑 종원에 대비나 다 아마이나 마마스 제제제 동한 인인도 저기 나로래 아니 가르 연구하래서는 단다 아니 지금 전부 기율 규급도 봐 이나 마마 초심만 기능만 쓰지 마마 유해신 바지 뭐 지금 전부 이는 기승 진이가 아마 뭐 뭐인 바테야 마마 쓰지 그래 봐 이제 유해신 바지 다 요래디 등산 가지 치고 해야 돼서는 양 카지기 학벌도 인진기 좀지 쓰야 라고 저 저기 나로라 규배급라야 아니 아 딘제 스페주 단제 치아르게 단예 딘제 배주 단제 마미 산제 배주 단용 다디 원내체나 마마리 아니 딘데 세제 다 다사바 건중도 비주 담비이나 아니 데데 데 다다 데그민 사종기 원에 데비네 디다 비주 단이 망점 해야 돼 봐. 학벌도 가려야 돼서는 유좀이야 데베 원세 되버도 봐. 유종기 원에 데비는 당연 사바 딘데 배드 수업에 손재다 딘데 직 제제 딘데 비주 단야 망고치 태용 게 유종기 원에 데비이나 데베 아니 다 랑좀이야 균디 유버 점마세 유좀이야 데베 딩월세 되버도 봐. 아니 다사바디 다딘데 건주 먼저 배주 땅 제제 랑수 망고 제제 뒤주야 뒤 태차고 있나 지금 매제 봐 아니 고가고 차야 지난 그 수요 산조 뒤 신다고 고고 말 아니 내 저버지 기업이 있네 지난 저버 기업스 강가 레그 말이 是吧 저버 기업 제제 뒤 측 수요 샤버디 되는 내 제제 직 딱딱 내버지 이네 지기 뒤 뒤 직 참보 매버 이제 짱짱 직 잡아 잡아 잡아 좀 지미쇼 용금인도 타나 벽에 냠야기 희럽든 이제 차용고 딘저 저기 유튜브살이 있나 얀네들이 먼저 가르치고 그래서나 섭섭으로 지지 최고야 다 니네 이제 나 아바데 가르쳐서 난 다주기 룩담이 튠바 단다 지기 아랑주 세단 대비 난 단다 아랑주기 벨이야 꾀주 지신 봐 야면 너 벨 벨주 동신백이 아랑주 벽이 이기스야 돼 비익스야 돼 당 아랑주기 벨이야 거진 신도 집에 로베나 툼삼부제 뒤접 눈벌라야 다 사순남 봐 대다디 아 김제지지 디 지주시자제 해봤대래 다양 투미기 벽이 이게 단다 고랑기 사소나 요래 요마래 디몬리아 벨리아 이게 요래 요마래 단나 벽에 다주기 흉기원에 대비 나 숨다 니인데 제바디 투미 척좀 제 요래 요마래 아니 통만 투미 척좀 제바지 제 말에 세제 도바기니 요요 대바 봐 다주기 흉기원에 대비 통만 척좀 남이 디삼베 레스야 딘제기 숭예 요래 다 이네들이 시에베 급수이 나 조 가르레스 나 딘제기 다 지금 욕으로 벌써 고르베 다디 쪼벌로 버디 랑 먹어 제제야 디테일이 나 링 먹어 제제 지주 시야 제비나 벽에 이게 단도 배주 치신 바디 투미 아니 잠 남바리 투미 수요 남바리 다주 이거 슝 숨다 니게 주에 배기 다주 슝 다 계속 요리 단다 어디서 아니 투미 이게 주 촉돔 제시야 같이 아니 급도 되게 있나 투미 이게 도주 촉돔 집에 급을 이나 벽에 찌개 뒤 조성 제제 촉돔 남바 다 대중 안주 지교기 다 지주기 시작한테는 딘데르바 야 투미기 가르레스나 一个随便搁不了人那样，这谈的，啊，你打住个熊都是敲动南北，搁不了鱼龙七丈把几个给稀松切切，他那违章给几个的稀松切切，顶着小东南下不去吃，啊，你顶着云对咋的呢？别给给给打住呀！给我那对比呢，就松大你个说的都做给呢，看着这是小个嘞是呢，啊，你别给打住个熊给我那对比呢，足迹前给个羊塔别个雄鹿顶着这上把俺给谈的顶着生个月是吧？恰恰嘛，咱是呀的那段老老的的呢，足迹前你别给打给。 是吧？顶这个扩大战役，我那代表呢？啊，你第六连或者大概给西夏街、六连西松街、曲东街边兄弟人啦，兄弟人呢？啊，你别给给糖，啊，你给的别去这边六连了人呢？组织起通经给杨特别兄弟这人生个多。但人生个多的杨七是别给给，十万撇街做不当，等于姐姐，杨内卡些个些了，就别雄鹿个托内出。
1: 曲东去过呀，宋大个兄给我那代表呢，俺们顶着曲东去吧，钱没办单，也没呢，俺的顶着个铁了人呢，俺们给的那个三百公主路的，俺们谈没对子了人呢，谈到样给三百撇钱做完单，等于姐姐曲东去过呀，单宋大人给我那代表的用过去打，开始去过来是呢，开工去过呀，跟那对顶着用过去，但这里的宋大人别的真没当起，不要给大周个兄。
0: 开全部是我的嘛，但顶着个，要我顶着月底把这不都是白子米当姐姐姐，顶着钱不也能让给多嘛？新鲜钱，多嘛稀松姐姐，这个叫我钱哪用过嘛的？宋大你老说白给，白给，但这月薪白，大周个兄弟做给，白给，但这个给嘞，啊那白的，自己给六百的月底吧，是吧？我当这边个自己给六百的月吧，当自己七个月底吧，的伢们都开始给我去接过来是呢？ 开两个呀，都是。家长顶着人都走了呀，听上去当俺让做总的杀总经验给总部保护机给我那代表人呐，宋大他送了人呐，俺娃都开过多是吧？你马上是参会呀，个啥经济？你啷家去是吧？你证明当然肯定用过嘛的，大中路他都用过不是吧？这是啥总经呐？但顶着这里的人那样。
1: 等到你用我要的，考试时候嘞是呢，你交给听着中路的，听着中人路起码是要的，顶着给总这个杀总去的。你按三百路给总这个杀总去去当，顶着这个卡，顶着这个结束当年卡几个人呢？到等到半月给我也是听着总这个杀总去百个了，花包都考虑要的是呢，你按给你个别来用的这样的人呢，七个是那样的，顶着给啊你。 总这个杀总七单啊，这个叫个抓单卡，就从当年七月份搞不了人呢。哎呀，顶这要的是吧？别那银行我那点呢，给的玉米金是呀的，语言陌生化是呀。钱啊，给的的那边用玉米金都是呀，是吧？顶这。啊，你银行搞不了来用的这了人呢，就这个叫我的人呢，眼睛面积顶这个推嘛个呀，顶这给名字给，啊你这个叫我去当顶这。 听着，路给银行给结束账，银行去给我那代表，那得用过药的。但听着路给银行给这个交钱单去的。啊，你听着就，嗯，有对子了，人那打点做这个的，没事去是吧？啥种钱单给我那代表，没事去。他把都银行给不来领的，这个交啊，那给的居民经营的呀，这顶这个都没准备能做的，这用过药的呀，这的没事去。 前面几单给我那代表，那当俺当做培育，啊，总理级。
0: 啊，不让给他呢，怕给让呢，杀种几百个了人呢，你打住给六大，啊，你退过个多少？顶着这里的大洋顶上，嗯，顶着用过多少吧？别给顶着个种子杀种几百个了人呢，打住个六大没断不起，让呢看下给呗，让给这个叫我去当顶着，让这能做顶着打把就退就有点白算着是吧？让对些。 花花都一样，但俺让做别个听到总结给我那代表呢，这种谈到大周个路的木头不是要让我丢丢车的，换了些别卡就要的，丢丢个铁了一样呢，这这个让不的一样呢，嫌疑让不的，根据今年让不的女人让不的赢吧，是吧？啊，你根据的今年的铁账没被搞了一样，特别被卡的起过来，说侬总把包卡就给白，让那看下让些让给对不起下去，啊，你啥准钱用？这个没懂。 但那俺当做别个听着个总结，我那代表人呢，远他了些年，跟他是认不起当，那你跟上大了当，跟等到嗯，第二是吧，西藏路上本店路说吧是吧，嗯，俺当做跟本地三街路说吧，顶这个将军那样能够多，但因呢。 체도 견주 제제 디테일이나 그 견도 뜀배기 견주 진짜지 진이 망고 매봤다 진짜지기 가르송을 매 지 견주지기 개정보를 없지 진이라 없지 대상 마톤도 있는 대상 매배급을 있는 아니 장난 간샤기 아니 장기 치기 좋아도 없지 귤경원의 차샤비네 아니 장난 간샤기 지 귤 학바도 있는 아니 단단 능주지원의 대비네 인진 귤이야경원의 대비네 아니 랑기 나라 칸 요바다 랑기 아니 그게 샘라 칸 작바다 이제 아니 제 가게 주송 제 고지 주송 제 윤주 아니 뒤 다가서만 배주 당연제 가게 이내 가게기 미지규 배주 당하다 아니 폐제 배주 당주 용고여라면서 내 칼로 강자자로 직당 내 나와 강지로 뒤 배주 당은 뒤 용고 말아봐 그바디 아니 동호도 이나 아 지게리아 도견된 거 링원스 접지 용고도 와 인진기 담바 접숑 요렇게 나눠라 안티민기 다 이도네 균이가 나눠래 된데 능주 유대바 아니 사좀 제배 겁래 다 된데 능주 용고 유대바 봐 변난 뒤송기 급수 응아랑주 다 지를 조당원의 대비는 신동 동북 더부지원의 대비는 대라 죽스리 망발라 죽스리 다다와라 죽스리 꾸지글이야 죽스리 이나야 카지기 가려야래서 난 내 몸은 닫았어야라고 니네게 여와 매매 제제 제직 제주공원에 대비는 지금도 가르쳐주 당연구여래서 난 쭉쭉쭉스 쭉교이네 쭉힘바이네 쭉 말아봐 아 망몽배이네 쭉 제제 봐 다 된대기 제제 아니 배주 당야 된대 연구도 다 되주이나 뒤숨나야 다 도난치고야 봐 아니 뒤숨기 균열하고 된대 차 연구도 와 팀맨 가르여래서나 아니 양측이 나눠라야 되나 진짜 용구도가 작재민은 세야라봐 나조 긍지 세야라봐 다대조 홈대 대비는 괴매 대비 다조 룩단 대비는 다디 아니 체지단 체주 니 콜라버리다 돈경 오동바 민디 개발동바 책스세제제이나 아니 오늘 제변에 민디오 니네 체주디 시체제是吧 체시디오 체주디 죽스제제 민은 작진다 긍진나조스제 용구구여래 조화치당원의 대비 도스지 도체제 용구구여래디 엔낭미로 제제제 작진민나 나조 긍지스야로바디주다 윤도로 비주다디제 아니 능주든제 용구도 아니 야 가시야살이나 체주기 체노야 이제 아니 제법불기 아니 체딩이 와르투 아니 배주 땅과야 딘제레 마담마제 제자자부딘제 배주 땅야 딘제 용구요 가시야리나 야지 제자 뉴착배 균딘제 용구도 맨나 따당당강랑주 치로도바 고장리야 통야 유대배 중국우강 세야라바 중국두눔 세야라바 단디이나 오네 제비나 제단 당보 저것돈 배기 다 딘제지기리 봐 제자치리 제자 뉴바디리 제다 다보 저것돈 바치리 제다 다보 저것돈 바치 인두자르이나 대양 예와도 니급라 유대 배기 체디 뉴처주민도 중국우가 중국 두놈 세제 야면 중국 도타 세제이나 제다 다보 저와디 세보돈 두미기 제자 디 두주민도 두차비이나 가지 저기도 왔으나 맨나 중국우가 세비는 중국랑우가 작봐 아니 중국 두놈 세비는 중국랑 두놈차 중국 도다 세비는 중국랑 도다인데 딘데지리야 취스야 그러바 체 뉴적베 딘데기 교육도 딘데기 능주 카지 여래라 아니 돈도 딩산 루중 카지기 커균리야 카지차 구여래서 나변나 약부시나 기부시나 힘부시나 세야라 또 시나 세야도 오늘 재미는 징낭기 측접치래 징나 세야 딘데기 치기럽지지 딘데기 퇴기 치기레디 딘데미 가사 칼라 배주 당지자 디지기요 말이 다도도 이나 겐디이나 폐게 당비야 경원에 대비네 디 아니 지기 냠냠하게 털어 두고 요리 마도 지려야 레초라 폐게 당배 능 주지요 말이디 是吧 신앙사야디 가서 갈 배주 당요 말이 是吧 신앙사디 신앙라 아스두자라야 징나로부터 이제 체배급려야 아니 신의 신앙사 배주 당고려야됩니다 야구인의 신앙 기부인의 신앙 신부인의 신앙사야디도 랑도신 딘제 배주 당요고 말이 다당다 잠주용외교 급려야 이도가 잠주급려야 딘제 랑레마수마도 개들 딘제 레비인나니 뭐네 다주고 당다 제비인 딱딱대요 말이 팀이 등산도 가게려야 가지기 배주 가지치기도 왔으나 단다야 직사바잡지 펜보다 시어봤어야디 큰일로 마두이버시 강이바 펜보다 시어봤어야죠 미다 둔주시야라버지주 강이바로 마두이버시에 제제제야 딘제 용구도 밀레 가겸바 모볼레 가겸바스 제제 뺀나 랑고르시야디레 가지치기도 왔으나 가겸바시기도가 밀레 가겸바 미가겸 랑고레 가르시기 요리에서나 가겸바 마저데 가겸바지르다 사제 딘데스 용구도 다 딘데스 마다 윤점 제제 랑쇼르 친 제제 두즈 배주 제빈나

0: 마도 익좀로 속과 좀디 사좀 집에 걸어야 대조 배조 담비는 아니 다주고 주민이냐 냠냠이 유인보다 단대 희망 같이 다주고 룩도 못 주면 잠마세 주민이냐 진짜게 괜찮지 봐 아니 진짜 재빈 아니 벽이 깨어 주님 매웠다 두루 매대버려 지 차세제 아니 너도 망고 지 차대야 진짜 다주고 룩도 못 준비 꽈직도 홍세도 주이나 다 셰셔버려 저 정한조 배준 잠치 시버버디 다 남의 배역이 딱 해봐도 잠배 숨다로 속바 딘제 망보 여지 딩두 해봐도 잠배 숨다마 저절로 이나 아니 지금 야구 재배나 대 롭정 잡지 아니 숨다 다 숨잡도 저 야구 심바 재배이나 안 심바 잠마리 배숭루 디 심바 잠마 임바 락랭고 토아데 다지 배주 잡지 제제 봐 전로 켜버 잡지 제 좀지 그 뉴버 잡지 튼바 치 툼나니 아니 야구 용고도 뒤나 시아바도 디지나 나랑게 톰베 배우게 딩저거 좀 될 건데 대비나 지금 딘제 카직 누스야 휴야라고 딘제 치지 또는 지금 딘제 카직 딩저 좀 지기 급수 예비이나 지금 딘제 세답잡디 간지 세고 다 딘제게 지금 딘제 세야게 텁시 공원에 대비나 당한 더 버럽지 봐 니단 니세제 당한 더 버럽지 당할라 된다야 말이 봐 다 디세야 카고리 다 있나야 아니 공세기 직균 또 송체제 벽이 딩럽 좀리기 급수 직균 명어 제왕원에 때문에 아니 딩럽지 가직 제국고 매도 선바죠 지딩아랑 그 섬주시 봐 섬주지 아니 미리 간다 간기 깨다 이기 돈에 좀직 사 좀 지기 유난 통만 미리 니 깨다 이기려야 장버지 고구여야 돼 대주고 주룩지 주니지 벽이 좀직 사 좀 진예지 공원에 때문에 통만 아니 나도 지금 기내던데 탁주 세고고 요나 벽이 깨를 창바지 고고도 봐 깨를 마 창바이나 아니 전라 민내 봤다 아니 징요다 세아라바 딘저기 괴만 고치 다주 로도 못좀 세아 딘저 괴만 고치 용고도 봐 통마 이나 벽이 깨를야 창와치 고고도 벨라 깨를 창에 토알이나 아니 벽이 다주 그 슝 숨다 다 숨을 속발이나 장바 탈친 버지 세고고도 현지 지금 뭐 임바 아니 장바 타르진바 제바 잠마세 디 락린 토르 쿄바 지국토 락린 토르 주지기 누바 아니 탐바 지국토 디메 가지 지국어에서나 아니 베기 따따 타녜라야 치도 장바 지국토 따따 타녜 더기 그 소리 없던 저기 토네 장야 여령원 지국 토네 장야 여레 딘지 나랑서 테브로 소송 받던 이제 아니 록백업라 벨로 집에 걸레 장야 여레 따따 타녜라 치도 장바 지국와 딘제 베 체 대비 선제 딘제기 펑 대비 선제 아니 딘제기 좀지사 좀지가 시도자로 이나 아니 오늘 지금 럭돈버 소리 이제 랑차용 아니 디신 가르야 대해서는 나랑 저기 좀법부 측이 있는 뒤단 남박군도 아니 가르치고 대해서나 빼절로야 대블로야 대 가보치고 아니 빼절로 배 균형이 나로로 이나 아니 다다 타니엘 체도 장마스야 대단 조화유 대비 균형이 토로 이나 아니 타니에 딘데로야 롭정 치아라 통신 치고도 별로 규정 끝나노 아 디신 가르여에서나 믹스에게 좀 보고 같이 지금 조치단 원에 대한 믹스에게 단계 해주유 되버리 딘데게 토래 양파도 나름 세제 타니에 왕도 제비나 아니 다다 타니에 치도 장바체 윤도 빼줘로야라야 가버려 치 로베 규정 끝나노래 지 토나로 제제제 낭진으로 제제제 아니 랑규 콕발이야 가루 유고 됐으나 단위 왕도 제비 죄도 버럽지 딘데 지차고 고고도 아직 죄 첨버럽 제미 딘데 지금 뭐 충분히 있네 지땅 펑바 매버럽지 단위 즉 지금 저거 집에 겁나 있는 단위 가루 배주 땅이 있네 태다 300이 즉 배주 땅 유에 되버럽지 봐 그도 이네 디 콕스 넣고 있나 디 저거 근데 최고 있나 딘데 펑 되버럽지 봐 딘데 멤버럽지 사마도 이나 다 좀리 단 저거 지두자리야 단위 그거 아, 지금 조회 거리야, 다 직종 여러분들도 세고 두자리이나 당연히 망보 송조 지하 여러분들도 지역급에급이나 아니 단도 배우고 좀지 리규고 토하라야 직종 대라야 빼디 직 토건 매야 돼요. 아니 직 캐배 왕보든 저 배우고 좀지 리규 토하시네야, 자 이제기 토하라 배우고 리규고 토하시네 중요하죠, 아마 빼나 제조한 거 봤다. 자배주 장윤희루가 도관시로 치는 완제. 화모 이시 추진 개왕 긴둔 준비라 아니 둔주 예를 속바 딘저 류규고 토하라이나 다 측조고 태하라이나 배디 안예 벗으니야 자 토금매 대백이 아니 딘저기 가지 중요하래서나 니주 중요하래 좀바보 가지 중요하래 권한조용원의 대비네 배디 랑랑 소수기 체주 니진 유대바 봐 배도 자세 없는 지 종거백이 영화공원에 대는 코란 측이 조회 태하라이나 배디 멜롱 룩시샤제 침보 뭐인 바 봐. 멜롱 주이셔제 사좀시야. 주이셔제 사좀시야. 이제 제주 유대. 도가 협정 원내 대비는 코랑기 찍기 좋지단 디인의 현다 맹자지기야. 제주 유대. 안경왕 긴도 준비라리 둔주 게리 두두기 찍정 원내 대비는 지금 년부 유대배 가라. 년지기 등신 대배가를 있나 양 거대부 유대배기 딘제기 배 소소난을 제주 딘바 딘제 여러바 코난 주기 잠주로 소바 딘제기 따로 집에 규정이 나와라 있나 아니 다니에다 지기 조치단 들려 있나 아니 롭존치야 들려 있나 아니 개점벌이 딘제선 것도 아니 디미공원에 대비는 딩상카지기 가리시에고도 왔으나 맨날 딘제시행인도 베기 좀지기 리규고 토알라야 치조 약시로부터 직링종이 디네 직 가리여래에서나 단다 장윤 히루게 장배 밀레레베 남다리 남의 그 종공원에 대한 링종다 밀레레베 디지나 안디 배 치조 약시 딘제 체거리 있어야 딘제 시에고도 딘제 이미 나니 내조는 야칭아 파 대지지 치기 좋아치다 아니 단예 배주치다 딘제들이야 아니 칭아기 토나체 에 로전 제과야 용구도가 딘제 용구도 아니 가지시에고 도서는 양가시에게 딩상 경원에 대비는 배기 아니 좀지 경원에 대비는 치기 좋아 치조 경원에 대비는 약수지 종일 했으니 딘제 도로 봐 아니 딘제 이메 있나 제 돈을 잡지 내버 잡지 있나 맨나 종이 더블로 있나 봐 따로 제제 디 딩럭이 배기 다 디로 봐 점종 인제 통마지 줘봐 딘제기 직조 테리 있나 안주 가르치고 도서나 직 롭정 잡 제제 직이 좋지다 제제 칭아 직 달로 치고야 봐 단나 록팀 도부다야 딘제제 안주 있나 달로 치고야 딘제 용구도 와 딘제기 탑시 카 직도 봐 아니 디인두 자리 있나 직 숨다로 소바다 나다 다니엘로 소바 딘제기 레베 안 배우기 깨르세야 디 칭안 장바 치고야 지역이 내주 용구 요래라야 템록베 아니 직 잠주 따로 집에 균이 그 나눠래 다다 다니에 지금 저 집단래 안주 바 지금 돈나도 없이 이제 집이 있나 아니 랑이 지금 저와 니는 제디나 아니 지금 야로 줘야 직단 대전 여비 있는 세토비아기 여기 아니 가루 용어래 지금 누가 없이 돈 두고도 아니 시간이야 나랑주 행기 대야 파대 롭전 제 뒤집고 말이 아니 랑이 락링을 여기 털어야 가르를 했으나 다 니를 봐 좀직 사좀 제제자 라글링어 그 토알 있나 장기 아니 직제디나 다 콤바림주기 바 토르 돈토바 제제제 있는 라글링이 토알 있는 정다제야 되죠 바다 아 신기 디 록바 지구 제제제 아니 장기 사좀 집에 걸 있나 아니 디 걸 있나 정다 야고지 마제비 있나니 장기 직제디나 배 야고지 레스야 라고 직제디나 아니 지단괴 메버 레스야 라고 아니 맨다 아직 랑기 체주 덴베기 딘데기 아니 제주를레세야 딘데니 제 용신게 말이라 아니 용투비야 매바 딘데치리 봐 도시체제이나 지르 다 나랑조 베기 팅럭이 좀지기 직용공원에 대비나 다 아직 팅상기 내다이나야 자 야면은 디콜로 도난샤고야기 튜니이나야 자 좀지공원에 대비나 직조도 개침부인 배 실록이나야 자 뭐에서 이나나 배우기 딩도 좀지기 원에 대비나 직윤조 간다지도 와서야게 나랑 그 뜻이 아니 관시야봐 딘다지지 아니 딘다지디다 직윤 매배 좀시야 딘다지 사좀지야 영원에 갈래 가고도 봐 난조 개배 왕보 다 아, 나게 개반 제종과 더부다 개왕 긴주 준비라 더부다 딘제기 가직 모두 딩럭이 뒤서 사마도 있는 지금 매매 좀지 갈래하고 아니 딘제 인도자로야 랑로야다 지금으로부터 당원에서 여배 왕도 담비 있는 양스 카시엘라 대배원세 더부 요리 니이나 최두 유주로 당제제 딘제로부터 지금으로부터 세국유나 원네 아니 갈래하고요 이나야 아니 직균 니 매매 좀지 취하고요 봐 직균 니 세가워스야 니제 그 등은 니 주지리 디 딜라 시시아 제제 아니 니 좀기 직균 니 세게 맨스 제제 랑기 돈도 무디제 랑두시 그봐 아니 랑기 돈바 강주 제제제 이나 아니 사좀 제비 이나 지금인둑스 뭐직도 이나 아니 나랑 주기 이나 저 창매기 디테일이야 삼로로 당제제 소잉 마담바체 전교인 이내 교리 직교인 이내 교리 드린 직교시에 윤두 직교인들 대를 있는 예와도 허용 마땅하지 아니 시에 고야 직당 Juk juk de yin na ani nga rang ge won ne de bi na den zhe ji xu ju yin si. Tuan ji ning bu en xing ju zhe ge rin dang me ba. Chi ge ke ning me so war cha wo si da nian sung zhe zhe zhe ba. Nge lang zhe rup zhe duan du rup zhe ya me na rwa rup zhe xun du zhe den zhe ji yo re si. Ani ren du si xe zhe zhe ti ri nge pen chun xe zhe ge chi ji le zhen na lo le ya. xie gu ya ge zuo ge tong da ra ji din ne cha ba li ma rang ge dang da xie bie ge kong ge ci gun xi ya ra ban di zu tie le ya tuan la min ne ba ta da da ma de ba din zhe yong xin duo ka ba li din zhe yin na ani da ma rang zu xing gen zu ge yin na ani tang ne ma qian ne ji ba ta na qie ge du zu jun ju qi zu ba di zu yin na ani bie de ne ge tang ne
1: 제하든지 인스 토체나 슈그 인스 렌제 생각나 보소 티는 게 레세낭 편종업진 기기 괜찮은 개나 보침 빌라기 콩게 제좀 표기 등급 좀 이렇게 측근 걸린 것이 배낭 된 참아 제디나 줍스 렌제 슈딘자고 라소

0: 行不行？
1: 哈，俺刚来看个门道，俺来个。

你看你好个味，这都藏我那肚囊里去了。一点他家，你给他了给他吃几水。

니토 럭샤 니즈 지제 나주 타진 코로 제주 롱진 코로 채모 탕워마 노장 탕 창샤 크투 젤롱다 샬로 탕 루노뷰라 롱진 코르 시 크요타 정남시 레군의 당원 남싱의 대나 망원 초준이 셉시나 디린 채모 닌지 탕 시제 루규 로게 루규 제소 제바 증오 법규 사자카 지라 제바 증오니 치외 파라 법규 대주 미도기 서범원의 사찰의 작자를 법규 참도 탕 넥주 셰규 라세 셰규 시제 셰규 로게 의규 탕 셰규 제소 제바 총암 죽자를 법규 디민지 사찰 증오문 부코규 三年人工, Nagjutan, Nari, Shizen Nubjutan, Luju Jesu, Lago Rimu Chuni, Dunpar Teju Jeredu, Shamla Rangjunki, Chongjitan, Chongde Zokaji, Namshi Wanda Shuyin. Tasar Jimoma Bukurju, Trezamashu Ancha, Junitan, Trezatoshu Ancha, Nizangapara, Samjus Jimoma Bukurju, Shala Tan Changla, Rimusun, Shipar Teju, Trezamashu Ancha, Jujitan, 这在托学安产你在住不了那就是超穷的朋友这在马学安产阿汤这在托学安产就别不了这一句了超穷的朋友这在马学安产就你汤这在托学安产你就不了你都去了南铁比我这在马学安产就几汤这在托学安产你在阿不了三个后来这么不过去努不了当初了日本安的出发解决这在马学安产出汤这在托学安产就别不了

랑디 푸이 까타 무이 카 다가능신기 신도모 나남라야이나 죽음마레 숨으래 무죽마니 가단이 유두자네 더이리야 차트는 셰베이나 머닝 더이티 랑디 푸이 따타 무이 타 신도모 나남라 미주버와라 디다니 머닝 가단이 고라 오르슈 다샴랑에 무이의 고라 오르슈운다라 무이의 강아주베 추시베 겁라 자와라 머니 모타 머닝라스에게 지강디 공라 오르송스바레 다이네 랑게 대탕 채바나 무이의 디 랑디 무이 샤 사 야남라 야이나 죽음아래 숭배 된다래 로알라 당원 샴라 신도모 머이를 슈베이나 신도모 머이디 강라 죽배 추시에베 겁라 신도모니 머닝타 모타 신도모니라 오시 공라 모두 송승바래 은데 랑게 대탕 채바이나 신도모 머이디 머니 팔아 죽음아래 머이 팔아 죽음아래 신도모 말라 주베스 요마레스 딘데지 데나마레 루알라 콩두 슈바 테다니 쇼중 미주베 추시베 코든디게레 콩라 슈바 능시 강라 죽탕 강게 죽베 추디 시나 테두 참말로 미주베 샤다레 다이네 이기 캠베 개오치라 넨시기 추체제 쇼중 미주베 추디 안돌라 야이나 데나마레 전도 문주기 이기 대다 강라 죽바타 강기 죽베 추 틸레 독바 양마나 둘루 틸레 독바 틸레 개와시 개시 배주 체베 있나 강종순 차베 나탕 터니에서 강당 강양 댐버 머임버데 로알라 이기 둘루 레 개와레 제자 이기 둘루 능신 배주 체거버티야 개친부 임버

당대 지강 시바 모니 시엔베 추기 때 숨어데 모니 시엔기 추기 때 시베 카이다 캬기고 기사 기티다 따듬 못되디니 공동어도 송스마 능시 기디 톱타 남바 응주드 댐바타 데디 시엔딘 학제기 튼 댐바 공동어도 송스마 능신제 아우 나 모시바디 문주고 몰 거구고 여르발라 문주 모디 카데스나 어이르발라 문주기 모이 어이디 랑게 주기도 교배 민시 이기 남라 주게 로베 거라 단단기 남바 양컨데데스나 셴베 추기 주바 인시베 된다디 대남마데 시간급에 걸로 근데 숨으려서나 신도 머니 냠베 소 숨으래 신도 머니 냠베 소시베 시간 뒤나나 중에 신도 머디 걸을 코고 와서나 문주 그 신도 뭐 매일로 코고 요하러 와라 문주 그 신도 뭐 매일디 냠바 숨으래 냠 배소시베 빨로슈베 사시 두가라 디니 군제 때문에 다루와라 시다르 죽발 체지나 시베 지난 뒤 주어구 팀을 랭겹교 유베 튼댄제 공기계제 디게 시에제 디니 배소시 군제 때문에 다디자 디제라 르두 다디자제 시다르 죽베 추디 죽두에 튼댄바루와라 어디 영디 문주기 신도 뭐 뭐이디니 니는 랑 주위도 교배 민시 이기난라 냠배 남배 주위 예수모데 다오나 냠바세지도 가라 냠바세디 컨데지로 코고거스나 능부간도 냠바세도네 이와 메바 직바 죽바 시바 소게 코들라 문디 치고 와르발라 언디 다리 대시에베 냠바디니 디턴다디 마레 오나 디가 그 냠바 시바디 컨데지로 코고거스나 빈나간도 튜준 깨지시에데네 냠중 다라 왕유 마시 아 세디네 냠중 세디네 시에그로 와라 디 냠들레 오나 디 냠디 튼다 카레레스나 Top Shindu Shemba, Di Tundade. Cheza Shindu Moni Nyambe So Shibe Nyamba Di Tunda Di Yina Munjugi Shindu Mo Moiti Rang Jugudu Gube Minshi Yiginama Jugde Lobe Gubla Ya Yina Den Namba Den Munjudi Kundajresna Dandang Shindu Shembe Nambe Rang Jugudu Gube Minshi Yiginama Jugbode Sumbode Cheza Kongdengi 在一九九点把铁大给吃呢，当俺做了卡路口的时候呢，大当给南巴鲜血给吃呢，就咕咕一把的，然后吃不完了，这张心都没了下过呀，给工资呀，他个啷子，工资十八铁大呢，七八十八，带出七多百个呢，九百过了，我都十八人。 전도 공도시베 지강 대다게 문주기 이긴아보라 드네 폴로소베 다게 이와 대다르 지급에 군제야 대나무르와라 디쇼라 간도 슈에지를 가졌으나 숭 대다게 토안에 간도로 쇼라야 시자지 모두 제벌에 디 가졌으나 문주 슈베 이기지 이나 간도 로베 겁라 머시 가졌으나 민시탕 진주소다 조아요르데 또 타바지 캐시 로투버 구구유나 포이 이기디게 슈베 이기지 로드잖아 다 타바타 머닝기 이기지 슈베 이기지나 다 렘베 로고바 모지이나니 시엠바탕 신도 모지이나니 신도 시엠베 남베 로고베 리슌지에 디나네 코암 덴투버레 제장 간도 뷰유 로베 거라 슝루기 공바딘 능신 다 탁신 강기 차네 로구구 유메디에 간조 배준치에당 27구에게 시자진바디 슈라 코투버레 리젠디난라 예 문주기 다기 주버 시에벌레 쇼중 미주베 추타 다가 능신기 대추 시더부고네 주베 추구고라야이나 야지 부게 룽딘 셈바보남라 모두 슈베예 리젠 치메난라 예 문주기 치바 시레 문주기 이기남 랑기 주기도 규베 민시 이기남라 고바 지치 주베 Korki Shijaka Ngodi Shuzi Yubei Gaji Pyuge Nungdin Senpa Bo Namgi Tudodu Senna Rana

0: 탄더니 비징키 치즈 줍든 닥다지
1: 까망에 생규르
2: 샘버블힌게 공감사 샴라 제세네 까망에 생규르 년진 쇼인 제세주군이 나리세규지 니동 재민사주

那么此母体前安置里真先行能够各修业。

탕 카르키 냠귤 탕 귀귀 띵키 양다소 냠귤 동변 리직 게베 뜨무 띵샹 리직 갸즈 추디 리첸 센타 루카키 쳬귀 띵슈 르양키 귤쿠 띵세 생각나면서

Kesi,

0: 탄더니 비징키 추즈족게 딱다지.
1: 디카르니 헤니 헤종 룽친 년친 예궁 에게 룽친 이

탄다 기랑기 센시버디니 변종 롱친 년치 리콩 벽에 롱친키 팔낭면 강시비 디탕 루지 리즈기

0: 첨지스 나로나라
1: 공감상 랭게서
0: 레셈지라 제넘지라 키랑게 디링키 태동 카나로리아 제텐조 카르스트리나이날
1: 퍼집 시작주기 피림 두뚜지다 드네 시작주 집에 급수 드네 디 통지린진 콜리기 시고 디담이야기 디단 드네 시작주 제차베 슈기 이섭 제구베
0: 더나나고
1: 가지 디게 슈야인
0: 레셈지라 토체날
2: 托森林广播吹米记所知列冲边丁雨西雄铺路苏里马娘狂皮托云内云都特气日娘都变他的契机先行不提你本种龙天尼天内宫北街龙天气跌当陆地铁东里经怕能免康写不提事
0: 세남초탄 차절링게 디링안치 반남민칸 집에 태동리 첸디낭 베랑경종 민지칸 미니디하키 칠레멤버 겐장줄라딘지 슈유 계시키랑키 퍼집네탄지위 미니테기네튼루티낭구 공비나 안젤리첸키 테디카방찬니 레워게 구지 추게 숨강니 추추타 추게징아 듄듄구 추게니구 레공강아타 추게니게 추듄듄제 꽤나마타 티미쿠인키 藏语卫视家托宁安切里切南修南切铁嘎切里面把将军来了跟着南的这些 在南木村坦车车林街，咱们昆明李前溪铁东巷聚集，我们来了。至于那些过了跟着修营，铁塘七级开始先给南木村坦车车林街村李前南了修南队月饼呢？李前溪铁车棒车，他能为数捐求月了。我们这李前溪铁车棒车应该继续比呢？来我给估计出给送俺一出出摊。 出给金啊，墩墩姑，出给你姑列公安啊，谈出给你给出墩墩姐一边，铁墩家去先给恁家去，公家那若修银了。

0: 다 되게 뒤쳐서나 팅뒤네 쳐서나 간 저기 면지 간게 개와 개 칸도 양갈라다 개 댄스 타고라 코나니기 돌마담베기 디 네바 망 지부주샤
1: 네셀
0: 맨주나니 돌마당니 디치다 디디전에 돌마당베기 맨주디다 직내 디리 간사 차진 야우메베체 락제다 디게 간가치 뒤다 이네 ngemeke meke mee nda patip di chi du zane bet di patip mee chane ta tongze di yin su na loa gu woye tongba tene lakwa yu gyu cheba tongba zamle shenbeke jie tongze jie yo mare ta degi di chi du zane genla kongzo ke shakzo di nani ta shakzo di tsu duen tu guwa mare patip di ma mee ke tsue nang lo ma lu che langa da ma su ne jik chebe su ra che ne 통해야 인수나 다 소수에게 가보 통도바 미파주 로토 보통바 되네 갤람 폐제 그 소라디 디치디 전에 다 대상의 차진도 제소나니 다 디디 차진 매베 디치디 전에 통해야 하장기

0: 디게 임베게 이와지 치고
1: 아 레스 레스 당난 주베 팀네디 폭세네 민자치레 양여와지야
0: 이와지야 요리
1: 레스 레스 엠지라 다 콘라 엠지라 쉬는 신체 팀도 하나 주 타월러 미카치게 퍼딥스 폭베 지르 기란다 까이 준비 급리아 람사민가 나만 해체 양디 미미 구슈동안
0: 레
1: 안다 미미 구마 리스 콘라 쉬나 손 아 퍼딥 네디 샥주디 제베 투주스 님도 다 기란 퍼딥 폭베 지르 민가 나로 테제 샥주 제약 투주디 근제 이민치 기란 게 무디용 오드나로나
0: 레스 다 제단 체스나 안주 로 축주 연답례배 슈글 로직을 택만이즈 니즈 더 명가를 용체 딱제체가 변화 야구요리
1: 레셈즈라 공무순 예측 필요나 자조만 오지게 순 진주십도 순게
0: 레세
1: 레세
0: 제단체에서나 로축주 연답례에서나 명가를 택만이즈 딱제체가 용나 야구요리
1: 레세
0: 카이스스나 인 깨집디다 로축주 연답기 내배 내바스네다 로축주 연답기 밀라 자자 계주자지 퍼집디 퍼주고리
1: 레세
0: 디기베다 퍼집 유협에 쉬고 세부 마토나 민간 폐체 퍼집디 유메 딱제나네 다 도상이는 퍼집 유협에 쉬고 샵주체나 지단낭다 제요 말이
1: 네셀
0: 온라
1: 레셈질라다 키랑게 퍼지 네디 땅 릉이기 초에나로 교인체브다 키랑 퍼지 포샤스 공비나 니바르투 두도도 민간나로 태암도다 퍼지 미미디데 구슈모리 바
0: 지단체나 구난고 말이
1: 네셀
0: 땅에마 이는 차기메바다 락제메바 드네 디게 미기 디게 메자 거기 미나마시 샥주 치투고 말바
1: 레사
0: 되산 퍼집퍼베 슈글 샥주 채나 강가 샥주 채나 지고리
1: 레세 레스 레스 엠질라 퍼집기 네디 샥주 체베 겁리아 혼리아 담질라게 미수 통치 진지 콜로요리 슈난 소안
0: 어
1: 디담는 되잖아 근데 담고 미치 그냥게 무팅 오트스나로날
0: 레세 안주 퍼집 샥주 치사디 통치 진지 콜로데 고 영역 차선 시작주 치고 얼바 다디 통지 렌지 콜로 영역 차교디게 수 뜬체 파크 첩르 다 통지 렌지 콜로 매수 통지 렌지 콜로 쓰고리 상에마 있는 매수 렌지 통지 콜로디 있는 착부체 착군에 다 대산 약게 주니 님부 요리 다 님부기네야 고장을 통약이 매수 렌지 콜로 치를 통약이 매수 렌지 콜로 다 장다 치니절 통약 다 장제 치 제얌 파르스 숨기 통지린지 콜로스 다 되게 통지린지 콜로레 담같이 하시부요리
1: 네세
0: 다 이내 아주 여기 내백이 응원에 채였으나 가지기 다 통지린지 콜로디 공 가주 토하위네 가주 약의 유입에게 나와지 디 지그도구나
1: 지지
0: 다 되인 아주 여기 다 음지기 담두사 네 내백이 로즈체
1: 네세
0: 다 되인 미게 블로그 왕제 내주 다디네 레게기 내주 다디게기 긴첸 통지린지 콜로 엄지 소소로 참바지 덤고어리 콩 도메기 디 멤버첸이 소소기 속불로 빡베기 통지린지 콜로 디 담구두자네 다간주 미게 블로그 왕자를 균 유예베기 디인소나 통지린지 콜로 세부주어리
1: 네셈질라
0: 다디 이나미 게 블로그 왕자를 디치그리 그 송급 체체 통지린지 콜로 세부지 뜸고리
1: 네셀
0: 타이네 따디 간주 러브리소라다 직초기 된조 디치네 인소나 통지렌지 콜로세브디 담소나 야 딱다 대고 말이
1: 네셀
0: 디 춘도르 균도 총리 양 레네디라 코르네치게 루도가
1: 네셀
0: 디체 타 간주 시지소라 디치네다 된조 인소나 통지렌지 콜로디 지단체소나 양링 다야 체 다 갱과 인소나 지단체선 다 니베역 동지린진 콜로도 주고리
1: 네세
0: 다 갱르체 치르체 발르기 동지린진 콜로디 인소나 다 네바카지 기디 소소기 가르세우레 다 심강기 내주이긴체니 야디 딱다 마데나 동지린진 콜로디 담나 딱다 대고 말이 디르디야 카지 네발로 경매란 주보주 고나 딘데기 내주 통고리
1: 네셀
0: 디긴베게 한 통지렌지 콜로디 담나 용 용보 말이
1: 네셀
0: 다 엄지기 소소 네베게 소고 시샤르 데니 통지렌지 콜로디 담 디 참슈 릴
1: 아 레레스레세 당난 조티균 페집 샤주 제베 그림나 로르 미수기 통치렌지 콜로 다 도도 파르솜 토나야 다니 잠네 토야 야 타 링 토야 소기 민자 담나야 리발
0: 릴
1: 다 디네레 링이 기타 나츠타 디미다 키랑게 콜슘는 신체 리발 레레 단레 드와요 리발
0: 릴

0: 간단히 비진키 추즈주구 닥다시
1: 까망의 생글
2: 세모블힌제 공감사 샴라 제세네 까망의 생글 년진 쇼인 제세주구니 나리 세규제 니돈 재민 세주르 레듀 두조 텐가바 초바타 킬레카키 이겐타 노르튼 초마라 사비 와서 레지 망부 켜군 수비 레네 숨결 학삼 코든 제규지 내뒤 두조 대니 차도한 타 재민 송도 제니 퇴치 두조 유타 레가 쇠간츠 차도 컴 재민 규니 레뒤 두조나 슈쇼 유시 닝제 총제케 겐수 응주 베레 튼 텐디 베 유지 민에 파라 레소비 시제 겐수 겐추나 슈켄 켈레기 겐유슈 베미 나통 숨제 중니라 겐수 응 고르통 주직타 제니도 숨제 제바타 시제 겐수 겐추나 슈켄 레공타 차샤 쳔베 겐유슈 베미 시도니제 좁게라 겐수 응 고르통 주니타 제제동 하제바 정기타 총세기 중미 시제 겐수 겐추나 슈 베미나라 겐수응 고르체 숨동 하제바제 니듀 참도 총제기 쳔바망베 냠제토 작동 쇠냐 시리 체든 더규타 십시 제네 최진타 라게르 메바타 체레게디 총이 제바소 짐게 자주라 동디 자꾸 당어타 총신베 작동 쇠냐 시리기 속자 내시리 체뉴 라기타 셰뷰체 십시 체뉴 라기소라 십제 내부 제바시 제제 니슈니
3: 今日建筑部城市沙修两个模型呢，第二基础用素开工专业里面的卓越切切，缅甸同桌你来结束一部题，体育从不来加上你擦洗，拍手一部是。你对苏镇部所参谋团结，你对下面资助罗呢？你对下面资助了刘牌姐，来电编组去开了七镇中通用配件用具了各地单位查去学习，你们这套八镇七八题没有你，开了七镇中去沙对堂监控，过一切通用用具了各地当年。
2: 来电编组的配件机三对堂真正的不配合切点，开来编组堂成真编组了，你们这顶是头发切均匀不是？我们把切不是呢？你先呢？切就做广西堂、贵州的这句豫剧堂、闽剧头、京剧头，配均匀不堂？接着你说你，这个雪天广西这些部所参谋忙过，你们这套，雪花天春明前年，江苏堂浙江安徽绍兴建筑集团，雪花给谁进行不识别？拆迁牛十来团，别个别浪在团匀不是？ 三个月节目女主角呢，写到七八十呢。第六季的阿巴拉，制作用所老旧在都同居了，解冻出点短短几十亩地。第六季的阿巴拉，制作用所老旧在都同居了。西镇业东下面交接什么地？推送不来，接着出差，古怕了一不谈。第六季的唐木呢，阿巴拉，制作用所老旧在都同居了。西镇业东下面交接什么地？推送不来，接着我查短怕了一不是。毕竟给投资，接着你去经营去学会操作一巴拉。阿个名字林旁边初中这边，张国立那边，一个多少趟？苦了些真多呢。 中国先进版马宁堂张飞赴宁节去卡索索了他的真多的先进干部堂来了先进年老们来了先进接起不是他的一个多堂或者说来过多长来过多年节目他去都没用马宁去世界出这把了跟去图库前不去就不是接着你说今年去多点说阿个名字林鹏别刚才不留初中这边热过你别真多呢咱们去你多几个多年
3: 코디디보레나바르디디칠뷰젠두나응응노토츠유브시제제니슈니젠림폼베초중아베젠고르니베젠두나도르게조가키바라구유조가탄젠두르치베젠두기투습급소바라구유이류제바아메룽키카급네게자셰바라先지베니람라디아토디지마제제티비브시마제티니급티젠림폼베록수사바르시바인시록수사바다나류제베바라젠레토카츠슈와탄젠야라참유치듀
2: 拉瓜塘崩盘地洞开卡格的刚做的人力去村民打理设备材料了，现在被铁格了马车摘出去不是？三年铁格推出七十年修年，伊拉马车去，伊是来去尼巴伦土边缘拆旧塘，提醒二零马场九九年冬天，卡点起了马年八十米年，荒木子错阿都出生城嘛，嘎有几些不是？与铁格推出七十九个年，挪威有欧修伦亲，西德里，六种铁修建二百米的八车去。 挪威路中路面，建筑南边面对人流要切，居民生活塘推崇。面对人流要切，路林头路面绿色区，别具解决村村解决饮食解决不是。三百块钱，天天刚忙个生就认真学茶，下面那么两件的模特，第二个来过年过节前边来参加三道。
4: 가져라 가시가 좋으세요
5: 송대 비우니 다 쓰임받다
6: 이제 이만 세우세요
7: 중국 귀진 유감네 텅구 벽에 대모 시로나
8: 기랑 쓰니 들이신 내 아니나 초 시바랑장 려워지 구지 초 려워지지 지지지

0: 어제 조링기 토안에 튀기 교탕음
1: 샘담 로볼지연의 매체 기도링
0: 튀럽기 당시에 로규기 겐치
1: 매체 기도 서총기 등규지리 차담기 치와디네 샘프 년토준
0: 타다키기 서구초비에 리제디니 어제 조링시비에 초규 조링 리제시
2: 생남초 단대키나 주 생구초배 리첸테니 현중롱친 년친례콩 회계롱친키 워체 조리 리첸지 마 리첸 조용슈게 리사인 텐디 리첸나 개치리왕라딘지슈 길라공감상
3: 공감상
2: 길라게 알레 길라키랑은 주 개치생남초야 어제도 드시나로나
3: 我那他是从去城管区内人文科村子的那个做的那张文革企业的那得当老师级别的地主干了呀，记得叔叔那个做企业的的第二年七个月。那是那是，但吉拉那组进的储备文件拆下边，那马永吉对他强制执照到日吧？是是是。到底你都你是不是罗呢？国族的是吧？学长，到底各单端前第三年级吉拉吉那组。
2: 来自重庆城管区内人文化村村的那个，中国金马的地堂，强制蒙西西集堂，女子国的南都这些松叶的，贴近组织南都啊。
3: 是是是。
2: 第一个了，你给那的教练学过什么话了？但学长那组地堂是学的第几用叶的早啊日子是吧？第几是学的了？来，说不地堂记得，什么记不住，都是考虑的这个多啊。
3: 是是是。
2: 学长听这印度的。
3: 说不地摊啥的，我呢还将开启民营的，我拿出天天我呢吃下边那列业客单，听这个毛永吉地摊强制土地当呀给拖了的，前来忙不起那活吧，但别吃些那到处不开门我呢吃下边那列的，毛永吉地摊强制吃着到我是，听这是点给哪些，第一他们有找不到嘞，俺做地摊了准备到我摊都谢了土地当呀是吧？但毛永吉说不强制的土地当呀。 是吧？是是。听这印度，今朗听那句，他别的听这句，总之那也怪不得命运也的，听这是真的，是吧？是是是。嗯，俺最谈的第一开始，除非了宗教给老的第一个，即不是的，你到你说这些老的。嗯。他的谈的，将用可能的吃下不能的，切实学的嘞。嗯。嗯，中国给，嗯，几万个。
2: 직대단
3: 창제 신이 대대 달부터 빠준다 탕마 숨체브리 당부터 니동 개미 주메 제로라 어 나스 어 갑대도기 파시티 나로레 치와 추추레 쪽레 드린디 난도레 탄데 대
2: 어지 살디 나레
3: 치와 추추레 쪽도 와 제일 엄마레 치와 추추레 쪽레
2: 네스
3: 다이나레 카르도스나 디 파라데 겁니바데 니동 주영알로레야야 엄마기디 간 파시티 간 직

0: ཁོ་རུ་རུ་སོ་ན་ཅེ་ཨ་ནི་ཁོ་ན་ཅུ་ད་དེ་ན་ལོ་ལ་ཅིག་ངེ་ལ་ཁོ་ན་ཅུ་མ་ཤི་སོར་དེ་ཡ་ཅིག་ཏེ་ཨ་ཡ་ཨན་དེ་ག་ལ་ཁེ་བ་མང་པོ་ཅུ་ཅིག་ཅུ་ཅེ་ཤུ་ད་ད་ཡ་ཨན་དེ་ནི་ག་རེ་དོ་སན་ཅོ་མང་པོ་ཅིག་སམ་ཅ་ལེ་དེ་ད་ཅེ་ཅེ་ཨ་དུ་ལེན་ཅེ་ཅེ་ཚེ་རི་གི་ཅིག་ཁུང་ཡོ་བ་ཨ་ཤུ་ཅིག་ཅ་ 마시체나 제나르다 다니 토엠버데 이날에다 코페이 조주르다 소르비기 야한테 조 칠레티 조 칼레카브르도 안 간저데 뒤저 겨린 버리지 고소 다 이날에 탄다켈라 송조 진다 투바 마용기지 대단 장제기 디조 야 지다게 다와든다지 야 탭든다지 던투벌이야 녜레야 땅에데야 지 당부데 안주 안주 편정 미만 베준 칸레야 도제나슈기 로데디 나로라지 리모티조 강가 펠로키딘다 티오레디 리모티기 조전티게데 디엔한주 중국기 대다 롭소기 테넥 쳔아 조저디스 스탄지 리모티에 조전데 담바데 제자 코난조레야 고급디단 뛴지 아니지 도제나스 도시 휴에이 난주기 단다 지라수에 미규조 코란다 단댕은이 차시하나 야용 코란라니 대단 테기 다 시에자 치에살슈다 치에다 왕자 치슈스구마라 마시지나 단당한주 대단기 차진다나 렌사 망보 유월대 이날에 다디 강가 양타버리스 시에 두에 유아마라 다 이날에 디 난주기 존조기 대비 난된되게 되다 단다 공을 쉬베인 난주 미진이 기타와 자원이 말에 디카르도스는 교환만 보지 디젠조 손자 난주 다 슈그르 직접지 만조 창말이야 직편도로 전에서 직니 다 대비 카르도스는 만조기 대나래 참보 요래 라과르도 당한조 멘데미나 조기 대단롭솔 표제다나 디그레 양안한조 길랑한조 서든다이나 년저 쳔바로 알까 년저 쳔바다 야 현다기 대단롭솔 겸게게래야 대비 디단 표제단지 제제도 좀 시진사치나 야부시다요레 안 단다다 동안조 차자나로다나 다 미게르기야 대단롭솔 겸녜다나 시다요라 칠레 멤버 멘조든다 코나줄레 시진사치 디나신체 아니 제시다나 잡토브나 아니 문에 망 용을 거에게 대당 시제티즈 직톱 그리 대당기 시제 점 말에 디나로라 카르토스나 짐벌 차샹나 숨요레 당부데 시제다
1: 섭제소스
0: 제레 섭제데 직 시제다 도시 디네 카르토스나 대당기 소아티에 대한다 줄람 슈그데 직 남궁한 주틱도 대단토를 시에고든데 베네체잖아 수수수수야 착시다 시에바 수수수수를 차왔다 시에바 오 로튜브는 컨트리스 배답치에 다니나고 수수수수 다니나 미신다 로튜브는 컨트리스 깨답 베네체스는 단대 뒤주 소르딘다 다 줄로 소르딘다 다 지니비 소르딘다 요미냥가 요라야 디주간 컨트리스 유고메다 다 도르디나 칸다 지워죽주레 죽데 남주간주기 초에나로다 참부 시부 딘다 짜르샤 대긴 콘르 슈베이 니돈 쮸앙아 로기 파르시디 나로라 치와치 펠라 참부 민둘 에 디스니조레 착집기 보기 나자세지 야겔레 쇼시 좀 빙스니시 나자디 타버도 별로 요 말이 앵컵디 뚜앙주야 탭디 베일 줄버레 데디 줄디 전에 에 베이기 탭디 나로라 탄다 펠랑안조 툼비나자 요라야 제나리아 툼비나지스 뇽어 펠레 야 로텝디 나로 툼비나자 고 체민도 갑디 뚜앙주야 저 죽숨디 야 툼비나스 스웨이
1: 당아즈 페랑기 케주다
0: 제제 다 다리디 간주 지금 따뜻 전에 섭제 겸조디 나로라다 지워 죽주려 죽대 강가 간다디 나로라 넘페야 제비 민두라 카르도스는 디 나로 지에 유에 메브서 짱르시 강가 먼저 참부시다도 제장은 주 단다 콘시벤지 코난주 이규진의 코난주지 년보 갈레르지 잡제다 된다시 베데빈다지 뜨 지니 카르토스나 미규토 코라다 지 창메디 나로키 시제티도 시에제 소소소소야 송접치 딘다기 미규토디 일
2: 망용기 디탄 창제 지자다웨 갑단 듄치 팅디 리세나
1: hesa tong ye ne

0: ཁྱི ཁྱི ཕྱད མ ཁྱི ཕྱི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날 규어치나 간지치 거래. 응아저 차기 날짜도 규어치면 나다도
1: 되게 답시 간지 오래.
0: 답시 간지 거래. 에지 질우시단 가르 거래. 대주 간가 디나로 튀어 라과르도 다르기 디사바 디나로 랑아저 로유기 나자. 리소기 나자. 대주 엄마기 디 디주 난데 디주 나로 야마리. 엔다 얀단다 만주기 지 베네차샤나 따따도 로유기 디주 년제기 소르디주 차샤보나 지기 대난단 디조야 클롱 조버라 디젠베기 다 만주 예예레 대긴 코너시벤 타마테니 다나 시다요라 디인두잔 지기 로유기 년제 대우량신 로유 년제
1: 맞지
0: 안다도 만주 주고 섭섭 차이 이나라 대지기 지기 난데
1: 망부지여라
0: 망부지 디나로라 루시아 디카르도 쓰는데 지랑기 숭이엔데 간주 난데 당부 디나로
1: 근데 길라도 송송아 당간 간주 뒤도도 섭부 딱제 나야 개침으로 송송아 다 뒤도도 송뒤다 영이 로질러 팀지 쳐오래 양지면 로니일 팀지 쳐오래 디제기 체가 요르베
0: 다 중나다 로레르야 레레 지구거래 다 대담이지 이번에 다양 같이 먼저 나자 연주된다 이번에 자자나 진짜 가봤다 안티즈 대우랑 신기 나자 연주도 이번에 아니야 럽제존이 야 딱제르 지구 얘기 된다 열다 지단 게 규마지 먼저 남주인 당다르 지면 로치글이야 용달이야 딱제 직전에 야고 요래
1: 너 수장 당당 안 나서 지조 강로 된제스 님시 치도 타니 술롱베 내든지도 성비 커셔기 딱제 베드 제만아 제르바 다가셔야 코나스 대단 초딘 고르기 시제 된제스야 망부인도 타야 베드 소소
0: 따바르시
1: 당아 나자 내줘서 산나제 양고 양고기 소부 딱제 나야지도 가 다든 주텔이야 타니 수만롱체 개침브리 제바
0: 단다 슈베인 베네자샤는 아주 딱제 카시 러시 안에 지내 되고는 아주 단다 보고 분명히 단다 제제
1: 노 스발
0: 분에게 제제다 놈의 제제다 뜻을 여라 뜻이 텐디서 로 니숨니파 러다레시 지금
1: 말로
0: 니숨니파 제네 되그래 양 카시 변에 제자는 아주 착시의 기소를 된다다야 지기 침바단 뜻의 칠루게메다 침비기 뉘바다야 착응아자다 착이샥지 망용다 뜻의 소르 로다르 체브나 딱부터가로 지고에 좀제 가르스나 단인당아 단다르데 이날에 달로 아니지 토브차브서 된다 채널 람상은 주 줄람려야 주와당에 고급대라고라 제단코 지식에 대한 지체나 야야고 요래 베네 자자는 건 주 에 부구 중중설로 자자는 양은 주 딜레야 미나 민다브라 부구 중중설 자자는 미시 라라 제가 실리스구나 미기 미슈크데서 간제 유메 야나 가르도스나 카이기 소데서 간제 유메 디즈 간라조 다이라 야 카시기 아부고 가르나에 요레스도 아이나레 가르도스나 부구기 미시에당 소르이에 다르도 간가 가르도스는 간주 미겐비 소르인 저도 많자 춘주거든 주이벌 딘데잔 데레 다양 겐고 그 소르도 야니 지 딱제티도 야 나가 만조라 야 간주 다르마티즈 소르딘다 임바나 아니 남구 제랑라 망시기 나자딘다 이나 조 디시샤 제제 치 예. 양 가르도스나 지글로다 지단 제민 로숨 주송에 연답랩 차소나 아니 지 메수군 아니 차샤나 다 가르도스나
1: 냠구도 조
0: 마다 마 사예게 두절랩 거라 아니 갑디디 야부지 다 가르도스나 디에 도범에 조베기 도범에 조 삼삼 되게 달로 베나 차샤나 나가 진니시 치 아야 라버트 수수 조선 땅에 소든다 있는 다 미진바 매버데다 지규 그러와
1: 이르발
0: 수수기 조선 땅에 소든다 임바나다 달롱아 조 지로아단 심바단 디게데 딱제 체면아 다 두상아 또 아주마 나로데

0: 다 싱크일이야야 작바틴다라
1: 시다메베노도
0: 하 딘두잖아야 감타나 용고마르 감타나 지 아니 수부기 네번이 번냠죠 그래
1: 시잔
0: 락바르동아 저 부구 제주게 아마다 아 부구 중주데 딱 감부 쉽지 않아 야구요 말이
1: 저주 돈린 토고
0: 제 접제 기 가래야 랩치고 그렇다 간다라 다디니 엄마 임번에 미조 강가래야 치시 다그라래 이날에 다래데 치시 현다지 소유자 디카르도스나 겐고졸라
1: 노
0: 로 죽주랭아 연다 다 로 죽주랭아 연답래 겐고래 감부시다 야고 요마래 숨게 아 감차버네야 먼저지 나자 망보직 단지 제마 총회기 된다 규제된다 차용 거서 디 녀두기 로카시지기 나로라다 제나레 제지간리야지 된다 다 심주 그 제시 제부 망보지 된도아 된도 전에 단단한 주디 나로리아 겐고 로축주 제가 연답려야 니슈니치 니슈자죽차 구다 양가르도스나 로제주 연답려야 아니 니슈짱니네 니슈짜죽차고
1: 디체시디 로가쇼나도가
0: 저가 로가쇼도와
1: 리세리세
0: 디지레 대동 단다 게라순수 단다 포모기 예와 예에데 가르레스나 조데 안주 디레 게베범제
1: 노스노스
0: 네 안주 초 가르세 대학발레 딘다 요라 단 안주 탭디 마레 탭신다 지기 나로리아 대학발레야 지
1: 요와
0: 제 예와지 예예 가르레스 지기
1: 저거 좀
0: 저진 잡아. 저거 잡아. 먼저 잡을래야 디스도 구슈기.
1: 苹果
0: 신세네. 다양지 가르레스네. 리싱.
1: 매
0: 잡고 자. 어디 이와 여러 배라 구슈 잡고 소든다 이면 저거 잡고 싶지 차.
1: 되디 잡고.
0: 제가 저거 호란 잡고 찬조대. 아니 저거 나로 질루시 자사분번. 아니 디 대야 디스거다. 닝다 타니부요라. 제자 중심 지지. 대외기 잡고 찬조. 디야 진방가 줄기나자단 대회
1: 타니에
0: 타니어레스 잡아티조 진방가 줄기나자 보행년가 채워요스 데인디자니 다디 난조 지제간이야 딘다 예와 딘다 랍도 다디 나로라 다두 사마사이에 간다 지카르도 쓰는 건조 남규 또 칸테스다 그래 라 또이 나로니 카레 망아사 그래 카레 뉴응아사 그래 카레 카레 빵 그래 디지테티즈 망보지 마 제시 잡이와리 베제망은조 고급치우는 직 얀딘데 간 제시 잡기엔 좋아라 한지 디싱기지 안조 워마동고에 디싱기 제메릭스다고에 디즈 코르탄타 디파피비지 안조 칼라티즈 간데스 쇠나 야가요 좋아라 안조 망차데 가르도스는 뭐보다 짜보다 눈 망보다 디조 가보여라 다 이날에 가르도스는 디조야 수부기 대단다잖아요. 참부 시작이요 말이. 대인들 가르도 쓰나. 도대체 수단기 대단 대주간래 요래. 대파 비비 아니 가르도 쓴지. 먼저 사과도 단대는 차잖아. 사리리아 제제치에 단 토랄 마동이. 다양 딜레네 주지 차연 거라.
1: 나
0: 저 주제 야도 저도 아니 가르도 쓰나 지 자리 마음부지 토라다.
1: 제제치에.
0: 제제치에. 대주 거티에 아니 주동에 다다 사과도 야. 난조지 차라마도이 차라를 천지지 지 나수단 단다 디요라 카르스지 레가 숭제 야부 체제 조예단 도예단 디수지 균대인 버지 지 가르도스네 디 체제 슈구데 니 디수 당아 체로 딘상 안조 딘자로 다지 가르도스네 레가 야칼레 카고시지 에네 슈크쳔부체 레가 칼레 시브지지 디 간라 가르도스네 안 수수이고 소아디수 베나 차샤나 카바기 년둥 단나라 고코 카시야 제모 딘달아 고코 카시 차라단 디조 고코 아니 니냐에 다나 마중제 라과도 부충주조 단다 딘달이야 고년둥단 디조 고시주 고도아
1: 인스 주고르바
0: 제나 디 인두자네 디즈키치 다 가르도스나 디즈 숭제 야고제 마제비시 니 디즈 마담 벤벤안 지 대단라네 let be the knowledge session pugul lobjung glomal chashana chuzu chuzu nye gores
1: shuzan
0: lobjung glomal chashana chuzu gu nye gores ani torim lobjung pugde chashamun chuzu ge ani ngan zo mi dharma ji ngan chashana le ji chuzu de ni ge nye gwe
1: shuzan
0: dizo gang ga de na lo lo ji
1: sipte sebu so na
0: sipte che ani ku di chi gu ye gi gwe ba kan yi me da mi yu kare yi me da ku ge tseri ge dizo gang ga yi wa da de na lo na de de xin ge ji kare

0: 나로 소주
1: 지가를
0: 가지 말해도 어 그날로 낙제 간지도 어 야나 그날로 차 말해도 디저 간가 지어 디제 안 가르도
1: 지미 지어 봐
0: 나 지미 지어라 안 디때 시에는 안 소수 되는 자잔 된다 디요 말하라 부구 충주려야 대기 워딩기 소티소 다 디주기 소주기 줍제도 야보제 마대변변 마시 빼기 간라라 워딩스 지어데 이날에 가르도스나 디날로 부구 거에기 디가르다 소주게다 세데서 매변변 아니 하람 간주기지 파주기 오마다 디졸레야 시다
1: 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
0: 다디 신기 가래도 쓰는 건 좀 나자 주나 어 카바 카바 잡 거래 봐 뉴욕기 카바 안 잔데 가래래 삼류기 내주든다 단 대단기 내주든다 체베나 야 카바 신다 요르디나로를 디도아 커세 뉴욕기 찌니 레고파 비비 야 가래도 쓰는
1: 찌니 숨싱아 드르베
0: 디 멤버 찍겨 야 가세 티코 바제 디나로 팀에서 또 양 간조 로티치스티다
1: 오 심캉 로티티
0: 아 심캉 로티치스티다
1: 아
0: 디즈이서디조타 에 지기파 야고지 라비에로 아시메시 에 무에스 네조티다 조주잔 엔 카바안다데지 데마시제 딘다치그로
1: 나제지 에
0: 다테니 카레도스나 지 간조 디나로라야 간조 엠지기 체레기 체지 로다 닝야 라스치 뮤직 톱자국자 전에 카나로는 우루예다 아니 방고는 만년지 유튜브지에게
1: 제조
0: 요아래 아니 가르도스나
1: 도디 가비
0: 어 가바나 칸티스야 지 뛰어 어 네 미그바다나 가제 뛰어 디수다 다 디싱기 가르도스나 에 지 로큐브나 칸티스 에 유고레 에미 지글에 야로 튜브든다 통번나 코 코 칸디스 잡고래 라라 지게 메 메준 소든다 튜브나 칸디스 퍼도가 칸디스 잡가 에 다티소 강가티나로라 지 막세세 딘디체 제시 잡요래
1: 슈자
0: 딘디잔에 카르도스나 지 탭데다 카르도스는 간조 수 지기 대변 바나레다 칸더라 지 마시다 대입대 딘다데 마레 카르도스나 지 간조기 징네기 지 십지다 딘다 카마데 이날에 다디 초에 나로로 쥐고 쥐베기 지 천재기 다 베드비 야고치
1: 슈자지
0: 사과도 간조 대긴 건 슈베 지 간조기 에 시림기 트레데미나다 코난주 지 때 만조를 제시다나 잡고 싶으나 다단다 망부지 페이 줄카부 십지기 숨고도 와 아니 코난주 지단 제베나 디나로리아 렌 촉촉소리
1: 슈자 에
0: 딘다르시 那就是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这些
2: 毛永吉，地摊抢劫欺诈的为各单端钱，听爹李三郎，还是从业内地外国出境的那个组织男性，很久没嘛被准抗议，不准南北，中国急忙给地摊抢劫提议，蒙西写字堂，女在国际男团机械级别别的皮，经过总之吧，四零往来定制需求，别的的总之那位国本名誉堂，是在男团所提了，中林修行月。
1: 한다 돈도 연주 사바 디 피게 침시로 발 길랑게 테블 세진나 비 규림 나로 디데르 삼주 다 디날 하과도 디데 동안 녀껍체
0: 아 제제레
1: 세세티게
0: 제뉴티게
1: 어 제뉴티게 토르다 YouTube 컨텐츠
0: 那就年冬时候那当然的嗯给那听你说了什么东西那就确定这个名字你忙不及给就应当的这谁呀给他公司的家才有吧其实人家这个年冬的这年冬那年来但也没了偏他不是那就是那话多那就的接了给感觉感觉接了的呀对了那的那路了哭
1: 지모디나로레칸티스
0: 제 아니 만조래 직접도 직다도 죽채나 소소령어스 디자그로
1: 지발로
0: 디 야우시부터
1: 테크 난도 되게 년람토네 수비나 다야 수용을 레베 나와 줘라 이제 전에야 야우시
0: 디숭기 디엔 디바클라 당조 대단기 시제기 개완도 줄럽젠 진난도 전에 고난주 직 직코 코바지와라 코바디다 톰바디 제브나 톰바디 시다기 망아데 그레스
1: 수자
0: 다
1: 디도시 배차시는 타마템보다 양지민의 창라 동부인은 소보강라 뇌부여부디 킨신도 다 소수 자주를 존재 못없지 디제스 다 간 침을리 메르 처음은 시 처음 두고 봐 시사진 제 인도 땅 하나주 탭디 규제 계시 계시 생긴 남부 초야 퇴적 콤보인 연을 봐 땅 하나주 탭디 낭들 야고치 시야다 다는 신기 땅 안주 퇴다 남부 군도 수수정이기 대단한 도구나야 다다는 신기 김미 대단한 도구나야 봐 이제 나비나다 완주 퇴원말다 완주 탐란 신배지기 토네 지졸라 샴데슈비 삼사르스돌라
0: 제제제
1: 홀
0: 엔디 나로레야 카레스나 지 지와순바디 나로레 글라탄데 송이데 슈샤 도스송샤 지 정궁알레야 대단기 시제럽촌다 여럽순데엔다 대단기 초와제단 라레 다지 아니 카르도스나 장니 대단래야 송교 단구대 동거레스 안디 나로라 단단간주 디시고르다 디 단다 팀 고레 나로라 두슬라비어 즉 미창와 장니 차샤나 대단기 겐구와 소스 대단래야 겐구 진이데 안탐부 인슬라비어 덴디산 카르투스 그라단다 슈구데 야우시우스나 간다르 카르투스나 간조 디지스 체제 그거 알다 미스니데 라 미지 미유토 코라타 디지다 아니 다치 전에 대만지 뒤에 만지 대토의 대학의 디스 삼로당그리 저와데 아니 배발에 대치 그러라 다 이내래 디기 주림 나로라 다치 아니 대딘다치지 럽정지 제제 아니 양치라래야지 펜바야고시 에 톱그레스 섬게 나래래 다데 대디스지 뉘샤야 아니 나래 대치 카르세 남근지 에 양로티브가부터 안 된다래야 된다 카시 유 코난저지 Pyūgā sāṁchū kāyās nā kō ngūnē chē tī tī rāng rā tā xiecā rāng rā.
1: Shibā rā. Lā chī, tā ngā tsū thārī līcēns tī sūbē gōbātā mī yū lē mā xī chē nā mā yōng kī tī tāṁ chēng zē chī chā tā wē gōb tāṁ tūn chē tā ngā tsū lēs chōng kī chēng gō chū nē rī ngōng kō tsū tūn tī nē kī tsū rī nā bē tī
2: 게 지리왕라나 세진 난다 슈제다 더드네 슈비나 왕주 참물로기 수수 디탕라 도구 망자나야
0: 봐
2: 단단 신기 디탕기 창제 토르딘 나야 토르 베브난제다 디당기 멍시 세제 있네리 당는 신기 디당기 뉴제 골라 롭주 나야기 다 미유들 봐 다 당는 신기라 기나 중문의 수비 내려다 종교 지마기 디당 창제 멍시 세제다 뉴제 골기 낭도 지세 수야기

年纪不样怕难看不起杨家买一个苦追蓝鸡婆婿母婿写了鉴别期你要穷穷难求谈归年送年养朋友改住回味

十四年撸起了去，真正的别提苏烟我，该有一年几根葱没去，撸起了几面去塔中。

송게 니모 코주 지주자 난된 초보 창단 조배투 양기 포냐 농기 따불침 닌지 시에게 터져라 키피다.

기란기 구수디 단탕 고류르 송겹치베 치도 영이 타월키 자와 충자네 고족디 영군강 곰시님의 교화탕 다르스 사바족비 최군낭 후다 슈터 족진 긍중토 동규미라 개니탕 클류너류 긍중토 유너규미

원점기 채무 크인수 왕점기 다우의 추달기 다우의 원당기 캡스 탐지엘라 신점 파피기 나와기 쿠심기 채무 진짜기 다우의 굴김 토강기 크인수 레무싱 자외투 치수기 니시르 르디기 구양 천점시 낭조 디가니 다우유기 골강시비 리체히

Singing Namaso,

0: 야 보모 갈라스 위베
1: 라왈발라
0: 다들이 세야거든 오바치기 예직대요 알라 다양한 원보르샤 다쿠치 다바지 오피게

0: 사야 약주는 샤다마 잠부 숨도 말베 아니
1: 제제 발라 샤마 잠부 숨도 약주 인우추 대인에레 사도 충미 사제 척도 세야기 티비나리아 마란도 서로 토보야 네베 미츠 넘규네 샤마 잠부 숨추베 발리아 인다 모세 수브나 처타 신도 수브나 처 최우레스 체크도알 대도도 약주 충비나 보제다 주마주 처음서 추주 세타 추주 이 두베기 모세타 신도 딘데 망스 최비나 양치랑 그 구수디 이내래 당시 되게 좋은 그래서 제 코에도 갈
0: 요요 다딘산 처음에 세리다 시도 나가 좀 탁주 손자 소주 제조 당주 제발러드 내 하버치지
1: 슈잔 발라 더 집안에 기랑 게래 세리 쇠보다 신도 쇠보 망스 쇠나라
0: 요요 보모 다딜레 랑게 소주 세이다 이드조 치료지도 와
1: 어제 니에체 내 좀 더 치료 체샤

0: ཁྱི ཚམ་ལིང་ ཙམ་རི་ ལོ་ཅུ་ ནེ་དུ་ ཅེ་ པ་དུན་ ཆེ་ཡོ་ བ་ཐང་ ཐ་དོང་ ཕ་ཡི་ ཉེན་ ཙམ་ སར་བེ་ ཁེ་ཅུ་ གོར་སོ་ ཅེ་ཙམ་ ཤིབ་ཅུ་ ལ་ ཙམ་ ཅུང་གུ་ ཕ་ཡི་ ཤི་རི་ ཁང་ ཕན་ཅུང་ ཤིམ་ཅུ་ ཕ་ཡི་ ཙམ་རི་ ཅུ་ ཛེ་སོ་ ཅི་ ཐུ་དིབ་ ཏིང་ བེ་ཡུ་ ང་ཅི་ སོ་ ཅེ་གབ་ རིན་ བ་ཐང་ ཅུང་ རིན་བེ་ ཤིམ་ཅུ་ ནམ་ཐང་ གཤི་ ཁི་ ཐུང་གེན་ ཤི་ཉུང་ ཁིར་ལེ་ ཚེན་ན་ ཁོང་ཁི་ ཕ་ཡི་ ཐིང་རབ་ ཙམ་རི་ ཁི་ ཚེ་གི་ ཇོར་བེ་ ཁེ་ཅི་ རང་ཤིན་ ཐང་ ལ་བ་ར་ ཐོ་ ཐིང་རབ་ ཙམ་རི་ ཁི་ ཚེ་གུན་ ལ་ ཆོག་དུམ་ ཐང་ ཐེ་མང་ ཕ་ཡི་ ཙམ་རི་ སར་ཙམ་ ཐེ་ ཙུབ་ཅི་ ཅི་ ནི་བ་ ཅིན་ཏ་ ཐུ་མིན་ སོ་ ཅི་ ཀོན་ནེ་ ཅི་རི་ ནང་ གཤི་ ཤམ་ལ་ ཁེན་ལ་ ཁོ་ཅིན་ བེ་ལ་ ཁི་ ཕ་ཡི་ ཐིང་རབ་ ཙམ་རི་ ཁི་ ཚེ་གུན་ ཀོན་ནེ་ ཅི་རི་ ནང་ ཝེ་ ཏ་བ་ ངེ་ སེན་རོ་ ན་
1: སེང་གེ་ལེན་གེ་ གུང་གམ་ས་ ཨ་ ཏ་རེ་ ཡིན་ན་ ངེ་ དེ་ཡ་ ད་ ཕན་ཅུན་ ནོང་ཅིན་ཅིན་ ལེ་གུང་གེ་ ཕན་ཅུན་ ཤ་ཅ་སེ་ཡ་གེ་ ད་ ཆེ་ཅེ་ལེ་ཅེ་ཅི་ ཡོ་རེས་ དེ་གེ་ ད་ཁེ་ དང་བ་ ཤི་ཤ་ ཆེ་ཅེ་ཅེ་ ཡིན་ན་ ང་རང་ལ་ཡ་ ཁ་རེས་ན་ ད་ ཕ་ཡི་གེ་ zumri ki kuala ya da dinama chik xero chik xe xe dinja sungu duus an di indu zali ya di kaya ribchi len xe xe diri nga xe ya raba di na kari re se na peo ki tingrab zumri ki cikyun gor sa di oda dinja ribchi yin se toma yi na xe kwa ya di kari re se na jito ne yi na da tanda zumri ki cikdan jo xe xe xe ane dinama kiri ka xe xe duus di shu yin se 当然，其实人呢，总体是要的，你就这团的，就这七年呢，出不起来。嗯，顶着印度这里呢，总体是要的，看这几个月的时候呢，团员准备给就这看样容我些人呢，就这个七七都拍不起了，顶着这，哎，难以行，冲不起过个月的。第一呢，总体给早晚给冷着起来，冷着顶着就有多少了呀？总体是要的，人呢，团员党，七军，顶着这看这几个月的人呢呀。
2: 미지기야지리
1: ཁ་པར་དེ་ཡིན་ན་ཕ་ལ་ཡིན་ན་ད་ཡང་ང་མེ་ལོང་དེ་ཐ་རེ་ཆེ་ཅེ་ཉེ་ང་གི་ཏོ་ཆེ་ཅེ་ཡིན་ན་ཨ་ནི་གབ་ཅིག་རིང་ལ་ཡིན་ན་ཚིག་ཅུ་སུང་ཆེ་ཐོང་ལ་ཡ་ཉམ་ཇོ་རོ་བ་ཅི་མ་ཆེ་བྱེ་ཏོ་ན་རོ་མ་ཆེ་སེན་ཡ་ང་ཁེ་ཅིན་པོ་རོ་མ་ཅིན་པེ་ཐུ་ཅུ་ལ་ཡིན་ན་ཡང་དེ་གྱོན་ཅི་ཆ་པ་རེ་ཤ་བ་
2: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1: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아니 직조로 침만년 봐 좀 리사디 사 좀 체제 있나 진짜기 능주 중 아 지금 그 테러지나 대장기 다 견주 진여 아버지 딘데 아니 대장 매백이 양 뒤주지 제 윤주자를 있나 아니 대백이나 아니 랑주시 랑기 직조 체제제 좀 리사 좀 해야 좀 중부 진짜지리스 배역이 딘데 그 좀 리기 급수 있나 야 딘기 뒤수 조 체제 있나 아니 양 지금 딘데지 윤주자를 있나 지금 그 능주디 딘데지 차 윤주자를 있나 양 뒤에 뭐지배 차지리스 제장 좀 리사 뒤에 있나 튼균단 지균이 걸러야 섭섭 체제제 아니 엄마 급직 링리나 튼러 능중 체베 신자 뒤에 아주 통국도라 아니 땡기 뒤수이나 아니 치글야 능중 체제 신자 뒤에 아주 이나 아니 통바 체제제 있나 좀릭지 임배수원이야 말도 가르려서 나 치도니가 있나 꿰매지 찍규지 용어지 와 딘저지 있나 아니 개침부질러야 통국도 아니 니네 있나 아니 단도대야 토마셰야기 급대야 직조세 있는 숨리공원에 대비는 축제 매도 미룡어 딘지지인 봐 니꼴에 있는 특계지 치카지지 시에고독스 아니 내돈 니꼴이야 숨리공원에 대비는 직조 개칠로디이나 다 칠로기 당하게 개바딘제 맨나 걸지 세아라바 딘제 기에 딘주꼴이야 감은 개침부 딘제 수송샤 봐 맨나 아니 직조세야디 좀지기 주제 앙 당부지세야라고 이제 송샤 응아랑주 별랑경원의 대비 있느냐 당할게 개바 맨나 제종가바다 사제빈지다다 딘제기 아니 직조로야 딱 개침부인바 이제 송요리 개왕 긴주 준비라기 디고리나 아니 다 개침부 딘제 인바 송요리 안디 팅두기 개배경원의 대비 있느냐 겐 토시진 부치다 아니 수장 로산 변된다 아니 겐 산다 도지라다 아니 코난 추기 아니 카르레스나 직조디이나 개침부 임바다 아니 직용구 토리이나 도난 치고베기 딘데기 아니 감은 카지 송샤스 아 제장 딘데 인도자리이나 직조디이나 좀지공원의 대비이나 원에 가르차고 요래스나 안 지기 좋아디이나 좀지공원의 대비이나 디 메나 좀지기 난균 초바장의 연구 요마리 좀지사디 아니 좁토고 요마리 디 개천부지리스 메도 미중외기 좁제지리스 아마 배우기 루주고 토알이야 다 좀심면 저어서 니차 체제 근데 차 요리에서나 삼빈기 촌대 좀시 카세시 곧대배 룩식다 계속 길리 배상기 촌대 좀시 카탐신 곧가배 룩식 체제 좀시공원의 대비이나야 아니 니 착받은 저 루주 토알이야 중요하래 니에 가르쳐버려서나 조이나 아니 직조 디나 조송체제제이나 롱맨조니 좀시 스가 재미쇼 조 아니 치그 조루그 토네 이나 님교맨조니 차제이나 딘제가마 차가 중샤 아니 차반도주이나 지베숑루그 토네 이나 조동체베 딘제 중샤스 디나 아니 월야다 좀지기 직단 조체제제 직조 조체제제 직균다 조체제 세고야게 계제이나 딘제 카시지도스 디네마 송체제이나 아니 샴러이나 다 조디 가르시에고고 도와서나 아니 배우기 팅럽 좀지기 지균어럽디 시에고고도 아 배우기 팅럽 좀지기 지균어럽디 시에비이나 고바럽디 가르요래서나 좀지기 직조세야 니이나 나랑조 배우기 지게 죽준치하경원에 대비나 하장 개침부치차 용고도 제장 아니 딘제차 윤두자리이나 고바럽디 당부 가르래서나 만주기이나 지게도 모두 꿰미기 토리아 조준치아공원의 대비나 좀지기 직균시안디이나 개침부치 차용구도 그봐 딘저지리스 니바디이나 아니 딩럽 좀지기 직균디 총도무럽지 제토비이나 그봐 딩럽 랑기 표이고 좀지기 직조기 능주 직조공원의 대비는 바 조단 직배차 직조기 제 야구 통보다 직조기 릭쟁원의 대는 촉동 지하지 차토구 요리라 아니 견자제 촉동 제 윤두자리나 아니 니바디나 배우기 등접 좀지기 직조기 능주디나 가지시고도 와서나 아니 직균디 촉동 제 윤두자리나 양디야 니바지 통토구 독스 숨바디 가르자에서나 마원배 뒤수 있는 거랑서 배우기 좀지기 사종기 원의 대비나 단대 직균디 시에 윤두자리나 망배 뒤에서 가르쳐서 그래서 나 배우기 좀지기 직조기 태어나 아니 죽지기 니버 퇴야 사과도 섭섭치고야 태어나 아니 니버 딘죄이나 아니 퇴한투구독스 제장 고배 딘지다 유효대바리 서울배다 고바친부 유효대바스 딘죄지리스 아니 급대야 당해 배우기 딩접 좀지기 직용 꼬르스야

Sunyi dinje du la mochinane ani pyoge dingrob zumri ki da zigyon gwalo yena ngare ge nangchu kha ji thungku du ani dinje dindu zali yena da di shena ji choga sam che che yena ani nge di gwalo ya chenga che zum ji chi che che dan du ti di rob dinje ga le tom ba dam de chung yo de la tirin de ya ani ji khadu rob ji chi che che di gwalo ya she ya cha yong gu du sib je pyoge 딩저기 좀지기 직경공원에 대비나 셰고야마 가르르 차용구도스나 당부디이나 유게다 카게 대착바 니직견지 용구도 아니 내돈 니골이나 다 나만 배기 개배공원에 대비나 개왕 긴든 준비라 소바 딩저기이나 도나나제 학바도 개왕 긴든 준비라기 다 송좀 되주나라야 아니 가르송 요래서나 다 폐계세야디 태작부인은 지계세야디다 냠족으로 있어 평감세야다 폐계 링예세야로부터 아니 이제 태작부는 나 아니 냠족으로 있어야게 아니 코란기 까먹은 이제 여보세요 재산 디토리이나 아니 습습적으로 지우고 독스 아니 무시라네 나랑 저 배우기 지계세야로부터 나게 개발수역이다 굴레 세미적 교육체제 딘제기 제부지그리 아니 딘제 손절을 야파 지금 냠으로부터 친인체제 딘제 제비인 아니 가르쳐가 요리에서나 다 미릭다 미릭이 깨다 링네 아니 삼조 딘제 탐제이나 아니 자도로 줘야기다 딘제지기 년가로부터 진짜 유튜브를 이나 나게 개발초기 디토로 굴레균 배기 단 제불로 되나 양자 아니 개왕 긴주 준비라 소배기 원수 디고알이야다 지금 담바로부터 진짜 유튜브를 이나 습습로부터 제제제 진짜 최고야 되나 강주 700원에 대비나 다 유튜브 매배기 원괜지리샤 아니 다 배기 딩덕 중직이 나로알이야다 유게다 가게 kiawaan kintiyo chumbilaage peke sanje sungsha. Di te chakpe ngone tebi na, ta peyoki tingdob zumri jiigi na loo la ya, ta nangzu di yi na, di zungo se tebi yu tebi. Ani lakbardu yi na, kararaysa na, nganzu uzaangpe ngone tebi na, uzaangki tatu za la ya, amdobayge ani zumri ki na loo la ya, yuke te chive nangzu di ngone se tebi yu tebi sunje. Dinti tungu yore. Dian amdobay ngone tebi na, uzaangki zum la ya, 아니 가게 다 유계를 속아 딘제 아니 최대 집에기 아니 딘제기 꽤 녹시제 딘제기 아니 계절업이지요 야 양양업지 구주도 당연히 우장기원 종기원의 대비나 가게 동원의 대비나 유계공원의 대비나 다 최대 채워잡지 되나 암들기 다 종기 나로라야 다 종지 주송 체제 당당한 주셔야 된다 다 종지지 다 종지 쓰는 초고요 아래 되나 최대 채워서야 되버디 가지 연구 요래서나 낙장 실력이 아니 기독세야로 딘저로부 딘제 아니 옷에 되버도 당에 샴라마 지금고 걸로 시에 윤두자 배샤야기 잠주 있는 양 자 잠주가 나로래 배샤배기 다 튼버로 카 가리 있는 양 또 상말로 있는 니두에 다 대배기 탭카직다 잠주 카직이 안 디모도 질 있는 데 상말로 대야 뒤토베 요마데라 아니 지금 유 대배 옷에 되버 가진게 오늘 전에 전에 뒤 배송제 장국을 요리 뒤 이제 조금 오늘 시에는 장투 유명하고 그 요마리 이제 인주자라야 캐디 잠시고 나라 유 대비 전 장부들도 아니 권한주 정보부 토글러야 폭발의 손재 중나 아니 년내이나 다 공범 모습 좀 시주인스 배나 담다 대응원세 두부시에고야 지금 우장공원의 대비나 암두공원의 대비나 담다 직용공원의 대응원세 두부지 나산시류 기독세 통구요 도마 아니 대응원의 대비는 대기 대민코라라야 가르요래에서는 시류시요래 다 니이나 암두 가게 주민시요래 디 우장기 제단 제비는 고토고 말이 아니 고토고 말이라 우장기 원내 대비는 이게 야구지 시행 통계위원회 디 고토비아디 가구 지기요래 아니 돈도이나 변나 대비 나로라 야민은 잠주 디 나로라이나 실시백이 종기 명장마세 동외기 잠주기 단낭대공 원내 말레 윤주자라야 암두 가게 디 배주 땅야디 태척배 왕기이나 돈먹고백이 아니 찬딘데 망보지 연구도 그러봐 다디미 가르요데스나 다 나랑경원의 대비나 단다 야면은 강조 우장경원의 대비나 단다 매기 암두기 좀지게 나로라야 디츠카게 주대치바르디 안다 다 가르데스나 총원기 단다 배기 팅덥 좀지게 리규 토라야 점조 앙 당부 임배기 링자게 자단스니 아 니에 대승원세 되어야 돼 딘저지 두스 아 딘저지라 아니 시

야 급급을 배주던 게 유나야 다 다 디 토달래 삭바지 다 당연히 배주다 요 아바지 디 조야 내가 만에 유해심 바지 디메 좀리기 급소이나 단다 당연히 지금 뭐 중앙 제제제 야 샤오샤스니죠 변나 샤오샤 묘셰스니죠 요로 봐 디 급소이기나 샤오샤스야로 봐 디야 아니 친엄스 배주다 이제 다 되서 살수리 다 야고로 제비나 샤샹스야 딩아메 베기 아니 타니에가 나로리아 치숙스니지 유행바지 다 디페주 담비 있는 딜레 참바지 딜레 딱다 디버지 요 마리디 야 디페주 담모토브스네야 다 마담바 제제제 야 치넘스야 딘제기 타니에 딘제 사수세제 다 사르바 딘제 중제제 아니 페주 다 아니 디메 가리 연구하래서는 담다 아마 뭐 뭐인 바다 부족 기승 전에 학과도 아니 눈물로 속받은 이제 진인체제 기승 전에 대야 아니 나랑 중원에 대비나 다 아마이나 마마스 제제제 동한 인인도 저기 나로래 아니 가리와리에서나 단다 아니 지원 정부 기율 규급도 봐이나 마마 초심만 기능만 제제 마마 유해심 바지 뭐 지원 전부인의 기승 진이가 아마 뭐 뭐인 버티야 마마 세제 그러봐 이제 유효신 버티 다 요래디 등산 가르치고 야래서는 양 카지기 황바도 인증기 좀직스야 그러봐 이제 저기 나로라 줄배급러야 아니 이제 배주 단제제 치아르게 단위에 이제 배주 단제 마음이 있어 이제 배주 단용기 다디 원내 전나 마마리 아니 이제 세제 다 다사바 건중도 배주 단비이나 아니 때때 딱다 대기면 사종경원의 대비네 디다 배주단이 망점이어야 돼봐 학벌도 가려야 돼서는 유점을야 대비 원세 대비도 그러봐 유점경원의 대비는 당연히 사바 딘제 배드 수배 손재다 딘제 직 제제제 딘제 배주단이 망고치 태용 게 유점경원의 대비는 대비 아니 다 랑점을야 균디 유버 점마세 유점을야 대비 딘월세 대비도 그러봐 아니 다사바디 다딘데 건주 먼저 배주 땅 제제 랑수 망고 제제 뒤주야디 태차고 있나 지금 매집 아니 고가고 차야 지난 그 수요 상조디 신다고 고고 말 아니 네 저버지 기업이 있네 지난 저버지 없어 강가 레그 말이 是吧 저버 기업 제제 뒤 측 수요 샤버디 전례네 제제 직 딱다 내버지 이네 지그리 뒤 직 참보 매버지 이제 짱짱 지그 봐 잡아 잡아 좀 지미슈 용구민도 타나 벽에 냠야기 희럽든지 차용구 딘지 저기 유튜브살이 있나 얀네들이 먼저 가르치고 그래서나 섭섭하지 최고야 다 니네 이나 아바디 가르쳐서나 다주기 룩담이 튠바 단다 지기가 랑주 시당 대비는 단다 랑주기 벼려야 꾀지 지심바 야면 너 벼려 벼주 동신백이 랑주 벼기 이기스야 돼 비익스야 돼 당 랑주기 벼려야 그진 신도 집에 로베이나 툼삼부제 뒤접 눈벌려야 다 사순남바 다디 아 김제지지 디 지주시자제 해버디래 다양 투미기 벽이 이기 단다 고랑기 사소나 요래 요마래 디몽리아 벨리아 이기 요래 요마래 단다 벽에 다주기 흉기원에 대비 나 숨다 니인다 제버디 투미 촉동 제 요래 요마래 아니 동만 투미 촉동 제버지 제 마래 세제 도바기니 요요 대바 봐 다주기 흉기원에 대비 동만 촉동 남이 디 삼비 레스야 딘제기 숭이 요래 다 이네 들이 시에베 급수이나 조 가르레스나 딘제기 다 지금 욕으로 벌써 고르베 다디 쪼버로버디 랑 먹어 제제야 디테일이나 링 먹어 제제 지주 시야 제비나 벽에 이게 단도 배주 치신 바디 투미 아니 잠 남바리 투미 수요 남바리 다주 이거 슝 숨다 니게 주 배기 다주 슝 다 제스기 요리 단다 어디서 아니 투미기 주 촉동 제시야 바지 아니 껍데 되게 있나 투미기 도저 촉동 집에 껍라지나 벽에 찌개 뒤 조성 제제 촉동 남바 다대중 안주 지교기 다 지주기 시작한테는 딘제르 봐. 야 투미기 가드레스나 이게 수백급을 있는 양자 단대 아니 다주고 슝도 저 초동 남백급을 유롱 체작과 지기계 시송 체제. 다는 의장기계 지구 시송 체제. 딘제 초동 남시 아버지 말이. 여기 급디 여기 지계디 시송 체제. 저 초동 남시 아버지. 아니 딘제 인도 자리나 벽이 깨게 다줘야 경원에 대비나 숨다 니기 소르도 죽이나 가르레스 쪽으로서나 아니 벽이 다줘고 경원에 대비나 죽지 챙기기 양탁백이 흉록 딘제 예상방에게 단다 딘제 쓴 거요 봐 차차만 장세야 딘내 돈 로로리디 이네 죽지 챙기 벽이 다깨
是吧？ 你这个扩大战役跟我那对比呢？ 你这六年过了大概给西夏节， 六年西松节出动节别兄弟。

0: 라 흉디 이나 아니 벽이 깨다 아니 깨디 배주 집에 락면을 있나 줍지 치 통기기 양작배 흉디제 리선고도 다 리선고도디 양치수 벽이 깨 서라 피게 줘봤다 뒤인체체 양내 가시엑스라 집에 중로구 토네 주 촉돔 제거야 숨다 그 흉기원의 대비는 아마 딘데 촉돔 제바 제 매봤다 야면나 안디 딘데기 테르이나 아마 깨디 니게 사베공 주룩디 아마 다르메 두자리이나 당다야 깨 사바페제 조와단 뒤제제 촉돔 제고야 다 숨다 니공원의 대비 디용고제 다 가르치고로 했으나 카고 제고야 근데 뒤딘데 용고제 근데 디 숨다 니 베디 지미 당시제 벽에 다주기 슝 개침부 속으로 와, 다, 딘저기, 야구 딘저 유해 대보로 모두, 빼, 지미, 땅, 체제제, 딘저 제비, 있는 랑게, 도마, 신신, 체 도마, 희송, 체제, 지그, 저거, 쟤나, 용고 말이야. 숨다 니로 속배기 배기 단다 유해신배, 다주기, 흉지, 주기, 배기 단대기, 깨리, 아니, 배디, 죽지기, 누바디, 유해 대봐. 봐. 나단 자배기, 죽지기, 누바디, 유해 바당, 죽지, 지기, 유해 대봐, 딘, 니아바도 가르쳐, 제고 그래서, 나. 캐랭과야 두스 자장 딘데 인도 자라야 팅상기 당아랑주 좀디 사좀진이기 좀보보공 지기 원에 대비이나 숨다 닥숨라이나 녜와도 캐고도 봐 딘 마사를 참고야 자기지 디 랑자지 봐 디지민 당나 편이 연구 마자 다주 룩탄 연구 부지 봐 지르 사좀지나 다 딘데 지리디 이나야 단다 니 용어 요아리 가르소고래에서나 눕쪽이 딩접좀 룩다 딩접좀 징룩 치마스야 딩접이 좀지기 사좀치 덥다 냥아 사베이 룩이 좀지기 사좀치 치단 딩접이 카 딩접이 제수 당연 카지기 이나 다 단다 벽이 뭐였어 딩접 좀지 사좀치 배급라 확말도 가르요래에서나 냥아 기니급 대리 윤두자리 이나 치기 선나야다 딩접이 아니 좀지기 사좀치단 啊，这个角度做单卡，这个做当年钱预备够了以后，哎呀，顶着要的是吧？别那银行我那点那给的玉米金是呀的，语言陌生化是呀。钱啊，给的的那边用玉米金都是呀，是吧？顶着。啊，你银行搞出来运作做了以后呢，这个角度的那现金面积顶着的推嘛个呀，顶着给面积给，啊，你这个角度当顶着。 听着，如果银行的技术当年卡这个我那代币，那对用过药的，对听着如果银行的这个交易单子的，啊，你听着就，嗯，有对啥了？那单单做这个的，没事吃吧？啥种其他的我那代币，没事吃。他把对银行的各类领导这个交啊，那给的居民经营的呀，这定这个都没准备能做的，对用过药的呀，这的没事吃。 前面几档给我那代币，那当然做培育，啊，总理级。
1: 啊，不让给他呢，怕给让呢，啥种级别够了人呢？你大专给录的，啊，你听过不都是？顶着这里的大洋顶上，嗯，顶着用过多是吧？别给顶着个总级啥种级别够了人呢？大专给录的没准备去，让那看下给呗，让给这个交往去当顶着，让这能做顶着大把就通就有点别说着是吧？让对些。 花花都一样，但俺让做培育的听着总结给我那代表呢，这个谈到大专个录的没听不下了吧？就这的关了些别卡就要的，就这个听了一样呢，这个这个人不的一样，嫌疑人不的，根据经验人不的，女人人不的，明白是吧？俺那根据的经验的，得咱没被搞了一样，特别被卡的起过来，说那总不包卡这个呗，让那看下让些让给对不起下去，俺那啥准钱用？这个没多。
0: 但那俺当做培育的听着个总结，我那代表呢，运到了县里，跟托市人不去当，那跟三大了当，跟当当，旅游是吧？市长楼上、本店楼上吧，是吧？嗯，俺当做跟本地三界楼上吧，听着个，根据那样能够多。但现在，钱都根据钱这地铁了，人呢，过卷的准备给根据听着这青年忙过没吧？当听着这个，看着说的呗，就根据这个。 开始说的呗，就根据这个开支部这个青年是不是得上马桶队员呢？得上免费给了人呢？俺你让那看下个，俺你让给自己交了不这些？就是跟我那查下边呢，俺你让那看下个，就就是花花队员呢，俺你当当能做起我那代表呢？俺认真就两个我那代表呢，俺你让给俺了看有不当，让给俺你不给什么了看，讲不着不听着，俺你这开开做送钱，快点做送钱运作，俺你得大家什么陪酒当用钱，开开。
1: 一年开开个面积就培训单的，啊，你拍着培训单就用过药的没说，俺看了看价价是不？这单俺拿我看着是不？这培训单那得用过嘛是吧？是吧？你你通过抖音呢啊，这个了呀，多用点个，另外说对不起用过多啊。

ninjengi tanda chopshung gyurgi nanlo la an ti mingi ta yikto ne gyunyin gi nanlo le tinde nangzu yu de ba an ni sangzum chebe gab le ta tinde gi nangzu yu gu yu de ba ba benang tusung gi gab su nga rang zu ta jir jordan gu ne de bi na xingdong dobu dobu ji gu ne de bi na de la zuksi ri mong ba la suksi ri tata wa la zuksi ri gu zik la ya suksi ri yin da yang 카지기 가려야래서 난 내 몸은 닫았어야라면 직 닌저에게 여와 매매 제제 제직 대주공원에 대비는 직규도 가르쳐주 당연구요래서 나 쭉쭉쭉스 아 쭉규이네 쭉쭉 힘바이네 쭉 말봐 아 망몽배이네 쭉 제제 봐 다 닌저에게 제제 아니 배주 당야 닌저 연구도 다 대주이나 뒤숨나야 다 도나치고야 봐 아니 뒤숨기 균을잡아 닌저 차 연구도 와 Timing Kariores, any young chicken, Lolia, Bena, Dinja Yungutua, Chak Jimina, Seattle. Not all Kunzi Seattle. That did so hope the debut in Jimmy debut. That you looked at him being a daddy and the Chichi Dan Chichu new collaborator. Twenty more tumba Mingdi Chamber tumba six, Chichina, and you want a chebin, Mingdi won, the next Chichu D, he cheche, Raba, Chichi Dungo, Chichu D Jukes, Chichi, Minna Chak Jinta. 긍진나토스제 용국요래 조화치당원의 대비 도스지 도체제 용국요래디 엔낭미로 제제제 작진민나 나조 긍지스야로바디주다 윤도로 비주다 이제 아니 능주든지 용국도 아니 야 가시야살이나 체제기 체노야 이제 아니 제법불기 아니 체딩이 와르투 아니 배주당과야 딘제레 마담마제 제자자부딘데 배주당야 딘데 용국요래 가시야리나 야 즉 제저 뉴착베 균딘제 용구도 베나 따당당강랑 주 칠로도바 고장려야 통야 유데베 중국우강 세야라바 중국도 눔세야라바 단디 농원에 제비는 제단 당보 저것던 베기 따 딘제 지그리 저바 제저치 제제 뉴바디 제다 당보 저것던 바치 제다 당보 저것던 바치 인두자르 이나 대양 예와도 디급라 유데 베기 체디 뉴처 주민도 중국우강 중국 두놈 세제 야면 너 중국 도타 세제 나 제다 딱보 저와 디 세보던 두미게 저저디 두 두주면도 두 잡이 있나 가지 저기도 왔으나 맨나 중국 우간 세비 너 중국 랑 우간 착바 아니 중국 두놈 세비 너 중국 랑 두놈 차 중국 도타 세비 너 중국 랑 도타 인데 버딘데 저리야 취스야 그래 봐 최 뉴적 버딘데 그 교육 딘데기 능주 카지 요데라 아니 돈도 딩산 루중 카지 커균리야 카지 차고 요데서 나변나 약부시나 기부시나 힘부시나 세야로 또 시나 세야 돈 원에 제비는 징낭기 직접치리 징낭 세야 딘데기 직접치리 딘데기 돈기 직지리디 딘니미 카사 칼라 배주 당지자 디지기요 말이 다도도 이나 겐디이나 폐계 당비하기 원에 대비네 디 아니 지금 냠냠하게 털어 죽여야지 뭐 도지려야 레조라 폐계 당배 능 주지야 말이디 是吧 신앙사야 디 가스갈 배주 당요 말이 是吧 신앙사 디 신앙라 아스도 자려야 징나로 이제 체배 겁려야 아니 신의 신앙사 배주 당 고려야 미도 야부이네 신나 기부이네 신나 신부이네 신앙사야 디서 장도시 딘데 배주 당 요고 말이 다당다 잠주 용어 그 겁려야 이도 그 잠주 겁려야 딘데 라레 마소마도 개들 딘데 레비 있나니 뭐네 다주 그 조단다 제비는 딱다 돼요 말이 Timi Tingsan Dondo Kakeleya Kajik Peju Kajikitosana Tandaya Tiksabaji Pembota Shebasia di Kanyila Matubeche Kanyiba Pembota Shebasia Joraba Mita Tunjusia Rabadizu Kanyiba Matubeche Le Chejaya Dinja Yungutu Mille Kakemba Mobule Kakemba Seja Bena Langorsia Dile Kajikitosana Kakemba Sikitua Mille kakemba, mi kakemba. Langwa le kajisiki yoreyse na kakemba. Mata de kakemba chichida saache. Dindesi yungudu. Da dindesi mada yunjim cheche langsho le chin cheche duzu pechu chebi na lakwa du yikzum lo sokwa. Zumdi sasum chebe gole ya. Duzu pechu tambi ina ane dadyugu chungi nyamya ki yu yinbo da. Da de xema wa chiri. Dadyugu lukta motyuma zama se chungi nyamya. Dindesi gyunjiri. Ani dindesi chebi na ane pegi geli chungi mewa da dhulu mewa da wadu cha cheche ane nyoto mangu chi cha deya. Dindesi dadyugu lukta motyumbe kwa chik du khongse duzu ina da xe xe wadu duzu nganzu bezun zamchiri. Xe wadu wadu da ngame ki pewe ki da keba zu zambi sumda lo sokwa dindesi mangbo yori. Dindesi keba zu zambi sumda mangbo.
で、どれいな、あに、次やごちゃべな、で、ロプチョンロプチ。あに、スンダータソンロプチ、やごシンバチェベイな。あ、シンバザマリ。ベシュンロディシンバザマインバ、ラグレンゴトアで、タジペジョロプチェジェジェパ。トゥンロキョバロプチェジェ、ツプチグニバロプチ、トゥンバチェトゥンナニ。あにやごヨングドゥ。ドゥンラシェバロブディジな。ガランゲトンベ、ペグティングトゥムジェコンネテビな。あ、チキュンディンジェカジドゥスヤヒュヤロブディンジェチェ。 当然，这个人家卡级停留总体的各处有不一呢？这个人家谁都不知道的，看这些话。但人家这个人家是谁啊？给特殊情况呢？代表呢？档案都不知道不齐是吧？地单地时间档案都不知道不齐，档案了都都还有嘛的是吧？但这些也卡过去是吧？但人家呀，啊你公司的这个员工送去这别的停留总体的各处，这个没有像我那代表呢？啊你停留级卡级结果没多少嘛，对不对？这个俺们给什么做是吧？什么做去？啊你没得看的看给。 给的一个多年，总体杀总几个月呢？他妈没得第一给的一个了呀，抢不起过个月的，第一个就六七十，去年七十。别给总体杀总几年几个月呢？代表呢？他妈，啊你俺俺做七个月的，他就写过个月呢？别给给了抢不起过个多，是吧？给了嘛抢不赢呢？啊你，全了明年吧的，啊你青鸟的，剩下的不顶这个卷忙过去，大嘴老的没听不下，顶这卷忙过去用过多吧？他妈一那别给给了呀。 抢完结果多，别了给了抢完多了以后，俺的白给打住个熊，孙大他孙老说白了，那江巴他亲不结结果多，现在这个没用吧？俺的江巴他亲不结巴怎么些？你老林多了缺不结果多，老林多了做这个女不？俺的穿不结果多，对面看着结果的是呢，俺的白给打打他年了呀，气都江巴结果多，打打他年。 他给说的，顶这个团队讲亚要的，我这个团队讲亚要的，顶这，俺们说特别说嘛，顶这，俺六百个了，百老几百个了，讲亚要的，打打他年了，气都讲不起过了，顶这别，钱这边算着，顶这个碰这边算着，俺的顶这个，总是啥总情况去对着了人呢？俺的我呢，这个六都不说的，别让家用。 아니 디신 가르야데스는 가랑 저기 좀법부 저기 있는 튜다 남바군도 아니 가르치와데스나 빼절록이야 테블로야 데 가보치고 아니 빼절록 배 균이게 나로라이나 아니 다다 타니엘 체도 장바스야 디단 저와 유대베 균이게 토라이나 아니 타니에 딘데로야 롭정치야라 통진치고도 빼로 균이게 나 아, 디신 가르야데스나 믹스에게 좀보보 카치 치게 조치단 원에데 믹스에게 단게 해주유 되버리 딘제게 토레 양파토 나름 제제 타냐왕도 제비나 아니 다다 타니엘 치도 장바체 윤도 베조로야라야 가버도 제 로베 규진게 나 로레 지 토나로 제제제 낭진로 제제제 아니 랑게 콕발이야 가르유고 되었으나 타니엘왕도 제비 죄도 버럽지 딘제 치사고 고고도 이제 죄 첨버로 제인 딘제 지금 뭐 충분히 있네 지단 펑바 매버지 타니엘 지금 저거 집에 끌어지는 타니엘 가르베주 땀이 있네 태다 삼백이 지 배주 땀 유해 되버지 是吧 그들 이네 디 코스 러고 있나 디 저거 근데 최고 있나 딘제 펑 되버지 是吧 딘제 멤버지 삼월도 있나 다 좀리 단 저거 지두자리야 타니엘 그거 아, 지금 저의 거를 야다 직종 여러분들도 세고 두자리이나 당연 망보 송조 지하 여러분들도 체육급의 급이나 아니 단도 배우고 좀지 리규고 토하라야 직종 대라야 빼디 직 토만 매야 돼 봐 아니 직 캐배 왕보든 저 배우고 좀지 리규 토하시네 야자 이제기 토하라 배우고 리규고 토하시네 중요하대 아마 빼나 제조한 거 봤다 자배주 장윤희루가 도가시로 치료한게 他们一些出征，开往定军村边了。啊，你军政也了说吧，定军六军都到了人呐，打七军都到了人呐。嗯，别的俺也不是那样，咋？嗯，他们没得别的，啊，你定军给开始重要的是哪？地区重要的，总部不开始重要。困难最困难的，别的别的，让人叔叔给解决，年轻有点吧，是吧？ 别到家乡呢，集中个别个年轻个我那点，那可能这个教育体了人呢，别，没弄个六七下就进步没用吧，是吧？没弄聚一些就啥东西啊？聚一些就啥东西啊？顶这些解决有点。都讲些中国我那点边呢，可能这个教育体当地人呢，现在蛮大几个样解决有点吧？俺讲完跟着全部了的，同学别的，就这个集中我那点边呢，这年不越点别个了，年这个人现在别个了人呢，养可点不越点别个，顶这个别，说是哪了解决点不顶这有了吧？可能这个咱们就老。 说不定这个大老前辈决定给拿到了人呢，啊你，他年他这个交接单提了人呢，啊你落账去啊，提了人呢，啊你。
개점벌이 진짜선 것도 없어. 아니 디미 경원에 대비는 딩상 카지기 가리히고도서 나 밴드 진짜

0: Nindu. Begi, zumzi ge lu gyu ge tola ya, cikjo yakshu roba di cik ling zhung res. Dine cik kati yore es na, danda, zangyun hiru ge zambi, mila reba nam ta res. Ngame ge zonggo wane dia, ling zhung ta, mila reba di yi na, andi be cikjo yakshu dinja che ge res ya, dinja xie ge to. Dinja yi me yi na, andi, dezo la ya, qinga pa de che che, cik ge jo che ta, andi, tanyan pe ju che ta, dinja de la ya, andi, qinga ge tona che, 롭중 최고야 연구도가 된다 연구도 아니 가르시에 것도 없었네 양 가르시에게 등산 경원에 대비는 벽이 아니 좀지 경원에 대비는 치기 좋아 치조 경원에 대비는 약수지 종일 했으니 된다 또 그러봐 아니 된다 이면 이나 이제 되는 잡지 내버 잡지 이나 맨나 종이 더블로 이나 봐 따로 어째 이제 등산 그 벽이 다 뒤져봐 점중 인제 통마지 뒤져봐 된다 이게 치조 그 대리 이나 안주 가르시에 것도 없었나 직 롭중 잡지 해지지 지금 좋아지다. 제제 칭아 아직 달러 치고야. 봐. 단어 녹딤도 보다야. 진제제 안 조이는 달러 치고야. 진제 연구도 와. 진제기 탑시 카 아직도 봐. 아니 디인도 자르지나 직 숨다로 속바다 나다 다니엘로 속바 진제기 레베 안 배우기 깨르세야 디 칭안 장바 치고야 지역이 내주 연구 요아데라야 템록베 아니 직 점주 달러 집에 괜히 그 나노래 다다 다니엘 지금 좋아지다 내 안 조 바 직 토나럽 샤제 이제 제비 있나 아니 랑게 치고 좋아 디나 제디나 아니 직 야로 줘야 직다 대전 요비 있나 세토비아기 제기 아니 가르 용어래 직 네버럽지 튼 두고도 아니 시간이야 나랑주 행기 대야 파데 롭존 제 디주고 말이 아니 랑게 락링 외우고 토라야 가르래서나 다 니르 봐 좀직 사좀 제제자 락링 외우고 토라이나 랑기 아니 직제디나 다 콤바림주기 봐 토르 돈토바 제제제 있는 락링기 토라이는 정다제야 되죠 봐다 아 신기 디 록바 지고 제제제 아니 랑기 사좀 집에 거리나 아니 디 거리나 정다 야고지 마제비 있나니 랑기 직제디나 배 야고지 레스야 라고 직제디나 아니 지단 괴메버 레스야 라고 아니 맨다 아직 랑기 체주 덴베기 딘데기 아니 제줄레스야 딘데니 제 용신게 마벨라 아니 용투비야 메바 딘데치르 봐 도스체제이나 찌르 다 나랑조 벽이 팅럭이 좀지기 직경공원에 대비나 다 지 팅상기 내다이나야 자 야면은 디콜로 도나샤고야기 튜니이나야 자 좀지공원에 대비나 직조도 개침부인 배치록이나야 자 뭐에서 이나나 벽이 팅럭 좀지기 원에 대비나 직경조 간다지도 와서야게 나랑게 뜻이 아니 관시야봐 된다지지 아니 된다지지다 치규 매베 좀 시야 된다지 사 좀 지야 영원에 갈래 가고도 봐 난조 케베 왕보 다 아 나게 개반 제 종과 버터부터 개왕 긴두 준비라 더부터 된다지 가직 뭐도 팅럭이 뒤서 사마도 있는 치규 매베 좀지 갈래 가고도 아니 진짜 인도 자르야 장르야 다 치규 러브디 당무에서 여배 왕도 담비 있는 양스 카시엘라 대배원세 더부 요리 니이나 체도 유주로 당제제 딘저저 지기 지규럽데 세고고 요나 원네 아니 갈약하고요 이나야 아니 지균 니 매매 좀 지치하고 요바 지균 디 세가워스야 딘제 그 등은 니 주지리 디 딜레 히샤 제제 아니 네 좀기 지균 디 세게 매스 제제 랑기 돈도 무디제 랑듀시 그봐 아니 랑기 더바 강주 제제제 이나 아니 사좀 제비이나 지금인도스 뭐지도 이나 아니 나랑 주기 이나 저 창매기 디테일이야 삼로저 당제제 소잉 마담치 튼균 이내 괴리 지균 이내 괴리 디린 지균시에 윤두 지균디 테일이나 녜바도 소잉 마담치 딘데 아니 셰고야 직다 죽죽대 이나 아니 나랑기 원에 대비나 딘제지 슈주 인스 튼기 닝부 엔싱 규제기 린다 매바 치기 개닝 메소월 차오스 단에 송제제 봐. 네. 랑자럽지 뛴뛴럽지 야면은 저월럽지 쉰뛴지 댐제지요레스. 아니네. 도스세제제 디리 네. 현준 세제기 치지 레젠 나로라야. 셰고야게 조기 돈다럽지 디네 차바리. 나랑게 단다 셰베기 공기 치균스야라반디 뒤텔야 퇴람 미네바다.
1: 啊，达到嘛，对吧？现在用心多，卡不哩？现在人呢？啊，你当俺们就新建初期呢？啊，那当年嘛，现在就吧。他呢？开个二度出，根据结束吧。你说人呢？啊，你别的眼睛，当年接下的这意思，头前呢，修个意思，人家。生个那不错，听你给来些人，平常那不先去给人家们，给那不准备来去。 空气接种，培育停留中的气，才更高龄为级别能点什么，积极拿住。天气是天照过，
2: 拉手。

제제 아까래 그민도 나 레그첸 기부도 숨고 인간이 하고 위 뜻도 참은 아주 난 치더라 이견 타자 내 기란 깨지 치지 수여해 봐라 기란

0: 동 자민 섭제 류 파르케 레디 벤조르키 킬레 치진 중 돈용 피게 용교로 그대 동외 자주 주시 냠지토 빠진 제바티 미윤이 킬레 치진 중키 사르유타 긴캄 고이체 돈용 용교로 그대 당에 레디 벤조르 피게 키 사르유타 젠주 뉴바 표와 제디 킬레 벤조타 정진 벤조로 냠지 띵스투바 제주임시 사르괴베 계급 뉴주 주인의 시도 제벌시는 딜레 지능아 바라 지소 용수 로주체 도통주로 개동 주게 듄듄지스메티 퇴총불에 갸차 추차 구파오탄 딜류진드 탐보는 아바파라 지소용소 로주체 도통주로 시리니동 갸미 쪽기 있음바티 퇴총불에 갸장아차 듄파륙시 지진이 수지인이 년초로 망구시키 내수비월시는 리신진 슌바 원스 세세 토조와탄 공키니 비진 르월 처규 어리탄 이랭와르키 주면낭 슈규임시 지진이 수니 세세 천지뷰 지람 년초로토 이란키 투민초비 세세 토조와르 거수슈시 타딘기 섬지 미규니 어리탄 이렌키 공세 제도 퇴규 체규 대제 제주역시 폴리스틴 가사 교육기 초딘 병리기 제제니 슈니 이스라엘 마키 가사 교육기 사정망보 잡규 체배 뇽다랴 미국 기람 도쇼에나 범메타 지바 사르규바 지체 최유 제주역시 폴리스틴 사르규베 튠조기 이스라엘 먹고니 사르규바 잡규 체바라 고담당어 마세 이스라엘 기 구치기 대태 겐코르 교육비 난데 당역시 제제니슈니 아가미그즘님 풍배 강제불류 수준자배 레골니배 전도나 에고도타 코라수 레고 두르레고 기토니 겐밤 탁수토미바타 수준자배 전도나 리빈 로카 시두 레고토니 토니스 로카레 남바르제디 거디 즘님 풍배 강제불류 전도르게 니게가 통말랑 유시 사네 티게 퇴수 제제니슈니 이랑 망초디 이스에키 네발륜 토베웨 차주타 디신 어리 망상 조규 내튼테 카덴 칠라만의 바르미니 홈스의 초가도 주신 참아 가유치 주역시 유대계 태수 지지 주군이 노웨이 우수 륜친 시디리 롭준테 쇼깅의 맘메디바 차지 노웨이 롭준로메 기루 남비의 미터 직류 요체 주여미 조가타 뒤송 미터 직류 요체 노림토의 로메 롭수의 최 비주 지규 춘진 제주 인시 주역시 샘보블린게 탱티 까망의 선교를 연천 슈사 샴라 남아현재 내모투 디글레 군의 규리 체배 리첸 현다 세로
1: 디가르니 대종 롱치 년친 예궁 대개 롱치 이 점종탕 롱친 대
2: 점종탕 롱친 대바
1: 초외 펍기 랭예외 점종 뒤지 디네키 워마수블리 마르신토 미지잉리 대카르총
3: 차창 빼마당 총비 좀리 규제 뜸디 싱케 초보 힌게츠 녜왕 기베 스스뷰
1: 점종타 롱친 대카라
3: 점종타 롱진 대가
4: 자스단 댐비 생계린계 공감상 땡디 리세낭 아미지게 랍친기 좀바보 어느새 해밍외기 잠낭외 점종 직무 냐바 개부당 타의 자수 시비식 표노네 표계도 법규당 좀지 양균제 슈규인비 센시유표 디린텐계기 녀람두비아니 냐바 개부당 타의 자수 시비 점종기 류당부티인 생계린계 我们的尼巴盖布唐太也加速西北增重地中间欧尼塞海明外基古龙我这都继续呢海明外尼接入切东解决国际国国罗罗阿米吉克免别勤仓西都古冲不唐古那寻图三九个开南永行怎么你马克新唐比格苏法兰斯当意大利拥有罗面马牛局及车列南外空人义的美军清不破牛市 目前就直接海明外界法兰西杰斯佩尔斯的气象难活动同面站区的车速增重通过确定让人退入所写不当表面没被结巴写不所有不知增重人物你们二心下我写不定呢他们通了区别没入几个人给咱们去自扎的银巴的跟卡枪巴的开连不当增重人物库存难免卡里修写不定能 怎么你马清唐比格苏阿米吉给中小马平西的车别这么细别你最过持续 切东古家松就说主了CBN图能住浪迹海明外给 유세 선주 교캔당내 영어로 모핍토 공정이 기용월 식디 뒤카첩슝 슝지 루카나바 시바당 치지 CBN 기사자 시바 치디 중지 수치 주시바 제잠나오시 잠니 막진이바 죽지지 해밍웨 쿠버 슈바당 제로 책동 국계 업중 얼굴로 어리 치로 제진 제로 책동 국계 주주리 피로로 랑소 집디 구시코시 제로 책동 국계 업중 아니 류다와 구버 어리 초와 시베 사쿠리 튀딥토 냐바 개보당 타야 자주 시베 점중디 차장 급에 튀딥 공장 사야 나탕 순품 상상 침보당 지수 탭수연의 비준 체배 공장 치품 상상 진진 직제제 주비 등조 약부 토바다 존바뷰 단이 뷰조당 로바뷰 제시 딜리 슈에 차당 이게 차바법부 조시 점중 디신 비지 해밍웰러 제로 책동 국경업중의 순류 플리츠 자가 토바르마세 점중 디 중재를 띠니 제로 책동 국경업중의 필류 노벨기 중재 자가 톱진 콩키 년자 점리 유주 항사를 켜버시 해밍웰기 점취를 규모 민배 믹스기 캐주 침부 댐바다 중루 소르 양신 주바장라 카세웨 윤댐 붐기 축구 시수 준댐 망부 뒤시기 미도 당외 토르와치라 점린 중리 루규토와 제지 라나마치와 정나제유 냐바게부당 타야 자주 시베 점준디 뜻신도 대보 시기인바 대낭 쿠바계급기 냐바게부 샌디 에코세르와 시키 니마 제주 캡시낭 냐지마 두베 타마라 코직뷰 냐친 말린직 진투병 냐티 체다주니 냐바 제송기 주중 야주낭투 민숨주지 제송 아탄체바다 디네 냐티세네 주중기 감투 담디 칠록베 람파르두 냐도센기 그와 팅마 중타르 주커르 로립뷰 냥고탕 냐슈 냐이 게르제레 라메베 고르 담두 체네 티유브시 샴라헨게네 아메리게 랍친기 존바부 어니세 해밍웨기 잠바다 페노네 벽에도 법규르당 줌지 양균제 슈베 점중 링모 냐바게부탕 타에 야주 시베 류 당부티센라나 코니 추구기 접균한기 주중식이 땡도 켈마르 냐진켄기 제손식시 타바르 닌 개주 접시친롱 그 냐직양진 투메 공기 닌 십주낭 집어식 코당 냠도 유메 원디 닌 십주송롱 냐지마 두베나 집에 파메 다제 지송러 람주 띵주자면 민두 지메베 집에 콘주 카다르 년디 주신식낭 침베 사고르 당부르 냐상 숨진 두버시 지송인다르 주동바르 코나로 용취 집에 통투 심 심두네 먹이바 용기 유진 그 초간에 법대 지송러 주쿠르 지외 년진 태규담 년진 제규 년진 카라 대통 탈신기 땡도 집에 롱요르제 추로치 롱요르기 땡도 주십뇌배기 샘바립립가 랭유바티 디네 대투 남양 유래 판바 춘배 탈차식다낭 제송 감싱지르 동도아쇼르와다 징배 땡도 니지 띵링부가치 잠배 땡나 주티가 유바티니 차규기 총유수 내외 독취체내 춘배 박진이마다 그 동기 쇼니네 주티 툴러 캡친 남균 태규기 냐친 짐바르 치베 그 락바니 기땡도 마슈 띵링부 여경 마슈 티다기 트는 사바지경 메바르 티다니 냐진두 메베 치메 추도 추베 사샤다르 닝수트 갸추 추다른 오싱 조난탕 된라 팜가케 메린켄기 진시 티숭푸 그 류딩기 탐제 민수 대발낭 군이 주중 조사네 초가를 직뒤 집에 콜라 샌디에고 나 양결 키단냠도 자출 휴처 난주의 김기 너의 전부 수업투샤 지시 지송기 집에 딜러 냐진단 러비 집에 딜 콜라 가부유 지송기 용의 말이 란러 남주 유배 주식 투유 콘소단냠도 되직 지시 원디 땡시 케기 님 개주 캡듄낭 냐치경 짐어 투베 지수 사골 숨기 난도 아니기 년달 냐친부 진투 유바티 케랑게 많이 받난게 제송키 네 전기 그 딩수 메바랑 아당 제와식 멤버 네시 시시 빠라

jishie. Kongki mii gyob tindra yorbe. Longwa tke mindu. Jisungki, ti kenzaari, kongki gyatsu rube zinyoni tene mi. Mikla nyo ngoma jala te nyugiri, jishie. Inayang ki gi, mose ketu chonram tu gyatsu rube yunrin zinyongwa riti. Kerangki jenshi tatayang yabu tindradu. Nga jetan mibe gebu shikriba. 이나양 타제 키란르 냐친부식르 카데 제웨 시슈 예딘 이남 나레 체나 유섬기 티미 텁산 미뇽와 식주기 집에 나라니기 요체 다 김르 켓조 팀데 체나 네 냐제 켄네 냐서딘 짐바르 친초그리 지시 코니기 주딩네 년진 요체 켈 제송키 터신 착딩투 켈와다 집에 차 담보를 내비 태규 감도 지지루비 신감다 제규 육바닥비 가라 제킬 냐센루비 검중디 주슈기 와투 배신 티가 대동 주치수 냐친 주용급기 수치 육바티여라 제송기 잘라 수견 꾸미심에 털신다 로규 본부 티달라 시벌림나 메릭비 김두 켈와상라 Xianyang sa tigara jisungi jala gukhen miyongwara ko yichi tenbu yuigyan. Ku jagyu jikdan kara jik chuitengdu jokba ni tuimengi luchi rangu nyamdu ngu zingi yu. Kuni lamchin gyu ne nyamdu jisungi jibu yu sabhara gyu ti chene xa yuibe gyu nangla zu. Jisungi lungyor jibe tarxin kyangla nyi di xabudan. Jibe xingamdang yuche xenda ti chi su xa jing. 달신티 지부 큰미지기 링통당 하람주 지부티 신비데 동겐기 초제 준시수 베베 신고 책부식대 쇠바식인바 대난도 녜지직다 조악지직 치세띵나 쇠미 도교사식제휴 제도와 티베 강감도하기 뎁수 친이 담벌자루에 초제 준시바 안용벌자루하다 박배 닝리 천자지엔탕 팡마 코브르기 지구식 여바티니 그 충미 시응시 장기 로수 급식진 그 충미 자바 천자지엔식 대유양 대통투 랭이 켈마 류베 동어치데 그 대마르 워바다 다자 대 강수르기 좀교르 땡기 그 원주 장마시기 완샤유 세규지유탐 냐샤탕 냠투 쯔베 제 체스르 초과 강유 중세삼 민 나 김로 로네서기인 네케라 메카소로 휴교삼 메그 유잠네 나랑키 메바르초 직체나 세 장무서기인 네 냐게 켄나 컨데두 르장상 튼투 냐캬 메티 코니기 데커튜 종바 집에 대동 챙기 유자 코니키 닌다르 외슈 티지 텐르 슈바치지 냐샤 당냠도 제 체스르 쯔 메바야 집에 신기슈

생애남서 남불행기의 내원점 체매 루양 시베니 진신심 나와 닝타분의 토제난 시우기 내샌디 케기니 명예 톱세 토베 루와 유일라 원점 체매 루양 시베니 진디세네 니로 시우로나

几十年弄清了就去，这阵子的天气一松一我，该有一年几天送回去，弄清了几十年去谈中。

0: 白尾比拉吉天界本尊人阿当吉拉塔
1: 생년
2: 사퇴

게 니모 코주 지주자 난된 초보 창단 조배 투 양기 포냐 농기 따불 치 닌지 시에게 토저를 키피다

전능계 탄링이네 세심의 송체리는 드링리제는 고민구지시의 작전내나야기 송세죽시리이라 남링이네 능한주인양분일리생기 태지크방자 내호예구지 주계진아둔두고탄초계 숨은이초초 주계니고 내호강강탄초계니계초둔둔규제이나 송세리 작전내나가 배교가 송이라

기란기 구수디 단탕 고류르 송겹치베 치도 영이 타월키 저와 충자네 고족디 영군강 곰시님의 교화탕 탈수 사바족비 최군낭 후다 슈터 족진 긍중토 동규미라 개니탕 클류너류 긍중토 유너규미

0: 대바세스 타 대바세야 디니 칼스과레 터데기 이와 지규 유바 야만 아주 피해가 자주 슈베이나 로스 이와 치야 유베 코든데 바 딘데 지글 시에브르 와라 로스 이와 치야 유베 지기나 타 대바레 와라 로스 이와 치에메나 타 미데바레 와라 다운 로스 이와 치야 유베 당 유메디 치시 양만나 예제드 카르레 예제스도 전에 예야 와라 예제드 카르레스나 자지 타 대미 시베 차탕 치니 터대기 여지기 유명기 토네 문지탕 대시 최고가로 봐라 공어시번 시에 타 대버스도도네 로스 여와치에 여버지기 시에버리 오늘 이 구구여야돼 오늘 이 구구여나 가리이거베 공어시번 시에 자지 세시 두가라 자 치니 로스 이와 지구 유명기 토네 자지 타데바타 자지 타 미데베 문지 이와디 제국을 요하래 세부 슈버유나 치바타 레니 터데기 이와 지구 유명기 땡네 자지 타데미기 이외 남샤디 쇼구요래 세부 슈나 치바탕 련이 타대기 이와 치규유나 자제 타대버레 딩이니 타대기 이와 치규 매버이나 타미대버레 따오나 차탕 치니 타대기 이와 치규 유메디 자제 타대민기 최시직이나 샴라 난주 이제 인베 차탕 치니 소소를 체제 자제 표결 룬딘 삼바본 남라 모두지 슈바이나 통말 파이다 차종 치다 치듯이 네가 그 치에디 코바 코그를 뵀으나 치발라 코그 치발라 코그를 해 세부 슈베이나 알 숨주베 겁라 양안도 치다 롭중 치두자네 치다 시베 다등골라 양 어디 슈베는 신 치발라 야이나 안도 쪼베 니기 이와 유발라 쪼울라 카레 쪼울라 양 치다가 난세 니 유발라 니부디 카레레스나 당부디니 차와 강시 주배 샘젠라 코구이바라 샘젠라 코구어레 니바디 카레스나 차와디 주배 추제도 나와 펜볼라 코구구여바 날 치다시에베 급수왕 모두 송스바 능신 다리 대시에베 차지집에 치지유바라 치디 양난이 차와 강시 주배 샘젠지라 코구구여레 양난이 차와디 두배 추제도 나와 펜볼라 코구구 요아래 딩이 니래 대배 치지 요마래 로아라 재산 니가 그 치디 치빨라 조배 니탕 조랑 차와 강시 두배 샘젠탕 니바 차와디 두배 추제도 나와 펜볼라 코구구 요바디 알 모두 송스바 능시 디린짱 치시바디 초니라 코구구 요배 코든디 까지 퓨가 룬디 삼 보남기 툴랑에 남고에디 하장기 개침부리
1: 생계 넘버 2 공감상 단다이키남체 신신바티니 편정 롱진 인친례공 배계 롱진기 롱진 롭치 레젠시 레젠디낭 편정 롭다체며 개겐 침우와 치린도지라니 표현 다주의 리뷰에 걸라 치리 난시 유비에 세나 엽쇼
0: 샴나 내 배샤제 문진타 모두 슈버이나 배나 다시기 이기 치세지 배딘데지샤 양 갠라기 럽세기 배딘데지기 샤버이나 배딘이니 이기 난라 유베 这是他给了你的卡的是呢茶碗铁汤铁主板七百三间的完了下不着这些不一呢七八八的人到那第一年七八八的人呢他的爹可给苦我的是呢茶几几百七的了那下不许不呢给了汤这是你的茶几他的名七百各给 치들이 디나 안도 차와디 주베 샘젠들 코알발라 양베나 추케르 강에 타마르 룽기께 세게 빛딘데지기 니샤바이나 추타 룽니디 키와보탕 껴버보를 베스나 껴버보 마르발라 키와보야 마르 은디 그디가블라 통어터 다리 대시에베 치디라 고자 니요레 지이나 차와 강시 치베 치버보디라 고초거레 로알라 니이나 카르스나 추켈강에 타말룽이 꾀찌바 더부 추탕룽이 꾀바보탕 키워보 머이머이나야 급디 킬탕 꾀베 차와니 추당룽을 떼내 중앙 인장 추당룽이 가려서나 차와디 두배 추제도 나와 펜보드래 제장 자지 타디민 시에베 급게 치디 공도 시에베 추아니가리아이나 고국요래 공도 내 두두장이 토하네 자지 표게 룽틴 샘바보 남라 모두 슈바디 공도 시에베 자지 타디바 시에바디 치바보탄 레니 터데기 이와 지기 유메기 땡네 샤구구 요아레스 시에브르와 디 샤구구 유나 공도시에베 치지바디 근데시라 문진 치구미기 토라 문진 락바담 중어레 태양 고자 치외 치바디 저와 두베 심젠타 저와 두베 주제도 나와 펜보니라 고구구 유바디 담버와라 디게 모두 슈제 가지 피가 룽딘 셈바보 남게 자지 타데 미제베 치디 어디 영디 근데지로 두구두구를 왜 근데지로 문지 제국의 유명게 시바스네레 시자스네레 영화 딘데지 땡땡 톱신도 가버리 오나 다데데 시에베 치바보타 레니 테데기 이와 지규 유미띵네 샤 주르왈라 레시베 레디 컨데질라 문지 제국의 요아르베 다데데 시에베 레디 땡두 카르레 샤마 안조 레기 골라야이나 모드지 슈구이 레시베 민디 고자 친부 시다 유베 민지레 베난 안조 팅안 롭종 체신베 낭두 카직다 드롭이나 레가레 듀기 레가디 민을 주거르발라 레가 레시베 치메 레디 카레 차와르발라 베디능시 양아도 긍리 레 추 근래 추시베 레디 나도 중국급랑 모두 송스바 능신 강래의 중외 쿵댄베 레드로와라 콩두시베 베테다스나디네이나 나랑 안조 숨주베 급라 롭종 체스인베 레기 고등카직로와라 제장 레세디 톰미직바 망부 고등 제도 주버레 시야 나도 다레 롭종 체기 아주 주베급레 레디 망고 쇼블레그라 베차샤베이나 차레스엘로소바 치레스엘로소바 레섬 유중외별 레스엘로소바 망고 요레 근데 제다 뎁직라 모드체 시기 데베이나 해지 중니 요레 요엔데 당당 안즈 치바탄 레니 터데기 이와 지규 유메기 땡네 자지 타데민기 이와 지가 레시베 급수 중에 레시 유발라 디 안조 다리 인지 민지 로종 체제 문진 체토바 이와 지심바지 구구요래 제장 대적 레남 다리 급수 모포베 자지 피고 룽딘 샘바보 남란 오디 슈구메 언디 치바탕 레니 테데기 요와지기 유메기 토네 자지 타데미기 요와디 제국의 유나 디급 레디 다른 예바토 제시 슈구야기 레지 인자 샴라 네 디고로 슈구이 디급 레라야이나 안도 레시기데 야 시엘루 셴시라 유지 뭐부 양시기데 양시로 현실로 차원원수 주배 시양식이래 공도 시에배 민태다 불로 미직바 잠레 마도지게 미제드 카레스나 또 카레스나 차원원수 주배 시 유중어부딜 시에구 요래 세부 슈버이나 양재 주배 도지라게 문주 지지 주배 셰베 겁려야 저지난 딘데 주발라 레 강식라 치바포 현당 원소 대와 이시 순

0: 동바 이 너슝기 세네 익지팁 송동 개결 학습 녀사 제교받아 타바라 동바 이 너슝 팁 국제 이신바 락점 땡기 치신 유비 곰덥 지마라 세리 젠타 세덴진 해바 젠제기 송급 제도 문규로 토바 제교로 세리다 튠비 멍시딩 유지 제교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만주 토토 파르숨토 송교 앙당보르 조교 타교 제토 리미지기 송교 말라 후르다 종리 렌외 송교기 초그드 뉴바치로 당디 자치 슈샤 남이야 냐르사 토바타 치르바라 벤 도토바 치신 유지 주교 녀도 니쟁을 류다오 중니 바라 허저 리기 이마칸티 제도 송교 지구비 뮤미릭네 슈샤기 민도니 미지기 뮤미릭네 슈샤기 접진 삼추기 민도로 딜랑앙 교르토비 Nyamdi Gyezo Lopsu Tsenri Rignei Zengzu Yi Ngunmei Rignei Xuxia Ki Mingdu Tan, Mingxiong Nang Jukbe, Zhonggui Namzhan Ki Dongbor Di, Namzhan Xipchu Xianga Par Mangdu Xinne, Zemlin Ki Ang Tangbor Libyu. Songgyup Chui Gyunzin Tan, Pichu Chui Tarbe Dongwa Di. Mingar, Heilongjiang Tongjiang Chonggiri Ki, Ngunmei Rignei Xuxia Chengzi Nyamlian Kang Di, Yugo Wa Jikju Nidu Ngang Zhuyu Xikdu Yuryu. Jimdiu Kang Nang, Hezhe Rigi Lugyu Ngagyun Tan, Nyangwen Ki Tsuwa, 대신 이마칸기 시마담 규제남 소리남베 통리에 수녀남 퇴부 갸르토문 말지유 동장 총계를 의미적인 휴샤타 인위 송급대내 기조진 류루이 안수 의미적인 휴샤 정지 전기 송급 조경라 군디 호르다 당토 최도 제비 자지 년탄 바라 이기소 제시 이리 법조 제디 허저 이 인내 유내 토발 제유 당통 짐칸항 Mwimi jingne shusha ki lakshi su chun kui ta, jingne sartu tunze ngangsu shepshu kui zung ni, na wui mwimi jingne shusha nam, mangi suwe chu, kebde tongxin yu ji ju yu. Jingne ta rengchun shusha, niri xin mangi suwe chu, zhe xin ma ma si, bianchu ta jiso peke la yang, nuba ngali lakwa tunxin yu. Gui zhou yi changshar gyu tu nebe, fan jing riu ni, za chi la tong nir yu be, gengwe zhi gui zhou yi zhu bu sir ta, 范江日为腾新给国了设备初规不息提议不马斯提给日区三年他人类给孟西生命怎么令了中规中康松中给重置生死团帮文把协议贵州范江日为结合人别人中松中规土堂聚给局长任小利益日定图与国瓦东局的策略别车特建立与国给特色来给为那段电国接地日定给对面中康库入了松中接不他日向图南特接地 Bülik Junkham Tungkong La Dien Nye, Fanjing Rivu Thakur Sakung Su, Junkham Kamsu Thang, Bülik Mangsu Nesan Su, Jangdo Tengyong Ki Tunle Gizin Shukjin Chien Nye. Sanay Tike Mangso, Leishu Bapar Tugyur, Guichi Chiki Yuji Juyu. Zemli Rengchung Sungyup Nanji Ki Jebo Lengwen Barishikna, Rangge Ki Shusha Kui Gyaji Gubju Le Chukdu Jebo Cheche Ti, Pyuchung Le Lepyu Batang. Ti, Kuala Shibu Gyaji Chukju Riji Thang, Eshi Gyaji Chukju Ripge Ki Changyum Chuzi Le, Nguense Tuebe Tua Yu. Rengchung Jino Le Tobe Junkham Ki Pengenam Gyongyur Mangso Ki Kayu Lakyu Ki Topsu La Yurjin Yu. Gekham Nakse Tan Zatan Ju Rengchung Songgyup Kui Totam Siyi Sinan Xunba Song Hong Yen Ki. Xuxia Tungkong La Dien Le Junkham Yugur Tan Rengchung Simchu Lopchung Nakse Pienchu So Jangdo Tungle Peke Dongwa Tan. Dikui Ki Nyamdu Totam Chayu Kepte Dangwe Sanye Mangbu Xuxia Rengne Yugur Ti Sanye Ki Gaden Tungle So Yun Le. Mita Rengchung Kham, Xitun Nyamne Tha, Songgyup Tha Peke Tunchuru Nyamgyu Ki Lengbushik Tui Tup Yu Ji Ju Yu.
1: Dikli Khun Ne Bia Wani Chu, Sargui Bar Zhongku Mima Ngui Khan Ne Xieto Chungar Xing Na. Talo Mima Ngui Khan Ki, Mungui Gor Tungchur Chichik Simbe, Mangnir Kele Ki Ngui Pyun Gyartong Sirzu Che Di, Mangnir Kele Ki Ngui Pyun Gyartong Sichu Sanne Ka Du Tun Yu Chung Ne Penche Tun Xing. Dao Xibye Dengju Par, Mangnir Kele Ki Ngui Pyun Gyartong Ki Lakzhang Gor Tungchur Chukdong Le Ge Yub Shin. Sichu dwenpa nesung, sani ka ki ngui zhe li hun yi sartu chidab dwenni, mangnye ke li jingchung tang che chung zhe la gyong yung tang nu jie ngang sichu yi penke de top yu chidun che yu. Sargui ba chung jing ki nun zhe chukur tun ye ke li ter lip gup, sartu dwenni tun ye che gu sukbi yong zho reng gui jing ki nun zhe tun ye li zhu ma la ti ca zha wu ngang kor yu che xin yu. Ke li yi gen ku wei ngu zhe xe bar xing na, ke li yi ma ju yu jie ngui so chidi che bar kor yu meng yu.

0: 中国的中文团宋军集团孟西集团孟西集团孟西集团孟西集团孟西集团孟西集团孟西集团孟西集团孟西集团孟西集团孟西集团孟西集团孟西集团孟西集团孟西集团孟西集团孟西集团孟西集团孟西集团孟西集团孟西集团孟西集团孟西集团孟西集团孟西集团孟西集团孟西集团孟西集团孟西集团孟西集团孟西集团孟西集团孟西集团孟西集团孟西集团孟西集团孟西集团孟西集团孟西集团孟西集团孟西集团孟西集团孟西集团孟西集团孟西集团孟西集团孟西集团孟西集团孟西集团孟西集团孟西集团孟西集团孟西集团孟西集团孟西集团孟西集团孟西集团孟西集团孟西集团孟西集团孟西集团孟西集团孟西集团孟西集团孟西集团孟西集团孟西集团孟西集团孟西集团孟西集团孟西集团孟西集团孟西集团孟 진네 장외 피계기 총물타 기진냠레기 파동 갸실 침범하시 기급신다 기변조로 피계를 구급사부 준 유지 선바시 모시르키 중국 팀럽진 조정의 군대동의 냠뇽키 바즈르타 티시 갸지 피겐 조신비 기급을 제시케진 코든 체휴 중국 피계 규림키 포기 차르군이 기급빈리탄 피겐 조의 망도 케진시 임바자 조정위 체리다 튠비 차르규기 체드윈 균쿄타 랑딘 사르드르 슝뉴 게프세 시내 변조로 피기기 멍시 덴도 동토블라 피기기 년지타 년가 공류야 균두 체르 동토 니도 니생을로 바자르 디니 중국 치기기 마조 체유 치슈수 교로타 버중기 변조로 총된 마조 냠레 균두 딩 서브 진네 바자르기 첸제 심주 사르비타 청진진기 초규로 링뉴 멍시 지군족 준소 협공기 피게 뉴버 체론 조와라 람디 치디 바자르기 라리안 솔레진기 피림레 군디 동와라 귀슈 첸부네 유지 숨바시 팅급 점린레 요라 푸규르기 튜급 사블리 유바타 서브 티기 첩시 탑즈 자 차도 조신 유친 퀄리시부진 렌도 비 삼베르 규 출신 유라 년가탄 제롱 망보 뇌마르 체윤 김주티오 총마진루 딘송타 계지슈리탄 춘미균용 계지냠레 딩서브동화지기 튜럽기진다 티웨양원세 퇴도진균 모아시르기 버중기급니부타 티신 콜레시뷰 호조기급니 총마총두 직수송균타 콜레시뷰 벤조르 냠레르 군디동위티 튜문균원진 계급된바타 토드파르숨투 기급소수의 당화타 나공 차잔르 진조치빈 뒤주 댐부진바 시위 차답규 계지 주시 세워 정말 냠레기 람스 균체 메바르 투구 창도 동화 지치니 콜레시뷰 주용 말라 규르주단 투구 창도 조화르 군디단규 버중 기급니뷰 튠지 냠레 치섭도 동화 티 계지 계지 쇼레기 탑람 갸지르 침바타 규진 쟁규기 삼로 토르네 점링기 시르타 딘리 송교 차지 청류 년디 콜레시뷰 주용 말라 티웨 슝찬 룩튕기 초스 피게 조라 군디 동규로 편도 유지 송도
1: 마타로 자드 중크 슝첩 치모칸타 마타로 친 공즈 룩링키 냠제 토 존니르 제베 라단 티네 롭스 냠레 탄 핀춘 롭종 타 제시르 징교로 튜몬토 군디 동구 시베 중말 롭소타 진네 냠레 비리 총도 급탕보 니차 마테게스 월라타 루초 유브시 중말 기급니비 롭스 리제타 진네 리제기 투미 응업줄한 점키 게이 롭스 캡데타 초니비 롭스 냠레 소기 추시테 비리 딩섭 체브시 마르타 루자 뒤 중쿠이 슝 첩체모와 장조이 비리 총도 슈부탄지 시체간 준나와시 콘키 중매 롭스 냠레티 추니뷰 자조치 삼조부타 슈뉴 비제 레디 준바 망심지 투 텀섭제 체네 계급니뷰 피게 탄 타르게러 람디 체규 중말 계급니뷰 롭스 냠레기 명원배 돕슈 삼미체 발된부타 수균키 자조저와 균강디 시베 비제 탄핀춘 제시르 진교로 튜몬토 군디 동규 르와 유여지 주유부시 마틀롭친 공즈룹링키 치조룹지 데니스 시어놈 시베지 투치베 지삼시인베 마틀롭친 공즈룹링키 게이롭소타 인내비리 남찬타 디신 중코 롭존치바르 규베 고급규 로마탄 롭수이 레툰베 중코이 인내 시도 딩섭토교 로람치 유여지 주부시 콘키 마테 게게기 롭수 메베네 유베 파르키 피게기 루귤람포르 치제 나와탄지 세네티게 게이기게 뉴슈유구 소경체디 자종我们타 인내 비지르디네 시베핀춘 제시르징그로 균투 군디동괴베 내셔나와시 중국초기 롭지 니안샤이 타딘기 비리촌도니 중매 롭수잉냠레티 카토르시 추십네 말라냠레 초스규베 람세두린 기진식 임바티토네 초니뷰 게이 롭수캡데타 사네티기 기겐 소중 Shunui Biri so Kepong ki Mujub Nyamle ti Lam Sui Jin ta Gunam Jin ki Tunzeb Saba Lib Cun Yu Ji Jibri. Cundu to Marta Lopsu Bu Shunlu Lu Chung ki Ge Yi Tan Ji Zuo Ki Rinne Neng Cun Na Cuo Ki Nam Chang Si Si Zang Ai Li Simi Kala Yi Ngo Zui Che Bar Xin Na. Nye Dong Kami Jibri Lur Ge Yi Lop Tse Marta Shung Cu Lop Zhe Mala Na Ngo Su Jub Ta. Tong Mar Yi Gu Dong Mi Gui Bi Lop Tse Yib Ta Ta Che Lop Jin Ki Yi Gu Lop Tse Na Ju Yu. Ming Ar Shung Tzu Lop Zha Nyi Ki Gye Yi Lop Tseng Gui Zhi Che Di Sanye Ti Ki Gye Gen Ta Kung Tzu Lop Lin Ki Gye Gen Ki Nyam Tu Lop Zhi Che Tan Ju Yub Shim Kung Ki Jung Gyur Gye Yi Lop Su Ti Lop Chung Ki Tun Tsem Su Nur Sing Che Di Lu Rim Su Bu Tan Si Ba Nga Ba Chu Bu Che Su Gye Yi Lop Tseng Kep De Dong Gyu Tan Che Bji Zin Zha Chung Wu Jin Ki Lop Zhi Tan Gye Gen Ki Chang Bo Mang Du Dan Ne Pei Gye Chui Ki Jian Nong Le Ka De Jia Di Ma ta ru ge yi lop su gyun tu pi ge zhu gyur gun di dong gyu ri wa yu ji zhu yu bu shi. Cuk shu tu mi cu ta ting gi bi ri cun du ge kem ni bu lop su le tun ba ngu tu dong che gi ji du ding sab chi bi za chi le di ko dun che ba ti. Nyam le gi tu mu ngun zin jik zhi ta la da tab lam ka se yong gyur pen ba yu bi ngun zin jin jik du che ba shi. Ma te nye ting ta bu yin bi zhung ma ge kem ni bu lop su le ri gi chi tun bi ri cun du to. Cho ni bu ge yi lup chi tan ge gen so yong. Lo me bie ri so ke pong ki chum che tan jung gyur ki chal gui jik du to ngun yu. Cho ni bu ta ting ki bie ri cun du go zu se sa bar che di. Jung me lup su tan ji zo ki rin le neng cun na cu nyam le ding sep tan ding di yong gyur mo tu gun di dan ne. Jung me za cho tan si bie pin cun ji xir zin gyur gun di dong chi du shu ti wei chi wa le ge bu gu yin si ju yu bishin.
0: 你才是你都你自助轮加里面所从走进给中国从东领地别人领土错于不谈替你冲着前不娘就谈其实东中国西北有人能这一给切过他们的样式中国谈加里面几个女婿起来给他们解决咱们修不谈之三年三度图我这全没起源走秀明年中国团列球就是人不来几个女婿变成了从东给娘们来了苦个不杀不这不谈中国女儿才谈中国西军切为冲着 永不不禁这个凑近忙都着我做从你这个上街点别家里面给起来中国的批界动画的用具一万军队故事越级军队中国从东北部战训吧给及从东北村民给他们训吧林杰一中国去年家里面那部里团在他老在南京去应该为切入当地娘们那个片子切入当头 中国团家里面给编织了从对娘们来电不谈军政啊批建筑局的军地当地游击军团家里面给这娘们这编织了团女局部给团冲一斯蒂芬基家里面团中国你编织给从对绕的开进一边过年面部的监管监团趁机监给求局了天牛批建所给天天目给战龙车游击军团 乔尼比国营娘们来谈你个尼边咱娘们真子平均一切借军用钱的中国的给老子谈三对批业扩准这大店不所贴供给娘们来的兄弟给们年这个时候的店被扩了十倍从对马拉推木头送进去滚家里面谈中国乔尼比家里面谈中国编织了娘们这五连给蓝色抗叫拉索钱的四句给给起学的一句给个尼比起来了我们把土比娘们来扩了有丢丢一把子 明儿中国人家里面给起来我都你给咱们约家里面所从曹经给及冲着比主人尼古伦夫爷我就切不得心呢天南给起来送去你咱们中国冲着的修呢罗江言情于不谈起来明年我是中国冲着的修比陆剧罗送去咱们约吧他呢罗家拉咱们亲比起来言于不是 公给家里面谈中国几个年级编织了彩团制度穷于不谈起来切个咱们给马脚七秀二位切了冬季于不铁托年却你比编织了这位一切七八三百的村有几年些前途阿迪达斯草比金东巡吧慢配选起俺最迷茫小国的同居的就当年苏州如第一点点七秀的组员 铁托年俺在中国冲着母体切了东西一切有把抗力村有几群多家里面还是写着公司以及其中职业的戏吧那么拉提三个月吧中国业界南征为马端错南修伯居还是写着的你金秀聪不年马脚切给了鱼罗汤那么在多年开心心里俺在宁波如迷茫小国的陈阿东当年中国年界团体主编唐不得做不引起群多 초월의 지난 두 자르민 초기 투미 망부 시기에 중국의 롱아젠 지역업이 차르고 있기 자르민기 켈레르 투니 켈진 딘루 시에유 자르민 소송 속진기 중국의 레드윈 직지 켈진 토만스 사르고바라 롱아젠 지역업이 차르고 있자니나 켈레니 사르두기 체부인바 내시 지유비에 자르민 켈레기 거수진부 시구유 티니 기젠덴비 다다시 지지 준도 타딘기 체구토 터동 낭진외마 뎨초 급구바 칭안 원조르 체유엔 중국 예지 낭진외마 뎨초 주기 주장 쉰바 리고 칭키 모지 체버 시나 낭진외마 뎨초 니르원닌송 낭진외마 뎨초로 후르다 슈겐기 총뒤 갸드 게주 유비나 자르민기 총뒤 니슈 접시 유바 베르나 다중타 벤츠 宝马 시멘츠 차이스 베어 韩斯协的公司界催于把他南征文马敦措给中国重视国门这个切的东西特别了相对续把你加尔明给切的中国的用为库格比亚学的应把他加尔明给南征切的他命运比切的这着萨尔对切的长进切的这些经给切的所体位门外学学了各自学学应把事
1: 给世界给看生个兄弟看起组织切别年冬亚明年是做主流怎么能给毕竟冲击令门起过年前毕竟土别行摩洛克坦四十托尼斯斯尼给所埃弗里克给克出奇冲击他冲击了给推米松就拉咱们他提醒怎么能与国冲击了年之前做给聪明推米卡季节学月 从小观众期，西北北日坦平村街西的村口，兄弟们给的。中国坦埃弗里克瓦里克，随军在做军队用瓦器具的命令。北日坦严规定时期的，中国坦埃弗里克瓦里克，米区人内北日坦，冲克瓦里克，严内北界南部严土最西区域不是。 米区人内比例切割铁埃弗里克坦中国瓦里克严内给内部开清土交割。年冬亚明年数资助罗年中国坦埃弗里克瓦清洁组内龙国顿就扩了为罗银了。去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 你给你偏用啊借了明年别人谈推动丁色切的推着三把推谈那不管多中国谈艾弗里克瓦尔克来往集团错过念头对齐都不需要结束培育是那个起金山少爷重启的起重启选拔哈季别人谈应该起不仓门的写多没特别改革来追为给个细致解说不谈 况且重庆人艾弗里克坦中国娃儿早着了工地动物这三十多个月了中国坦艾弗里克娃儿年来领地给重庆团区级别采西干年级干事明确人类别人提艾弗里克坦中国娃儿去年来给内部开钱托交过看来现在人类人是的一点也不提确信去的最坦给的希望坦三十多段话接了偏多月别日记送给不是 修女娃儿这套谈吐动画呢埃弗这个谈中国密热内密热不玩儿起这蓝三部蒙西电图动画吸引你东家们你说走出来中国谈埃弗这个密修人内别人来不大起过三天呢修女你这边来参起中国谈埃弗这个修女娃儿别人切割通勤切约今天出版次数年 中国谈积极提供准确修女不只谈重庆的中国的西北集团做了七年超过零元级别修女六十谈零元年三十四度动画谈西北平村几十层别如此开心是因为文字集团穿越明儿六本所看谈中国的起埃弗里克的中国谈埃弗里克瓦尔克来日六岁年内七十所南昌两连大湾内城镇老在谈初期组织 检查主为查重所了明年埃弗里克修女错了我将子女所讲起的埃弗里克三年级所来建批给给国库的参别中国谈埃弗里克修女娃别人谈新电报所讲了来地表达性对其也不是莫如克马拉克市重庆的重庆团民发的会议 六岁年龄的埃弗里克谈中国杂志给蒙西电图动为各自如此形式 村大人心起李日六岁年龄男产业别陆文所看起 FGK 空图区给了人的钱不满塞。因为这个谈中国在做手日谈吞交的批给了归属钱不能有其他。况且卢文所看其实跟安慰其他大年因为这个书能提为满外提出年偏不投给人玩有其所有不是。하지중국을난슈미랩추에프리가탄중국와르키자조모두균진치고슈노초제삼조번에에프리가탄중국와티웨균신키지와조바군디동교티지지타콘키에프리가탄중국와르키자조총킬키차게갸치르단네슈노케완탄교제케진킬레케진소와베리탄종원러군디동고바타저니비슈노츠남창염준탄라단제네폭둔니진편춘시도용와치구시송유비시변조총둔타자조총결와키비지유고소케공카키냠레나르웨섭도동고바타냠레용특치바니최고비진에프리카초기투민망부도고치비추시케친키체시시모르코페스총케르키총지슈엔바리바니中国的政治用听素不言行况且中国的政治的用人行中国批给给重建了文字三百用过多吉他李巴尔克摩洛克他中国也可不明白边角冲突他与国所提供卡纪念的十多当了他中国起来体会忙活摩洛克的马脚七百的具体三年提高苦格三百准月非斯重庆呢陆剧团今年给吞空票送错别那春喜迎别如果累积给梦想电不剧俺去中国重庆团便就是从团团在这重庆玩去比日如果所开工开启年里二位十多大年给个你别忙错给偏村体位给轮途不谈迷茫给在这十多冬剧日过几个月结送于不是
0: 普伦地边角的建设，不仅不如吉卓布拉干明年参加的那个面具面干图。中国面部世界那边每日贴个周期，做没长个短不啦？那边落子极度正面，长个文字塔，连杨大一图片。铁托呢？那边明显拉出头发村个远。天天每日为空别为，不论地的肉角的期间，中国从未给越南吃酒给吃过比喻人心。苦特别怕的江苏米醋给看别吃给，明明牛蛙心里，叫这啤酒切记，加的多大姐吃不的用我去吃。不论地的肉角的区别，中国面具如何，看你说这批别入兵，流感给我这吃不的心呢？他定给切过别人，从我家长妈不面干他，司令冲给了密码面干汤杯，明年参加给日记开进去，中国面具如何看你就这批把他念着钱呢？记住不拉干，明年参加的那他，不仅不如冲给了给解散面干图，叫这破病内部送给咱们了下去切又不行。罗松就送我的礼币，亚美那伊，新贵全部贴心多，中国面部年米西拉出去把他，突击去修个银线线多。司令冲击了密码面干汤杯，明年参加给面包无菌给三块不啦？不论第二听马的谈他认为，目前为止的七张没有的，三年提高了阶级给内团满心，内部忙不了推多多面具没图别，那些七度都送我谈，内部看见了阶级票，他懂明年新预备下学期考不远，三年提给内边开酒谈，梦想只顾给吃进新不的明年，筹备参加这了啤酒谈。这批器具给旧的你彻底切有机电镀，从而加上抹布面干净工整、理性整洁。听闻不论地的肉角的区别，面具如何看，你就比入不用轻用远。他的你看不论地的面具肉角的用天，你不用不是。况且三年提给那边日顾给看比民宿同人心，也什么了？那边体外毛的面具青年，况做了地摊摊作为日外金队预备，甚至可能人民都去送读。下个月看图，三年提给面部细节，中国面部做不起活，叫这下个月七星预报团，刚才七位录制七个中国面部公务员，来自一个十几年组，别等七个月。吴俊基，俺在三年提给面对面带了六七七百句，谢谢他来自不论地的安素下年，三年提给面具拆进人民历史东区热爱游击七百团。解散面干，明年参加的主任你是某位以三个不拉。中国面部三年提给历历接不谈，谢谢他老在年久前头又不听你，让他面部吃酒几时？天安子了，面具老在拖了东罗七地，你把这面具给小朋友要不扩展去突击送读。不论你的家对中国选择期末完，中国唯一三个不拉。 외난 차주니 중국당 부른디 와라 로마지 최대 냠레 균두 띵섭 체비 듀리시 인싱 니동주주로로 중부 기급 니뷰 시슝기 외난 차주 남장기 냠레를 최둔샤츠 총의 신진기 짐지체는 부른디로 사내티기

0: 개집법이 네버 뚱기 하자마자 결통 시작주 제보단 접지 더동 면주 로교르타 라제 비지 신덴버 소중 속 레드냐 비니 브룬디 민네 생각이 면주 셰브시 추제 토르동로 제 유지 송도
1: 이런 기친지 뷰진 섭외 니차 민아 이런타 어리팔 삼시지 뒤 이체 낭튼 문수 땡기 중화타 테르 초니비 민다 꾸이스인 유지 셰유 어리초기 니 차비웨 니출라싱나 어리뷰리 니기 어르탄 이렌키 디니 로그두키 나베토네 동토주지 규 삼시지 토르 민다고바타 삼시지도 티르 느버튼싱 유지 수스체규 티에트기 뷰지시키 어리중톤 티륜 포공오메 이체 티르 민다고 유지세도 어르스슌키 토림 뷰지시키 니차 년조르 어르탄 이렌 발샤베 삼시지 뒤 이체 무에게 난튼 캡자체규바타 튼첸 쥐시이 토네 호르무츠 추쿠 고무치규타 이렌 킹무즈에 가격가시 로도 동규 난튼 꾸유바만세 중교 라제정신키 최민추 이렌 킹닝드네 튼 타주체규 문바 미비야 세세체규시 내추신 케미네 어리종통 슌바 완스타 이렌 추초기 최빈 칼리바프이 니티비 어르타 이렌키 투미초베 톡체티 明年 70달 수지르토 제규인시시에게不是 승글링게 콘셀레체인주슈킴 미만께서라탄조가인 리첸경困难케 这시상不拉시 샤미야링게네모투 중央龙城年城积极力控 표가체름토구지슈베 리첸显大남 센조나조
2: 디타니 키랑기 수조딩규
3: 바세강기 전이앙다디시비는 교제통유타 십시르기체진 세부통투비 로데부낭초
4: 제무두잔바 차당아진 용참규비는 디타니야 편도여시
2: 디타니 키랑기 시어부어두유
5: 시에라주베지리야 공부야뼈비니나 치진로기 용토구지
3: 내가 두두잔바 깡고르슌비는 류중용외마체 편도야 랑고른가비니즈레 유토그르다
2: 디타니 키랑기 차나유
3: 키니 이와치나 튕구양갸르 피쥐동토
4: 기고체제 롱주양스체나 대탄러 편도 첨부여시
2: 대탄니 튜탄 남부군도 도낭차구비 정화시기
3: 류중기 강람 원장기 주시기 디구기 코리오 나를레 야도 주지
2: 대탄기 중구 나주 창매 냠토 송경치
6: 편정롱친 옌친리훈네 중앙미마 군경롱친리훈기 표결리친 규자치찰
7: 谈的你, 毕竟起, 去最给不到大事。
8: 本周中青年轻李户籍, 和盖中青年。 谈的, 本周三国两大李前书记。
9: 本周中青年轻李户籍, 和盖中青年。 谈的, 本周三国两大李前书记。
10: 三宝平姐公干上天天你陪到我别吃一点汤今天出别吃你说你热色到我这听你来才能学学能吞走你三九七七陪聚冷聚一铺就西北七里来才能听你马德学界别特别不错抗中色头熊米崩聚切不烫抗中一铺就错门那年为难超市界别铺就过去就拉萨汤罗个重叠的铁阳台别三顿来接到我做我汤拉到了西北罗平罗素北月车
11: 江西居送了各地当年，忙出干年三月过路。
6: 听的用过一些汤，拉出一个准确性对促进托，村民你们王妹，男子跑过忙错一次不前呢，当几个人人家修路村边七百过。
11: 去云安去去安水镇，培育一个冲不了出去偷渡七百汤，人年汤如果再去七夕军队七十七百，将用去编出了比赛投票配给主角了，顺序三百七百过路。
10: 郎中去冲吉他社会卡去女友准将提着起我那所别为国所因下面来请去南屯西之南塞罗那孙九路七个七天培育冷月的普九三八龙定就拉起阿热托日久长命追月及其崩具前边培育七月清水托西装里山的平均拉萨帕拉忙的交界别特别没错 Tesim tan sulle mebra. kanjong sato